0: 1943년에 일본의 화학작을 만들어요.
1: 아, 그렇구나.
0: 그때는 사실 만들기만 했어요. 만들기만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눈동자가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미각적인 요소, 그런 요소로만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나중에 1930년쯤 되니까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먹으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네, 독일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물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물질이 이제 필로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1940년대에 붙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죠. 정말 많이 팔았어요. 예. 거기서 거의 바카스 느낌으로 피로회복제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1: 예, 일상에서 막 썼구나.
0: 막 썼어요. 예. 권장했어요. 광고도 많고, 그 당시 전문의약품 그런 제도도 없었고요. 예. 군인들한테도 많이 지급됐고, 군수 공장에도 지급이 되고, 사람들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길 것 같고, 뭔가 해보고 싶고, 약간 긍정적인 희망을 좀 주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예. 근데 만들어져서 몇 년 동안 그 약발의 효과를 제대로 받은 것이죠. 가미가제 자살 부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출격 비행하기 전에 일본 천황이 한 잔씩 딱 이제 차를 따라 주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필로폰이 좀 들어 있어요.
1: 아, 그런 거예요. 네.
0: 그거 먹으면 이제 좀 힘도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천황의 위상은 정말 끝내주잖아요. 아, 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아, 신이었잖아요. 일본에서는. 예.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딱 주는데 먹고 나면 힘이 좀 나요. 진짜 할 거.
1: 한번 바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정말 나는 이 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천황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고향감이 좀 드는 그런 물질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각성제가 전장에서 꽤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이죠.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또, 추측국, 독일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1: 그런가요?
0: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스암페타민의 원조가 되는 물질은 암페타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암페타민의 이제 변형이 메스암페타민이거든요. 좀 구조를 더 효과를 강하게 한 것이죠. 네.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도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1930년대 중반부터 판매가 되거든요. 네. 처음에 천식약으로 개발했다가 나중에 쓰다 보니까 살도 빠지네. 그다음에 약간 좀 힘도 나네.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좋으니까 나중에 중독성이 있는 건 있어서 지금 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파일럿들이 그걸 많이 썼는데 뭐냐면은 파일럿은 정말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전투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정말 추락이에요.
1: 항상 날이 서 있어야죠.
0: 항상 서 있어야 돼.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추락을 하게 되면은 지에서 만약 추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포로가 되거나 바로 한자에 죽는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정말 긴장감을 극도로 유지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출격전에는 거의 항상 암페타민을 복용을 하는 거예요.
1: 연합국도 마찬가지예요.
0: 연합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암페타민 이게 전쟁의 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각성제의 전쟁이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은. 근데 또 그렇게 각성제를 먹고 비행을 하잖아요. 예. 비행하고 와서 또 뭘 먹느냐면 또 진정제를 먹어요. 약간 나사를 조였다가 푸는 그런 느낌으로
1: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나사를 조였다가 푸는 거죠.
0: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전쟁 시기에는 100번 양보해 전쟁 시기에는 어쩌면 뭐 그럴 수
1: 있다. 이기기 위해 뭐 그렇다 쳐도.
0: 네, 까딱까딱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1: 그런 게 전후에 민간으로 퍼진다는 거죠.
0: 퍼지죠.
1: 그게 문제인 거죠.
0: 다 퍼지죠. 암페타민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각성제로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아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암페타민 어떻게 썼냐면은 그때 암페타민은 전문의약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써요. 그 처방전이 있어야 돼. 예. 근데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천식약이었거든요. 천식약 흡입제예요. 네. 흡입제는 이 알약이 한 100알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 있고 계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지가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1: 그건 일반 약품.
0: 그건 일반 의약품. 천식 그거 흡입제는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라고 생각했죠. 일반 의약품으로 그 규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통 안에 이 좋은 알약이 100알이 들어있어요. 값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1달러? 야, 5달러 정도 됐겠다. 그 정도면은 100알치를 살 수 있는.
1: 다 모으죠.
0: 깨 부수는 거죠. 깨 부수가지고 자기들 막 흡입하는 거예요.
1: 이끌 모아.
0: 네, 그래가지고 계속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1970년대 끝나게 돼요.
1: 네.
0: 1970년대에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운동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반전 운동을 단속을 하면서 결국 마약 을 타겟으로 했죠. 대마라든지 각종 환각제들도 단속을 하고 그 못지않게 각성제도 각성제도 그전에 좀 말이 많았으니까 네. 알잖아요. 30년대부터 쓰다가 70년대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좀 더 많이 강화를 하죠. 단속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 시절에 이제 습관성 의약품법이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1: 습관성 의약품이라고. 네.
0: 그 당시에는 마약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얕게 얕잡아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을 만지는 것처럼.
1: 하나의 기호처럼.
0: 네, 기호처럼 예.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잘못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면 약물이 강력한 건데 습관은 본인의 탓인 거거든요.
1: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0: 네, 그 당시에 예.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단어도 이제 그렇게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1: 그러네.
0: 약물의 문제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뭐 각성제 얘기만 들어도 전쟁과 네. 약은 뗄 수 없고 그게 나중에 전후에도 어떤 사회 병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역사에서 무기보다는 질병 또 질병을 막는 약 덕분에 뭐 승패를 좌우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병사를 쓰러뜨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말라리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말라리아가 참 황당해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잖아요.
1: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니까.
0: 아, 그렇죠. 모기가 옮기니까. 그
1: 모기는 피아식 폐혈이었죠.
0: 그렇죠. 예, 모기는 예. 그냥 예. 앞에 있으면 그냥 빤단 말이에요. 모기가 피부에 들어가서 피를 딱 빨면 빨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물리적으로 뭔가 들어가면 뭔가 다 온단 말이에요.
1: 아, 모기가 빨아들일 때
0: 빨아들일 그만큼
1: 모기 뭔가, 있던 게 들어가는 거죠.
0: 그렇죠.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기 안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빨아만 가면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들어오는 물질 중에 독성 물질들이 있어 가렵기도 하고 가려운 정도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죠. 일부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옵니다. 그게 자라면 이제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라리아가 이게 특히나 모기가 많은 지역들 생각을 해보면은 열대 우림이라든지 그렇죠. 더운 지역 위주로 좀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1: 네.
0: 특히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쟁을 다양한 지역에서 했잖아요. 열대 우림에서도 했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주에서 전쟁을 벌였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전쟁하다 내려오잖아요. 태평양을 이제 다 제압하려고 한 거죠. 그 와중에 저희 하와이도 공격을 하고 하와이는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잖아요.
1: 예.
0: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번 거기서 쉬어가야 되니까 결국 그런 거점들을 공략하는 목표는 결국 태평양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인데 그래도 뭐 남쪽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1: 아.
0: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1: 아,
0: 거기를 먼저 점령하려고 해요.
1: 일본이?
0: 네, 일본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붙어있는데 네. 아래쪽에 가까운 데를 가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거기를 가면 되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연합군들이 진지를 장악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가까운 파푸아 뉴기니 남쪽을 일본은 원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미 연합군이 들어갔다.
0: 네, 포트 모르즈비라고 네. 하는 도시입니다.
1: 예.
0: 거기가 진짜 군사적 요충지인데
1: 네.
0: 거기에 바로 들어가기는 못해요. 그러면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1: 예.
0: 그러면 어떤 엄폐물이 없잖아요.
1: 네.
0: 그렇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파푸아 뉴기니 길게 누워 있는 나라인데 거의 반대편에 가요.
1: 북쪽.
0: 네, 북쪽에 내려가지고.
1: 예.
0: 예, 파푸아 뉴기니를 가로지르려고 하는 것이죠.
1: 위에서
0: 한 나라를. 그러면은 그게 네. 적도지방이잖아요.
1: 네.
0: 적도지방이고 딱 봐도 덥겠죠.
1: 그렇겠죠.
0: 그렇죠. 당연히 덥겠죠.
1: 파푸아 뉴기니 덥죠.
0: 그렇죠. 예. 그냥 상식적으로 덥잖아요. 적도지방.
1: 네.
0: 거기에 이제 땅이 평지가 아니라 완전 산맥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산맥이면 좀 고지대도 있잖아요. 그 산맥
1: 예.
0: 고지대면 좀 추울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럼 적도의 산맥은 추울까 더울까 해보면 근데 더워요. 덥고 습해요.
1: 아무리 높아도 네. 덥고 습하고.
0: 근데 이게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 대본영에서 그 일본 본토에서 전부 다 지령을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0: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거예요.
1: 아, 예.
0: 가면 되겠네. 몇 킬로 안 되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1: 아.
0: 높으니까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맥을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1: 산맥을 거기 그 더운 데서.
0: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산악 불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고도도 높아요. 엄청 높은 그 지역을 전부 다 관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중화기들은 나중에 다 버리게 되죠.
1: 아, 그렇죠. 아, 힘드니까.
0: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가 등산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진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넘어는 갑니다. 넘어는 가는데 네. 가보니까 이미 또 전략적인 다른 요소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일본 본토에서는 다시 또 지령이 내려가. 다시 돌아가라.
1: 아니 진짜. 그 남쪽 포트모르스비까지 네. 겨우 갔는데.
0: 그 앞까지 가서 보여. 그 어떻게든 진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워야만 될 것 같아요. 현지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 다시 유턴해라.
0: 공구에서 유턴. 어. 일본은 또 그 위에서 지령대로 바로 그냥 깍듯하잖아요.
1: 탈진했겠는데
0: 거의 다 죽어요.
1: 죽어요?
0: 왜냐하면은 아, 예, 예, 이게 예. 탈진한 것도 있고 뭐 지치기도 했지만 예. 거기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됐던 게 말라리아.
1: 아.
0: 왜냐하면 그 열대 우림에 모기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기들이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밀림에서 싸우던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네. 일단 얼굴에 모기장을 치고 있어요. 제대로 갖춰졌을 경우에는 그래요. 네. 아마 그 당시에 그 코코다트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일본군이 갔을 때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코코다 트랙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동 경로를.
0: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경로를 파푸아 뉴기니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1: 많이 물렸겠네요. 네,
0: 정말로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 아니죠.
1: 말라리아한테 당한 거네.
0: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모기한테 당했지만 결국 말라리아한테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모기로 인한 질병이 참 무섭고 또 질기 낙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게 참 골칫거리였다면서요?
0: 모기는 항상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도 있었겠죠?
1: 있었겠죠.
0: 네. 로마는 덥잖아요.
1: 그 지역에서 로마도 덥죠.
0: 덥잖아요. 정말 덥잖아요. 아. 그 지역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아. 말펑션 기능을 못하는 뜻이니까. 그다음 아리아는 이제 에어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공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질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름이 이제 고대 로마 시절에서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1: 예.
0: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네. 유서 깊은 네.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1: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도 이 말라리아가 영향을 줬다는 건 뭐예요?
0: 네, 그게 콘클라베라는 도시가 여기 바티칸 시티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 안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교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황 후보로 오르는 추기경들이 다들 나이가 많잖아요. 고령이잖아요.
1: 예.
0: 몸이 좀 약해요.
1: 예.
0: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딱 들여보내도 그렇고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1: 완전 외부랑
0: 차단되죠. 완전 외부로 차단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식물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서 한 명 딱 뽑힐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1: 그쪽에 연기 피우면서. 네.
0: 그런데 거기에 모기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1: 아, 외부로 아무리 차단해도.
0: 네, 외부 아무리 차단해도.
1: 뭐 굴뚝으로든 뭐 네. 음식
0: 공기가 트레이든. 통하는데도 모기는 가요. 그러니까
1: 예.
0: 그 모기 입장에서는 그 추기경들의 피를 계속 빨아먹으면서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거죠. 근데 그 추기경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한 명이 선출이 돼요. 그럼 선출이 됐는데 그분이 나와서 얼마 안 있어도 실험실을 말타 돌아가시는 거예요.
1: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0: 네, 그럼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신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결국 추기경이랑 교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큰 일을 대사를 치르러 가가지고 누굴 뽑았는데 그분이 금세 돌아가셔요.
1: 약간 그 종교의 권위와도 좀 연결되는 문제.
0: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1: 심각한 문제니까.
0: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야, 이 질병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 나와서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오래된 질병이니까요.
1: 추기경 분들은 또 약간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0: 네.
1: 경박스럽게 잡지도 못했어요. 이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이 정도.
0: 뭔가 네.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치료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네. 생각을 했겠죠.
0: 결국 누구가 해결하냐면은 선교사들이 해결을 해요. 선교사들이.
1: 선교사?
0: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 않습니까?
1: 아, 네.
0: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시절에 선교사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남아메리카를 가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원주민이 말라리아는 거기도 있었거든요. 말라리아로 죽었어야 될 것 같아.
1: 네.
0: 죽을 것 같아. 열이 펄펄 끓어. 그런데 현지인들이 나무 껍질을 빻아가지고 즙을 내서 먹으니까
1: 나아요?
0: 낫는 거예요.
1: 오.
0: 열이 내려.
1: 찾았다.
0: 열이 내리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결국 이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나무를 좀 연구를 하게 돼요.
1: 예.
0: 그리고 나무 껍질, 싱코나 나무라고 나중에 그 이름이 붙는데
1: 예.
0: 처음엔 선교사의 가루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럽에 전달이 돼요.
1: 유럽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찾아낸 거니까.
0: 선교사가 찾았으니까. 예. 선교사가 찾아가지고 어디에 줬냐면은 결국 이제 교황청에 주는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이거 신의 선물이다. 라고 예. 하면서 그 가루를 널리 홍보를 하게 됩니다.
1: 예.
0: 일단 로마 지역에서 먼저 퍼지게 되고 네. 유럽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게 선교사의 가루 싱코나 껍질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제 힘이 되겠습니다.
1: 그 싱코나 껍질에서 이제 퀴닌이라는 성분을 추출해낸다고 하는데 이 퀴닌이라는 성분이 제국주의 시대를 가능케 한 약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0: 일단 이 말라리아는 그전까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 보이잖아요. 저 스페인 지브롤터 옆에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쪽 그렇죠. 모로코 예, 그쪽 다 예. 보이는데 거기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1: 엄두를 못 내는구나. 말라리아
0: 때문에 다 죽으니까 그랬는데 1820년에 주성분이 나오게 된 거죠.
1: 퀴닌이라고
0: 하는 예. 말라리아를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더 이상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종단 횡단하는 게 딱 그 시기예요.
1: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제 유럽인들의 발길이 더 깊숙이 닿는 거죠.
0: 그렇게 닿는 예. 거죠. 그래서 지도가 다 직선이 되던 그 시기의 일이죠. 그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예요.
1: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된다고요.
0: 일단 DDT가 금지된 해가 1972년이고요.
1: 예.
0: 그 해에 그 베트남 전쟁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거기도 당연히 덥잖아요.
1: 아, 덥죠.
0: 덥죠. 그죠. 모기가 있겠죠.
1: 네.
0: 그죠. 그 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거 제대로 싸우려면은 예, 모기부터 어째 좀 박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베트남 공산권이잖아요. 북베트남은 그 바로 위에 중국에 요청을 하게 되죠. 중국에, 아, 우리 좀, 이제 니네들이 큰 나라니까 좀 좋은 물질 좀 만들어줘봐. 마침 중국에서는 그때 문화대혁명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1: 예.
0: 다른 그 지식들을 거의 다 배척하거든요. 오직 우리 고유의 것, 중국 고유의 것들만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1: 예.
0: 그 보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문헌을 보니까, 말라리아를 치료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1: 아, 신약 개발도 예전 문헌에서 찾아냈나요?
0: 당연하죠.
1: 왜냐하면
0: 싱코나 나무에서 퀴닌이 나온 것처럼 싱코나 나무도 남미 원주민들이 쓰던 거잖아요. 중국에도 말라리아는 분명히 예전에 창궐을 했으니까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고 중국에서는 그걸 학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학질이라고 불렀는데
1: 학을 때다.
0: 네, 학을 때다 그 학질이에요. 예. 그 학질을 치료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3세기 때 책이에요. 300년? 300년.
1: 어떻게 3세기 때 어떻게 돼요?
0: 거기서 보니까 예. 개똥쑥을 우러낸 거예요.
1: 개똥쑥?
0: 개똥쑥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예. 그 식물을 빻아가지고 예. 우러내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한약이죠. 그렇게 마시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 투유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 투유유?
0: 여성 예. 과학자고요.
1: 네.
0: 그 당시에 뭐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박사학위 없이 노벨상을 받은 분도 꽤 있거든요.
1: 예.
0: 투유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1: 노벨상 나중에 받나요?
0: 나중에 받게 됩니다.
1: 아, 그리고,
0: 2015년에 예. 받게 됩니다. 예.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고유의 문헌과 전통을 살려가지고 우리 고유의 학자가
1: 네.
0: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계를 구한 그런 물질을 만들게 되니까.
1: 예.
0: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람도 개똥쑥을 우러내요. 그냥 한약 우린다 하면 그냥 따뜻한 물로 짜가지고 막 비틀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맛있잖아요.
1: 예.
0: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여러가지 조합을 바꿔가면서 191번을 실패를 해요. 분명히 이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1: 3세기
0: 책이.
1: 예.
0: 주후 비급방에는 분명히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안 되지? 그 1700년 동안 그 유전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 개똥쑥의 지역별로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예, 생약은 항상 그게 이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나오지라고 생각하다가 192번째 실험을 앞두고서 다시 또 그 문헌을 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1: 그렇죠. 집념이죠.
0: 네, 예. 지치지 않고 다시 포기하죠. 그때 좀 늘어질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보니까 찬물로 우러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1: 주급 그 문헌에?
0: 네. 찬물로 우러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도 뭐 따뜻한 물 같은 거 다 썼을 건데.
1: 그렇죠.
0: 불로 씹혀가지고. 그래가지고
1: 뭔가 좀 분리하려면 좀 뜨거운 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뜨거운 물에 해야 뭔가 녹아 나올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게 상식이거든요.
1: 예.
0: 뭐 한약의 기본이란 말이야. 한약이 따뜻하지 차갑진 않다고.
1: 그렇죠. 예.
0: 그랬는데 아니 차가운 물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주 성분이 아직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분이 열에 약한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때 추출을 할 때 물 네. 말고 좀 더 추출이 잘 되는 유기용매를 쓴단 말이에요. 유기용매를 예. 쓴 때 열 같은 거 하나도 가하지 않아요.
1: 예.
0: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1: 예.
0: 그제서야 보니까 말라리아 원충을 죽이는 거예요. 이 추출물은.
1: 아, 고문원이 맞았네.
0: 옛말 틀린 거 없다니까요. 진짜 옛말 따라야 돼요. 나 이거 보다 보면은 이게 옛말이 진짜.
1: 동의보감 보자, 동의보감을. 어? 동의보감으로 돌아가자.
0: 어, 그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아, 거기서 이제 주성분의 예. 있다, 효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1: 예.
0: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똥쑥의 이제 생양명을 따가지고 아르테미신인. 네. 알테미신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1: 네.
0: 이 물질은 그 전에 이제 퀸인이라든지 혹은 퀸인의 후속 약물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물들의 내성을 가지는 모기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1: 완전 달라요.
0: 작용 기전도 좀 다르고
1: 예. 그러니까
0: 내성을 보이던 모기들도 이 약물은 처음 보는 것이죠.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약물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1: 그럼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그 근본도 아르테미신인가요?
0: 아르테미신인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지금 다 아르테미신이 꼭 들어가죠.
1: 대부분. 모기들이 여기에도 내성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네, 많이 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죠. 그 말고도 또 다른 약물도 좀 나와 있거든요.
1: 네.
0: 그게 1970년대잖아요.
1: 네.
0: 지금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재밌습니다. 전쟁과 질병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요소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한 약의 역사도 참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많았습니다. 백승만 교수님과 전쟁과 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대표적인 지사제죠. 정노환 역시 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약입니다. 20세기 초 만주벌판에서 러일 전쟁을 치르던 일본군은 낯선 환경으로 인한 병사들의 설사 증세로 병력 손실이 컸는데요. 이때 자체적으로 지사제를 개발했고 훗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러시아를 정벌한 약이라고 해서 정노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다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연합국 일원인 러시아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정노환의 정자를 정벌하다 정자에서 발을 정자로 고치게 되면서 익숙한 한자 표기가 되었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 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일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일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일 변호사. www.jai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나는 내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래갖고 미쳐버리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평생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를 모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찾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공존하는 방법이고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랑 무대에 막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으라는 듯이 제 옆에서 막 쟤는 노래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나대? 막 이러고 무대에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전교생이 저한테 야유를 해가지고 5분 동안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일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동네 노래자랑 어디 아파트 축제 이런 데를 계속 나갔거든요. 불굴의 정신력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 음악 색깔이 짙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제가 되게 강한 성격 같은 거를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진짜 약간 이런 순두부? 이렇게 쥐면 터지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랄지 사랑 같은 거 따뜻한 거를 받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이제 정신건강에 병들기 시작했던 게 딱 그때가 아닐까 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냐면 그 시기는 저한테 아직 되게 어둡고 이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처럼 자꾸 무리해서 배척을 당하고 넌 나오지 마.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발 앞에 자꾸 선이 그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 매일매일 언제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눈빛, 뭐 조사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행동, 말, 눈짓, 단어, 무슨 의의를 썼는지 애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유 오늘 역시 나오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후회만 달고 맨날 귀가를 하게 돼서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지가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쟤는 음악한다고 나대는 애 재주도 없는데 나대는 애 나대는 애 나댄다 쟤는 나대 이 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컨디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집에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하루에 어떤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되감아보면서 내가 뭘 실수를 했나?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 사람이 내가 역시 안 좋았던 거야 이러면서 그냥 테이프만 되감는 사람으로 성장을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는 제 자신을 민폐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살면서 이제 인간관계라거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나는 민폐덩어리야 라고 살면서 하니까 저는 레슨 선생님 앞에서 건반도 못 쳤어요. 팔이 다 떨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이게 너무 과분한 사람 같은 게 갑자기 오니까 오히려 더 좀 구석진 곳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정신과 통원 치료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네, 여전히 정말 소극적이고
여전히 사람 대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여전히 아래로 이렇게 푹푹 가라앉는 날도 있어요. 종종 많아요. 그렇지만 잘 씻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3요소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사회의 시선이 제일 따갑게 꽂히는 어쩌면 이제 제가 제 모습 중에 제일 싫어할 수도 있었던 요소가 오히려 저를 미워하지 않는 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제 흉터와 지병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아토피 때문에 몸에 다 흉터 투성이었고요. 이 쇄골뼈부터 배꼽 밑까지 세로로 가로지르는 흉터가 하나 또 있고 이쪽 어깨 쪽지에 니은자로 흉터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몸통 군데군데 이제 한 요만한 흉터가 열몇 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은 흔적인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심방, 좌심실, 뭐 우심방, 우심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근데 저는 우심방, 우심실밖에 없어요. 즉, 심장이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보다 어릴 때는 당연히 이런 병이나 흉터 같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거든요. 왜냐면 정상인들은 병 같은 것도 없고 수술 안 받고 그리고 흉터는 이제 이름부터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선을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감춰야 되고 무조건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반팔도 입고 민소매도 입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다 덮는 옷 무조건 한여름에도 그러고 다녔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반항심 같은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평생을 아이고 또 흉터가 있어서 어떡하니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어서 어떡하니 제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노래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그냥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는데 너는 아이고 팔에 흉터가 이렇게 빨아서 계속 이 얘기만 들으니까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 흉터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심장병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나고 내 팔에 흉터가 많고 나는 심장이 반쪽이어갖고 수술을 5번을 받았어. 근데 뭐 어떡하라고?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거거든요?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 해지기도 할 거예요. 일단 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데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사랑받는 가수가 돼. 막 이렇게 흉터도 있는데 세상에 방송에 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랫배가 나왔지만 난 너무 아름다워. 나는 턱살이 있지만 정말 내 턱살도 사랑해. 이거 못해요. 왜냐면 사회가 평생 만들어온 기준에서 저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안 빠져요. 저도 술을 좋아해서. 그러나 얘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내 아랫배는 나와 있다. 끝.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고 저는 입에 담기도 저는 좀 간지럽고 그렇지만 나를 증오하다가 혐오하다가 조금 미워하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감정의 톤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어두운 물감으로 계속 칠하긴 하는데 물감 짜는 양이 적어진달까요? 제가 심장수술을 처음 받은 게 20년? 또 더 됐거든요. 한 25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의학기술도 발달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성인으로 자랄 확률이 한 30% 정도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수술 받고 살다가 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19살 때 이제 제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환우회를 주최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와 환자의 부모님 이렇게 모임 주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병의 1세대가 제 삼촌뻘이고 제가 이제 한 2세대쯤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저를 보고 우리 애도 19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무슨 뭐 어디 막 진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막 무슨 막 서울대 예비 뭐 입학생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하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뭘 안 해도 사람만 있어도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질병이 있어서 되게 엄청나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의 후배가 아니면 어제 만난 친구가 혹은 정말 오래된 20년 지기 친구가 형제자매가 혹은 SNS에서 본 내가 쓴 한 줄의 그냥 글로 누군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네? 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특별해야 돼, 막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를 버리고 이게 나야를 일단 받아들이는 연습을 저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 못 나도 아 나 아니야 난 아름다워 이게 아니고 그래 나는 이거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이라는 진흙탕 같은 거를 구르면서 막 극도 묻고 꼬질꼬질해져갖고 막 울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지기는 해요. 그리고 그 거울을 봤을 때 그 못난 일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실 거예요. 이 속도가 각자 다 다르더라도 방법도 각자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인생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부흥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시드 국제 선교회 평생 명예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재열 목사님이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22일 토요일 새벽 6시, 저녁 7시 30분, 23일 주일 오전 8시 45분, 그리고 오전 10시 45분에 시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mpcow.org 또는 703-941-4447, 703-941-44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고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마련한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과 함께하세요.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케어 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효 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 어르신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케어 라인과 효 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사사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여름에 시원한 눈꽃빙수도 입안에서 너무 차다 싶은 날입니다. 눈부신 태양이 가을 벌판의 곡식들을 익어가게 하고 있는데 이미 열어놓은 창으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이 차갑다 싶어서 창문을 닫게 만드는 뉴욕의 어젯밤이었습니다. 주말로 향하는 오늘 금요일, 올가을에 드디어 집을 떠나 대학으로 짐을 싸서 떠나보내는 그 이삿짐으로 가득한 승용차며 SUV며 이런 차들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는데 오늘은 그 중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올해 북중미 월드컵 리오넬 메시의 전설 같은 플레이를 기억합니다. 39살의 나이에 고국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다시 안기지 못한 그 서글픔에 젖어있던 리오넬 메시가 그냥 우승을 못해서 그렇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메시의 아버지가 68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8월 8일 있었던 일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때 이미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가 이틀 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유니언과 인터 마이애미 간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을 했다. 물론 도움도 기록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후에 첫 골, 메시의 첫 골이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여름 한철을 달궜던 한 달도 넘게 진행됐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추억이 정말 추억이라고 부를 만큼 기억 속에서 아득합니다. 그때 결승전에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지? 디펜딩 챔피언으로. 그리고 상대 팀이 어디였더라? 스페인이었지? 스페인이 그 조직적인 축구로 우승을 차지했던 이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 리오넬 메시는 아버지 평생을 함께했던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에이전트의 역할을 했던 호로의 메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8월 8일에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한 열 하루 만에 그 이후에 축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늘 지켜보던 그 모습 그대로 골을 하나 얻었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하늘을 향해 이 얼굴을 보여주는데 동료들이 와서 축하를 하고 어쩐지 펄쩍펄쩍 뛰지 않는 모습이 조금 신기하기는 했는데 리오넬 메시 오늘 날씨는 어제와 비슷한 건가요? 어제보다 온도가 많이 내려간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맑다고 생각했는데 구름이 좀 낄 거라고 하고 어제 비는 뉴욕과 그 일대에 오후 5시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2시 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러죠? 이 비를 닦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어제 오후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79도, 그러니까 섭씨로 약 2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76도 화씨, 그리고 최저 기온도 70도까지 내려가는데 낮 최고 기온이 토요일에 24도 섭씨, 그리고 21도 최저 기온.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올 거다라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지난 나흘 동안 이 일기 예보를 보며 예측을 했는데 내일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아마 저녁 무렵부터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썬데이 이번 주 썬데이는 기온이 약간 올라가지만 비가 반드시 올 그런 썬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네요. 이번 주 썬데이 비 옵니다. 그리고 비가 점차 개이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또 맑은 날이 되겠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을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을의 기운입니다. 어찌하나 갑자기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최소한 TV 뉴스 속에 이 전쟁의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좀 가끔 업데이트를 어떻게 보도하나, 이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나 보고 싶어서 들여다봤는데요. 귀 기울여도 전쟁 소식 대신에 그 자리에 미국의 국내 여러 곳에 홍수라든가 또 폭력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가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뭐 교착 상태다라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지금 끝내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도 교착 stalemate,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 이란과는 이 종전 협의를 끌어내서 종전,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의미의 교착 상태, 호르무즈 해협이 배가 지난 썬데이에 세 척이 지나갔다더라. 그전에는 한 120척, 130척이 하루에 지나가던 그런 해협이 말 그대로 봉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핵 개발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 동쪽 우크라이나 땅을 일찌감치 차지한 러시아 군도 여기서 어떻게 교착 상태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령지에서 그대로 남아 있고 더도 덜도 아닌 이 땅 따먹기가 지금 계속 현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은 이 프론트라인 전선에서의 전투는 교착 상태라고는 하지만 공중전으로 양국 간의 이 교전이 더 심해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의 그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또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크게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또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 폭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게 요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의 공격으로 키우에서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40여 명이 다친 그런 수도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입니다. 건물은 물론 부서졌고요.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이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뉴욕타임즈의 이쪽에 기자가 시민들이 대피해 있던 이 폭격을 피해서 키우의 지하철역 아주 깊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이 공중에서 터지는 미사일의 폭음을 천처럼 들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주민들이 이 키우에서 그날 밤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또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번 키우에 이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공격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공격이다. 여기 사용된 무기만 해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민간 인프라스트럭처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서방의 지금 우방들이 제공한 이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방공 미사일을 좀 더 보내달라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를 했는데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격 미사일이라든가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우방 국가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더 공급할 확률은 좀 낮다고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더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전 세계 미사일 비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서방의 동맹국들이 어찌 보면 자국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쓰기도 부족한 그런 지금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포기하는데 이게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올해 크게 늘어나서 올해 상반기에만 1,4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한 37%가 증가했고요. 2024년 수치로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민간인 사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2022년 2월 24일이었던가요? 우리가 까마득하게 지금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끝이 나지 않고 있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미사일 공격으로 식량 창고 유통센터까지 지금 파괴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우에 그 식료품점 진열대가 텅 비는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되고 있다. 유제품, 육류,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다 못해 없어진 곳도 많고 아보카도 몇 개 물러진 상태, 껍질이 벗겨진 양파들이 늘어져 있고 마늘 몇 개 정도다. 이런 음식까지도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서 빵과 하나를 들고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인내로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식료품전 주인이 이 비어있는 샵마다 이 안내문을 붙여놓은 것을 또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 아래에 적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여기에 이런 글이 써있더라라고 보도를 합니다. 러시아는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 돼서 슬픔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에게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에 텅 비어있는 식료품점의 그 숍 아래에 써있는 글입니다.

0: 러시아가 일찍이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살고 있다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 도시 리만이라는 철도의 그 보급 중심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 한 2만여 명이 살고 있던 리만을 러시아군이 들어갔을 지감치 점령을 했는데 뭐 사진에서 보면 이 파괴 정도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사망한 그 시신도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남편이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77세 우크라이나 여성이 이곳을 탈출한 과정을 또 전해 듣고 있습니다. 9마일 그러니까 14km의 거리를 걸어서 몸도 불편한데 빠져나와야 했다. 더 이상 거기에선 nothing to lose,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 돈바스 리전에 파괴된 이 상황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 듣는 우리는 뉴스 자체가 이 불합리한 것과 부당한 것 그리고 불행을 항상 주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이 전쟁의 소식이 확 줄어든 것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지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세상에 모두 아침은 잠깐 쉬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비,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솔로 가수로 시작해서 정점을 찍고 더 뻗어나갈 수 있던 시점에 뮤지컬로 전향을 해서 지난 16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배우가 됐습니다. 그런 아이비, 한국 이름 박은혜. 지금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헐헐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프 동료들이 또 와서 응원을 하는데요. 이비야 헐헐 날아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아이비인데요. 박은혜라는 본명의 아이비가 첫날 데뷔 때 정말 약간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600회 가까이 이 록시 하트 역을 시카고라는 뮤지컬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영어로 다시 전편을 해야 했는데 이 라이센스 뮤지컬을 라이센스가 있는 뮤지컬을 한국에서 할 때는 다른 뭐 뮤직이나 액션, 뭐 댄스까지도 다 그대로 오리지널을 가져다 하기 때문에 세트도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갔다가 하는 신시 뮤지컬에서 데뷔를 해서 다른 작품들도 많이 했지만 이 시카고의 록시 하트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영어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거 좀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상 오디션에 통과하고 원래 지금 기존에 시카고의 오리지널 프로덕션에 록시 하트로 합류를 하게 됐을 때 미국에 와서 처음 우리 K라디오로 방문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들려준 그 이야기가 저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눴는데요. 지금 새록새록 다시 돌아봐주고 그날 데뷔 공연에서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Roxy Hart. 한번 기회를 만드셔서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웨스트 49가 브로드웨이와 8th Avenue 사이에 있는 Ambassador Theater에서 Every Night의 수요일 빼고요. Roxy Hart로 아이비가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두 차례 공연이 있습니다. 2시 그리고 7시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스케줄 보시고 시카고 뮤지컬 들어가서 어떤 날짜가 좋은가 좌석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썬데이까지 하고 록시 하트는 그러니까 다른 배우에게 넘어가겠죠. 정말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박은혜 그렇습니다. 아이비 제가 여러분과 또 좀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가져온 이야기는 록시 하트 아닌 이야기인데 그래도 파병 됐던 가족,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여성 여군도 있으니까요. 돌아온다. 뭐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한국의 밀리터리 의무 병역처럼. 여기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이 중동에서 9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임무를 수행했던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은 대단하지 않나요?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이 최근에 이 대단한 위용 때문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물에 떠 있으니까 원래 기간보다 훨씬 길어져서 이 보급 물자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미 해군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악한 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이게 디프레션을 비롯해서 너무나 제가 너무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네요. 아무튼 그래서 해군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전에 듣곤 했는데 여기에 타고 있던 5천여 명이 드디어 어제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로 귀한 길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일본에 주둔하는 또 다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이 링컨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서 지금 떠났는데 이것도 오려면 한 3주 정도는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링컨이 떠났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제독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여기 관련된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독은 원래 이 해군들이 이 항모전단 안에서 자주 쓰이는 특별한 전통적인 작별 인사를 썼어요. Godspeed and enjoy the well-deserved reunion soon.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곧 있을 소중한 재회를 즐기세요. 행운을 빈다. Godspeed. 무사히 항해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재회를 가족과 함께 누려라.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이 미국의 공격 작전, 이란의 공격 작전으로 중동에 배치됐습니다. 원래는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주 동안에 또 이란이 이 바레인,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국에 있는 기지를 공격을 해서 여기 해군 기지가 바레인에서 파괴가 돼서 이 보급 기지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보급 물자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에이브럼 링컨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함정 내에 생활이 정말 힘들다, 먹을 것도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샌디에이고를 출항해서 12월에 괌에 잠시 정박하고 보급품 보급을 위해 하루 정박한 것이 5만에 그게 하루였고 272일 동안 내내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아무리 항공모함이 커도 사람이 그 어떤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올 것 같습니다. 200일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천여 명의 이 배에 타고 있던 해군들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13,000마일 돌아오는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모두가 행복할 거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4주에서 5주가 되는 먼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돼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간 것보다는 아무튼 이것 자체가 쉽지 않은 파병에 또 전쟁 중에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이란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과 이 드론도 초기에 많이 막아냈고 그렇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은 여기 전쟁 중에 페르시아만 외곽의 중동 지역에 약 20척의 군함을 배치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USS George H.W. Bush 또 George Washington 항공모함 타격단 해병 원정대를 싣고 있는 상륙 준비단 와 이런 엄청난 해군에 거기에 에이브럼 링컨까지 있었는데 항구를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려는 이런 작전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는 어쩔 수 없는 파병이다. 이 봉쇄가 지금 38일째 미 해군 쪽에서는 이어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0: 오랜만에 앤디 캠, 우리 한인 2세 연방 상원 의원이 또 얼굴이 뉴스에 크게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근 최소한 8개월 동안 ICE 그리고 디텐션 센터 이런 뉴스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걱정하면서 바라봤는데 뉴저지 뉴욕의 The Laney Hall Detention Center, 구금 센터를 다시 찾아서 그 최근에 3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의사 한 명이 800명의 수감자들에게를 돌보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 방치된 열악한 환경 그리고 반복된 여기 구금자들의 사망 사건에 대해 뭔가 책임을 져라라고 앤디 캠 연방 상원 의원이 ICE와 또 여기 그룹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는 시설 운영을 하는데 투명하게 해라, 개선을 해라라는 목소리에 앞장을 섰다.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유.S. 오픈 테니스 재전 올해 그랜드슬램 가장 큰 테니스 대회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대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에 그동안 어떤 때보다도 긴 역대 최장 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먼저 우리가 뭐 티켓값 비싸다 아무도 안 갈 것 같이 북중미 월드컵 때도 그랬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티켓을 마련해서 다녀오셨는지요. 아무튼 이번 US 오픈 테니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팬 위크로 시작이 돼서 23일부터 93일까지 총 선수들이 받는 이 상금 액수는 1억 800만 달러, 1억 8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 플러싱 메로우스의 USTA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이제 주요 경기들은 열리게 되고요. 팬위크가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있습니다. 메인 드로는 8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팬위크는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인들은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팬 액세스 패스가 필수인데 이건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뭐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받는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일부터 29일까지인데 이때 이제 남녀 단식 예선이 또 이렇게 아웃도어 코트에서 있기도 하니까 이것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퀄리파잉 매치들. 그리고 아서 애쉬 키즈 데이가 8월 23일 가족이 아이들과 특히 모여서 전통적인 개막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루가 8월 23일입니다. 8월 24일부터 26일은 아서 애쉬 스테디움에서 복식, 혼합 복식 경기가 있네요. 로저 페더러, 영원한 챔피언, 정말 발레리노처럼 풋워크가 아름다운 로저 페더러가 8월 25일에 로딕 아가씨 맥켄로와 함께 특별 경기를 펼치는데 이건 당연히 티켓이 유료겠죠?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하십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라디오를 들으셨다가 이제 내리셔야 한다면 라디오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로 우리 라디오 K라디오 계속 하루 종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아시죠? kradio.u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kradio.us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이렇게 두 단어가 보입니다. 그거 클릭하시면요. 유튜브가 되는 때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라디오 없이도 가능하십니다. 언제나 맘만 먹으면요.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킹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킹스보석 맨해튼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킹스보석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그리고 실버바도 킹스가 쌉니다. 킹스보석 세일 상품 이 미국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각각 발행한 기념 주화 골드 실버 코인이 소장품 중에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아니고 하루 종일 배고픈데 시간도 없고 도쿄 들어가기 그렇다 그러면 달려가십시오. 오늘도 뉴저지 포트리의 한남 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맛있고요. 국, 찜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은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2층.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털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렌탈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또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부터 또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그룹이 키스 뷰티 그룹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516-331-2250으로 전화하세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영화 커머니 군체가 개봉됩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정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등이 출연하는 영화 커원이 군체 8월 28일 금요일 개봉됩니다. 뉴욕은 AMC Bay Terrace 6, 뉴저지는 AMC Richfield Park 12에서 개봉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니까 잘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식이 커서 스스로 앞날의 길을 결정할 때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는 대견하면서도 참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아이도 걱정을 하게 하지만 너무 이 아이가 생각이 많아서 혼자 알아서 한다. 여기 텍사스에서 성장한 아들이 올해 미 육군사관학교 우리가 보통 부르는 웨스트포인트의 사관생도가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16일 이틀 주말에 Acceptance Day라는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기 위한 7주 훈련 과정을 마친 아들, 그러니까 6주의 훈련과 또 1주 더해서 7주 만에 아들을 만나고 귀가하신 텍사스 집까지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해서 오늘 이른 새벽에 도착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 데이빗의 아버지 여강국님 지금 전화로 제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목소리가 지금 텍사스 어디신가요? 대기.
1: 여기 달라스 지역입니다.
0: 달라스까지 그러니까 뉴욕의 웨스트포인트에서 차로 가신 거예요?
1: 예.
0: 네. 너무나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0: 약간 그렇게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네. 편지로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1: 네.
0: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 되게 힘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낫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갈게요.
1: 네. 그래도 이 집을 떠나서 18살의 아드님이 거기 가서 집과 연락이 안 된 채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들어가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는 연락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니 아빠가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거리가 총 얼마나 되죠?
0: 여기서요?
1: 네. 왕복 계산해 보셨죠?
0: 여기까지 한 25시간 정도 운전을 해요.
1: 그러니까 50시간이 되는 건가요?
0: 네. 왕복 50시간 정도.
1: 네. 여기 오실 때와 또 아드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 길이 마음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0: 예, 많이 걱정하면서 올라갔는데.
1: 네.
0: 잘하고 있는 아들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고, 또 내려오는 길도 저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좀, 얼굴에는 미소를 띄면서 운전했죠.
1: 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가 되는 과정이 보통 대학처럼 합격,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거치고 바로 시작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또 놀랐습니다. 7주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0: 우선 그 리셉션 데이라고
1: 네.
0: 애들 이제 입대라나 그
1: 네.
0: 군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그 내려놓으면 6주간 이제 3학년 되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하면서
1: 네.
0: 되게 저도 계속 무엇을 하나 막 유튜브로도 보고 그랬는데 생각만큼
1: 네.
0: 이렇게 그냥 다른 학생이랑 완전 다른 레벨이더라고요. 그냥
1: 네.
0: 학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군대라는 조직에
1: 네.
0: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제 이렇게 인간 개조를 시켜야 된다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1: 네.
0: 막 내 편지에 보면 뭐
1: 네.
0: 하루에 2시간 자고 땅에서도 계속 막 침낭만 깔고 풀숲에서 자고
1: 네.
0: 막 모기에 물려가지고 막 30개 이상 막 모기에 물렸다 그러고
1: 네.
0: 막 등에 땀띠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 그러는데
1: 네.
0: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편지에 이제 오히려 저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 계속 적어가면서 내가 계속 그런 거에 붙잡고 살아가니까
1: 네.
0: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니까 저희가 더 위로가 되고
1: 네.
0: 또 이번에 만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입주위가 다 이렇게 시커멓게 막 번져 있는 거예요. 막
1: 네.
0: 까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안쓰럽지만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견뎌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1: 네.
0: 또 고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1: 네.
0: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죠.
1: 네. 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일단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떠나신 날이 제가 날짜를 보니까 6월 29일이라고 되어있나요? 그게 R-Day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별, 작별을 처음 하신 거죠?
0: 예.
1: 네. 네.
0: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뒷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네. 그 가족들이 네. 또 많이 눈물 흘리는 어머니, 또 돌아서서 흘리는 아버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6주간의 훈련 중간에, 그러니까 한 3주째 되던 그 시점에서, 뭐, 화상으로도 얼굴 보며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도 있었나요?
0: 네, 중간에 이제, 썬데이 한번 나와서,
1: 네.
0: 뭐, 아이스크림 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연락하는데,
1: 네.
0: 그날이 주일이니까 막 교회 가고 그러는 상황에서
1: 네.
0: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전화 오면 어떡하지 막 기다리고 전화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죠.
1: 네. 네.
0: 그 3주 그거 되게 별로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연락이 되니 정말 반갑고 또
1: 네.
0: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락이 되니까 너무 반갑고
1: 네. 그때부터 다시 3주를 더 훈련을 하고 이 모기도 물리고 땀띠 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술 주변이 다 까맣게 그렇게 변할 정도의 고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기 위한 베이직 트레이닝을 마치고 가까이 부모가 계시다면 이 마치 하는 데서 그러니까 행군이라고 그러죠. 돌아올 때 잠깐 멈발치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텍사스 댈러스에서는 일부러 오실 수가 없었겠어요.
0: 예. 이제 저도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만 그냥

0: 하는 건데
1: 네.
0: 그 애들이 막 얼굴에 막 검게 칠하고 막 그러니까 네. 자기 애도 못 알아보는
1: 자기 애도 못 알아볼 것 같다.
0: 제가 저까지라서 네. 그런 시간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네. 참았죠.
1: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또 썬데이 이렇게 이트라 Acceptance Day 비로소 아드님을 제대로 만나셨는데 크리스천 유튜버 역할도 했다면서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0: 네, 네. 언젠가부터 이제 유튜브를 그냥 재미로 시작한 것 같은데
1: 네.
0: 그게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1: 아.
0: 처음엔 솔직히 걱정도 가고
1: 네.
0: 그랬는데
1: 네.
0: 잘 하여나가고 또 나중에는 그 유튜브로 통해서
1: 네.
0: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 부모님이야 성경 공부 좀 해 그러면 아니야 저게 다 우리 아이 그 유튜브 보는데 부모한테 그런 말할 정도로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좀 뿌듯한 것도 있었고
1: 네.
0: 또 언젠가 또 이제 진로를 정하는데
1: 네.
0: 벽에다 써놓은 이렇게 뭐 퓨처 뭐 이런 거 써놓는데 그 뭐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패스토로도 적어놓은 거예요. 솔직히 그 항상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1: 네.
0: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1: 네.
0: 좀
1: 걱정이 되셨어요? 네.
0: 네.
1: 미래의 꿈을 파스터라고 그 중에 하나로 적어놓은 거 그 글자만 눈에 들어오셨나 봐요.
0: 네. 네. 이것도 뭐 어떻게 했냐 나한테 물어봤을 때 솔직히 네. 저는 안 된다 그랬죠.
1: 아, 너무 너무 이 진짜 묵직한
0: 뭐 계속 이렇게
1: 네.
0: 계속 그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1: 네.
0: 텍사스에서도 이제 뭐 네. 샌드 미팅이라고 파송 미팅이라고 그래서
1: 네.
0: 뭐 상원 의원들이 주최하는 뭐 미팅, 뭐 하원 의원이 주최하는 미팅을 다 갔었는데 이게 뭐 연설이라든지
1: 네.
0: 연사라든지 그런 스피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크리스천티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1: 네.
0: 전 솔직히 그 미팅 가지고 여기가 군대인가 아니면 여기가 교회 집회인가
1: 그 정도로
0: 아니면 텍사스도 좀 그런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좀 마음이 많이 또 안정이 됐었어요.
1: 네. 그래서 아들이 가고 있는 길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안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무렵에 새벽 기도를 아버지께서 영광국님
0: 새벽 기도는 뭐 많이 한 거 아니고
1: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니, 저보다는 와이프, 저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1: 네.
0: 더 서포트를
1: 네. 많은 가정에서 또 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0: 이민생활에서 뭐 남자들이 할 역할은
1: 네.
0: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가족들 위해서 일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1: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육군사관학교 지원하고 합격하는 데까지 여강국님 아드님 데이빗은 혼자서 다 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0: 네. 거의 뭐 저는 솔직히 뭐 사관학교 뭐 육군 해군 뭐 공군 이런 데 해볼 생각이 없느냐 얘기했었지만 그렇게 어떻게 뭐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1: 네.
0: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1: 네.
0: 그냥 내버려뒀는데 엄마가 뭐 좀 어떻게든 좀 서포트를 했겠죠. 근데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그걸 해야 돼서 뭐 따로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고
1: 네.
0: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 했었던 데고 그냥 보통 학생들처럼 자기 맡은 바 그냥 가고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자기가 다 잘 알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학교 이거 되는 것도 진짜 솔직히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1: 트라이 네.
0: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트라이 한 거고 다른 또 텍사스에 있는 지역 학교 좋은데 또 돼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저희 전화가 와서 막 여기 학교가 됐다 얘기를 듣고
1: 네.
0: 제가 진짜 꿈인지 생신지 그러고
1: 네.
0: 있다가 운전을 하다가 차를 파킹해놓고 좀 울었죠. 너무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1: 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까지 아드님 차로 달려오셔서 보시고
0: 네.
1: 이제 막 오늘 새벽에 텍사스 댈러스에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떠나오시면서 이 다음에 언제 또 아드님 만나는 건지 특별한 어떤 말을 남기셨나요?
0: 아니 저는 뭐 걱정한다기보다는
1: 네.
0: 넌 잘하고 있고
1: 네.
0: 네가 오히려 부모님보다 낫다고
1: 나보다 낫다
0: 이렇게
1: 말씀하셨어요.
0: 어쨌든 잘하고 네. 있을 거니까 걱정 네.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괜히 뭐 걱정한다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1: 그렇죠.
0: 너무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너무 적응 잘하고 있고 자기가 온 게 너무 자기는 여기 왔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 그러니까 또 자기가 뭐 목사님의 그 길은 아니지만
1: 네.
0: 제가 보니까 그 비슷한 길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아. 이렇게 도움을 준다거나 네.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래서 잘 할 거라고 믿고
1: 네.
0: 잘 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왔죠. 잘 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 잘 할 거다. 아드님 데이빗 다음에 그럼 볼 수 있는 때가 뭐 땡스기빙 브레이크 때 이때 나오나요?
0: 네. 땡스기빙 때 나오는데 땡스기빙 뭐 짧으니까 어쩔 수 없고 뭐 겨울 네. 방학 때나 겨울 방학 때 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네. 보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더 대학 그냥 미국 대학 생활을
1: 네.
0: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1: 네.
0: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고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1년에 쉬는 날이 한 달 뭐 반? 한 달에 반 정도? 6주?
1: 네.
0: 정도밖에 안 돼요.
1: 육군사관학교.
0: 다른 또래 애들은 거의 4개월을 노는데
1: 네.
0: 근데 그런 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1: 네.
0: 근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네. 자부심이 있으니까
1: 네.
0: 잘 힘날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아드님 뭐 내년 여름에나 볼까? 여름에도 한 달 훈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0: 훈련이 있어가지고 여름도 한 달 더
1: 잠깐 만날 수 있는
0: 겨울에 네. 겨울에 뭐 일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볼 수 있을지
1: 네.
0: 볼 수 있을지 노력해야겠죠.
1: 네. 이번에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차를 몰고 사흘을 달려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긴 훈련 과정 마치고 마침내 새롭게 사관생도로 시작한 아드님 만나고 또 다시 사흘을 운전해서 가셨는데 그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들을 우리가 다 그냥 한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똑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관국님 축하드리고요. 자랑스러운 아드님 네, 우리 함께 응원하고 다음에 또 언제 한번 소식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세상에 모든 아침 닷새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일반 대학에 떠나보내는 마음도 결코 쉽지 않은데 이제 18살의 나이로 스스로 엄격하고 힘든 사관학교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간 그 자식을 보고 돌아오는 갈 때의 사흘, 올 때의 사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면 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겠죠.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는 그곳의 느낌이 완전히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누구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소리가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건네면 위로가 되고 낯선 사람에게 건네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죠. 행복할 때는 저절로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쳤더라도 마음만 열면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건네면 내 마음에도 따뜻함이 남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죠. 다만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미소 많이 지으시면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금요일이 주는 그런 설렘이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새롭게 느낀 것은 아, 좀 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오, 이게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요? 약간 쌀쌀까지는 아닌데 좀 선선한 느낌을 갖고 저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긴팔을 좀 입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여름이 가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또 좋아하는 그 계절 가을이 오는구나라는 설렘을 갖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계절이 이렇게 싹 바뀔 때쯤 되면 뭔가 조금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 나가는 또 그런 나이대도 되는 것 같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 마이크로 리타이어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뭐 작은 은퇴 이런 말로 생각을 하겠지만 뭐 은퇴를 작게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요즘 그 젊은 세대에서 등장한 이 말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몇 주 혹은 몇 달 때로는 1년 정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뭐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기존에 은퇴하면은 평생 하던 일 그걸 다 접고 마지막에 이제 쉬는 것이었다면 이 마이크로 리타이어먼트는 살아가는 중간중간에도 좀 쉬어가자 이런 생각이라고 하네요. 뭐 사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안식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휴직, 뭐 커리어 브레이크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좀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의미가 있죠. 특히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너무 일에 이제 몰두하다가 보면 번아웃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피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우리는 왜 꼭 완전히 이렇게 지칠 때까지 달려왔을까? 그리고 나서 정말 탁 하고 쉬게 되면 그게 더 좀 데미지가 큰 것 같습니다. 뭐 몸이 아파야 쉬고 회사가 어떻게 됐을 때 또 휴가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 나의 몸을 살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쉼을 잘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이크로 리타이어먼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살면서 삶을 한 번씩 이렇게 멈춰서 좀 바라보라는 이야기에 가까운데요. 꼭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일을 쉬라 이런 건 아니고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아니면 점심시간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만들어보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뭐 미루어두었던 여행 은퇴하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도 물론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뭐 완벽한 은퇴라기보다는 작은 쉼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또 이따가 여러분한테 좋은 그 건강 정보를 좀 드릴 텐데요. 나중에 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조금 조금씩 해나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라는 게 이제 끝까지 달린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달리는 중간중간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한 달 살기 이것도 사실 우리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해보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쉬는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봤고요.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희 K-Radio 청취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들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또 이 시간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0: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이제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진짜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도 최대 75%까지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있습니다. 929-766-0088.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텍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 출연.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트라스 6에서 상영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파크 12에서 상영합니다. 투데이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4: 승객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네, 한국의 가요 중에 전주가 가장 좋은 노래로 꼽히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으셨습니다. 네, 성화님 그 사이 들어오셔서 또 인사 남겨주셨어요. 스모키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학창시절에 그 엉터리 발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영어를 꽤나 잘하는 것처럼 우쭐대던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추억의 노래였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희 막 영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예전에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I am a boy, 뭐 이런 거부터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 팝송을 따라 부르면서 그 한글로 또 그 영어 발음을 막 써서 그렇게도 따라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 시절 저도 좀 떠오릅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분께 드리는 건강 이야기는요. 보통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으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수치를 가장 먼저 보세요? 그 종이를 받아 들거나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뭐 일단 내 혈압이 얼마인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또 몇이 나왔는지 혈당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이제는 정말 예전에 그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광고 있었죠? 근육 부자가 돼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데요. 근육하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 만들려고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독립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근육입니다. 계단을 오르고요. 뭐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고 뭐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들고 이런 모든 것들, 차에 올라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근육에서 다 그 힘이 나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육과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진짜. 그 CDC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활동과 함께 주 2회 근력 운동을 하라. 그리고 균형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낙상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고 이 뼈하고 신체 기능이 유지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 근육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량 근육이 있는데 아주 아주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막 한 걸음에 이렇게 올랐던 계단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한 손으로 들었던 그 물건도 왜 이렇게 무겁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근육 건강이야말로 나중에 챙겨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정말 조금씩 챙겨가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짐 같은 데 가서 뭐 무거운 아령을 들고 기구를 뭐 이용해서 해야 되는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빠르게 걷기라든지 계단을 오르내리기라든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든지 뭐 벽을 잡고 팔굽혀 펴기를 하든지 너무너무 혼자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령이 없으면 가벼운 그 물병이라도 들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탄력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고무 밴드 그런 거 가지고 해도 되고 굉장히 손쉽게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 국립노화연구소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이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고 여러분 이제 생선 좋아하시는 아니면 달걀, 콩, 렌틸콩, 견과류, 뭐 두부 이런 것들 식단에 꼭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그냥 고기 하나 딱 놓고 김치 놓고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오늘 내 몸에 이제 단백질이 있었나 골고루 식물성 단백질 아니면은 뭐 육류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잘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세요 요새. 잘 주무시는 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의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미국 심장협회는 성인에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권하고 있는데 충분하고 이 규칙적인 수면은 그야말로 우리 이 뇌 기능, 기분, 면역 기능, 뭐 심혈관 기능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사실 나는 운동 대신 영양제로 갈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양제를 막 이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필요한 영양소는 그렇게라도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육을 좀 늘리는데 이제부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육은 이제 뭐 예쁜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진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나중에도 혼자 뭐 밥도 먹고 시장에도 가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차도 그냥 혼자 부축받지 않고 타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꿈입니다. 건강하게 그렇게요. 그걸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저도 지금 그래서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여성들 특별히 그 체중계 몸무게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똑같은 몸무게여도 어떤 분은 다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비만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근육량을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하나 좀 실천해 보세요.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뭐 스쿼트를 조금씩 해보신다든가 빠르게 걷기를 한번 해보신다든가 이런 작은 습관이 아마 한 5년, 10년 안에 우리의 그 미래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주게 될 거예요. 이 근육들이. 건강은 꼭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아무 도움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건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주말인데 운동 좀 하면서 몸을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두 진짜 근육부자 되세요 하고 제가 간절히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결심이 서셨다면 다음 주에 또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이런 운동 했다고요. K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7: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6: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7: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6: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8: 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 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여행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이번에 꼭 가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시간이 지나면 또 일상에 묻혀버리곤 하죠.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마음 한쪽에서 다시 여행 가방을 꺼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9월 노동절 연휴와 10월 단풍의 계절은 가까운 곳으로도 특별한 여행을 떠나기 좋은 시기인데요. 오늘 노동절 특선 여행 정보를 동부관광의 허원준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노동절도 다가오는데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믿고 맡기는 여행사 동부관광의 허원준 팀장입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것이 노동절 우리 특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1: 네,
0: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노동절은 이제 여름이 끝나고
0: 네.
1: 네, 선선한 바람이 오는 가을인데 그동안 한여름에 이제 직장과 일터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방학 네. 동안에 많이 스트레스와
0: 아, 또 맞습니다.
1: 삶에 이제 많은 피곤함도 묻으셨는데
0: 네.
1: 이제 선선한 가을에 노동절 네. 휴가를 맞이해서
0: 네.
1: 좋은 곳에 다녀오시라고 저희들이 세 가지 이 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세 가지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골라갈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네. 당일 코스가 있는 건가요?
1: 네, 당일 코스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서
0: 네.
1: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0: 네.
1: 바로 그 성극을
0: 네.
1: 성극을 구경하시고
0: 네.
1: 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또 아주 유명한 버섯 도시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버섯 도시?
1: 네. 우리가 버섯 하면은 그냥 막연히 슈퍼에서 사고 뭐 이렇게 드시는 걸로 돼 있는데
0: 그렇죠.
1: 우리 가까운 펜실베니아에 이렇게 큰 버섯 도시가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요.
1: 네.
0: 네.
1: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큰
0: 네.
1: 랑카스터에 있는 극장에서
0: 네.
1: 좌슈아, 성경 속에 나오는 좌슈아, 즉 여호수아죠.
0: 네.
1: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을
0: 네.
1: 성극으로 뮤지컬처럼 네 하는 거대한 그 뮤지컬을 보시고
0: 네.
1: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0: 네.
1: 뷔페입니다. 뷔페.
0: 네.
1: 그리고는 바로 가까운 버섯 도시인 키네츠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0: 네.
1: 키네츠 스퀘어라고
0: 네.
1: 그 도시가 세계 버섯의 수도예요.
0: 아, 여기가요?
1: 네.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슈퍼나 H마트나 이런 데서 사시는
0: 네.
1: 그 버섯의 거의 90% 이상이
0: 네.
1: 거기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0: 와, 우리 매일 거기... 먹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1: 그렇죠.
0: 네. 네.
1: 또 거기 가셔서 버섯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0: 네.
1: 그 퍼레이드도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퍼레이드뿐만 아니라 각종 버섯 요리
0: 네.
1: 그리고 그 버섯 수프라든지 버섯
0: 네.
1: 튀김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을 타거나
0: 네.
1: 드실 수가 있고
0: 네.
1: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마을 그 도시 축제니까
0: 그렇죠.
1: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가 있습니다.
0: 그래서 너무 좋네요.
1: 거기서 네, 자유 시간을 좀 가지시고
0: 네.
1: 돌아오는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 당일 코스로도 너무너무 충분히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동도 편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바로 그런 여행이네요.
1: 네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당일 여행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2박 3일 코스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네, 일단은 2박 3일은 저희의 완전 베스트셀러 코스인데요.
0: 그래요?
1: 네, 우리 뉴욕 일원에 사시는 동포분들은 항상 가고 싶어하고 한
0: 네.
1: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타이틀에서처럼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몬트리올 퀘벡.
0: 아, 그렇죠. 너무 좋죠.
1: 네, 몬트리올 퀘벡 2박 3일이고요.
0: 네.
1: 저희 버스로 재미난 또 진행 순서와
0: 네.
1: 또 재치 있고 유머 있는 가이드분들이
0: 네.
1: 같이 가셔서 정말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네. 하시고 또 그 가을에 묻히는 세인트 로렌스 강의
0: 네. 네,
1: 몬트리올과 또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했던 퀘벡에
0: 아, 그렇군요.
1: 네, 고풍스럽고 네. 아주 아름다운 세인트 프랑트나 호텔도
0: 네.
1: 보시면서 정말 2박 3일 동안 아주 추억을 만들고 오시는 그러한 또 투어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뭐 퀘벡 몬트리올 중심으로 하는 이 전통적인 코스는 정말 인기가 많은 코스라고 하셨는데 특히나 이 폭포에서 타는 케이블카 이런 일정도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바로 와. 퀘벡 바로 옆에
0: 네. 네.
1: 유명한 몽모렌시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0: 네.
1: 나이아가라 폭포만 폭포냐? 우리도 멋있다.
0: 네.
1: 네.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0: 그래요.
1: 특히 거기는 폭포 위를 이렇게 네. 흔들 다리 위로
0: 네.
1: 건너가면서 느끼는 아찔함과
0: 와.
1: 그리고 그 웅장한 폭포와 떨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그 사운드를
0: 네.
1: 완전히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0: 오.
1: 나이아가라에서 못 느끼는
0: 네.
1: 특별함을 느낄 수 있고요.
0: 네.
1: 또 거기까지 가는 케이블카가 또 아주 압권입니다.
0: 그래요? 정말 타보고 네. 싶은데요.

0: 맞습니다. 사실은 뭐 오랫동안 이 뭐 집을 비우거나 일을 비울 수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짧은 시간인데 네. 아주 좀 알차게 갔다 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번에 이 노동절 특선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박 3일보다 조금 더 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4박 5일 코스가 있나요?
1: 네, 요거는 이제 10월 초에 가는 건데요.
0: 네.
1: 노동절 특선이라기보다는 이제 메이플.
0: 네.
1: 네, 카나다의 대표적인 단풍의 대표적인 루트죠.
0: 그렇죠, 여기.
1: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인 로렌스가 시작하는 그 천섬에서부터.
0: 네.
1: 네, 오타와, 카나다의 수도.
0: 네.
1: 오타와를 들려서 또 몬트리올과 퀘벡.
0: 네.
1: 그리고 또 그 오저블 케이짐과 그러한 것을 쭉 연결해서 가는 완전히 메이플 기행입니다.
0: 야, 메이플 로드 단풍 여행 정말 네. 멋진데요?
1: 너무너무 멋있죠.
0: 네.
1: 저희 가이드들이 항상 캐나다 투어할 때마다 가을에는 그 메이플 로드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0: 네.
1: 항상 가이드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데요. 누가 네. 제일 예쁘게 찍었나.
0: 네.
1: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예쁘고 아름답고 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지나는
0: 네.
1: 정말로 놓치기 아까운 네. 그런 투어가 되겠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특히 이 가을 단풍철에 이 지역들을 여행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풍경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1: 네네. 그렇죠.
0: 네.
1: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고 아주 잘 찍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인생샷이 되는 거죠.
0: 인생샷. 아, 거기서 건질 네. 수가 있군요. 네.
1: 네.
0: 예, 메이플 로드라고 하면 사실 캐나다의 대표적인 가을 여행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렇죠.
0: 네.
1: 네, 캐나다의 국기에 우리가 메이플 단풍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캐나다 하면 대표적으로 이 메이플 단풍인데
0: 네.
1: 그 이제 시럽도 있고요. 에센스
0: 유명하죠.
1: 시럽도 우리가 이제 유명하고
0: 네.
1: 또 거기로 만든 향이 좋은 과자도 있고요.
0: 네.
1: 하지만은 바로 이 단풍, 그 단풍이 어우러진
0: 네.
1: 캐나다의 고속도로와 시골길을 가는 그것이 정말 백미죠.
0: 와, 그렇군요. 상상만 해도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풍이 실제로 가장 아름다운 그 시기와 이번 여행 일정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언제 출발하는
1: 네, 10월
0: 거예요?
1: 초가. 10월 3일이고요. 단 하루 출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0월 네, 3일 단 하루
1: 네.
0: 출발을
1: 네.
0: 합니다.
1: 네.
0: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일 여행부터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데
1: 네.
0: 어떠세요? 이제 나의 여행 스타일과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골라야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1: 그렇죠. 말이 이제 노동절 특선이라서
0: 네.
1: 우리 열심히 노동하시는 우리
0: 그렇죠.
1: 네, 일하시는 우리 저 교포분들
0: 네.
1: 어느 분야건 네, 서비스업이건 회사건 은행이건 많은 분들 정말 하루 정도
0: 네.
1: 2박 3일 이렇게 짬을 내셔서
0: 네.
1: 네, 일도 좋지만 돈 버는 것도 좋으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한번 네,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0: 네.
1: 아름다운 곳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연인들끼리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시는 것이
0: 네.
1: 정말 필요하지 않나.
0: 아,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희들이 당일이건
0: 네.
1: 2박 3일이건 4박 5일이건 다 맛집, 아주
0: 오.
1: 맛있는 맛집을 꼭 끼워 넣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네.
1: 요즘 많이 물가도 오르고
0: 그렇죠.
1: 또 가스비도 오르고 해서 많이 여행비도 비싼데
0: 네.
1: 저희 동부관광하면 또 우리 동포분들을 위한 그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0: 네. 네,
1: 감사의 사은 특선이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항상 네, 착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여행에서 풍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1: 그렇죠.
0: 이 일정의 어떤 편안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 네, 버스와 호텔 다. 아주 깔끔하고 좋은 것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지금 뭐 신청을 빨리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1: 네. 벌써 2박 3일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2가 찼고요.
0: 네.
1: 네. 그 당일은 벌써 지금 매진까지 다 됐는데
0: 어휴,
1: 빨리
0: 그냥...
1: 서두르셔야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0: 네.
1: 그 가셔서 그 버섯 축제 가셔서 박스로 버섯을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너무 좋겠는데요.
1: 네,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네.
1: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0: 그렇습니다. 먹는 것뿐 아니라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아주 좋은 기회.

0: 가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좀 신청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저희 대표 전화 동부관광 718-939-1000번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그래 나도 올가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떠나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네 우리 메이플 로드 기행을 하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 푸시고요.
0: 네.
1: 또 가이드님이 틀어주시는 이부몽 땅의 고요비라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0: 네.
1: 인생을 새롭게
0: 네.
1: 예, 정리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0: 네.
1: 또 바쁘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당일 코스와
0: 네.
1: 예, 또 잠깐 갔다 오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0: 네.
1: 만족스러운 2박 3일의 몽쾌 특선 예,
0: 그렇죠.
1: 정말 잊지 말고 꼭 가셔서
0: 네.
1: 정말 행복하고 또 건강해지시는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0: 네.
1: 바라겠습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우리 노동절 특선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빨리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부관광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 동부관광의 네. 허원준 팀장께서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가을의 여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이래저래 가을은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살도 좀 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행도 떠나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에 맛있는 밥을 지어서 또 다들 드실 텐데 어떤 메뉴를 또 선정하실지 모르겠네요. 사사삭 하고 어릴 때 부엌에서 들었던 그 소리 기억나세요? 화르르 하고 탁탁탁탁 하는 그 장작 타는 소리. 그 소리 끝에는 늘 커다란 그 가마솥 하나가 걸려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전기밥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냥 끝이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진짜 밥 한 끼 짓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이었죠. 진짜 아궁이에 뭐 불을 지피고요. 그리고 장작을 또 밀어 넣고 불 세기를 맞추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지은 밥에는 이상하게도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이 가마솥 밥을 드셔보셨죠? 정말 맛있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보면은 이 가마솥이라는 게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삶의 비유로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 속담에요. 뭐 가마솥이 검기로 밥도 검을까 이런 속담 있어요. 겉이 새까맣다고 해서 속까지 그럴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지는 마라 이런 뜻인데 또 이런 속담도 있죠.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 이런 거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 가마솥이라는 것은 늘 정말 가장 뜨거운 그 불을 견뎌야 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보면 그냥 아주 검게 까맣게 그을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얀 그 밥이 익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도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냥 새까맣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지만 그 안에서는 이 삶이 조금씩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과학적으로도 이 가마솥의 밥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쇠가 이 열을 굉장히 오래 머금고 아주 천천히 전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알들이 정말 아주 골고루 고루고루 있고 또 마지막에는 그 바삭한 누룽지 있잖아요. 그 누룽지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일부 한식당에서는 뭐 일부러 이렇게 가마솥 밥도 짓고 막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변했죠. 이제는 뭐 혼자 먹는 간단한 뭐 인스턴트 그런 밥도 나오고 가마솥 볼 일이 거의 뭐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예전에 뭐 시골에서 할머니가 해주셨던 가마솥 자체가 아니라 그 솥 하나를 이제 딱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그 대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도란도란 반찬은 없지만 밥을 맛있게 먹던 그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밥을 지금 먹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마음만큼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된다면 뭐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핵가족 시대잖아요. 많아봤자 뭐 그쵸? 뭐 4명? 뭐 3명, 자녀가 1명, 2명 뭐 이 정도인 분들도 많은데 그 적은 인원이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시간도 많지 않다라는 게 조금은 좀 씁쓸한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급적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한 시간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이제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주말을 일단 잘 보내시고 그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자두가 부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보이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아침부터 말랑말랑하게 이 가을 오기 전에 감성 충전 한번 해볼까요? 언젠가 그냥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무대 뒤편에서 본 적 있는데 한마디로 반했어요. 진짜 그 연주하시는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온 카리스마를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피아니스트 88개의 건반 앞에 앉아서 그 음표를 보고서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내는, 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풀어낼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서혜경 선생님 모실 거거든요. 피아노 연주에 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또 뭐 거의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대단한 선생님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 지금 오고 계신데 운전 중에 방송 듣고 계실까요? 선생님 어디쯤 오셨어요? 딱 묻고 싶었는데 먼저 도착하신 분이 있으시니 바로 오, 선생님 오셨네요. 제 목소리가 들리나 봐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스튜디오로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여서 선생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여기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혼자 오시는 줄 알았는데 두 분 함께 오셨어요. 예. 자, 일단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늦을 줄 알았어요.
1: 그것도 조금이죠. 이렇게 이쁨은 앉혀놓고 늦는 게 실례죠.
0: 아, 기분 좋다. 선생님, 제가 오프닝 할 때 그 얘기 했거든요. 어느 피아니스트 누군지 모르겠는데 무대 뒤편에서 그 뒷모습 연주하는 걸 봤는데 카리스마 완전 반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1: 감사합니다. 제 뒷모습 보고 말하신다면 앞모습 보면 뿅 가시겠네요. 날아다니시겠네요.
0: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1: 네. 10월 3일날 꼭 오셔주셔야 됩니다.
0: 네네.
1: 자, 날아다니게 해드릴게요.
0: 그냥 황홀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0: 자, 오늘 서혜경 선생님 모시고, 인생 얘기 나눠보려고요. 사실 제가 뭐 클래식에 어떤 조예가 있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못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혜경 피아니스트의 인생을 5살 때부터 차곡차곡 짚어볼까 하거든요.
1: 네. 제 별로 재미없어요.
0: 벌써 재밌는데요?
1: 그래요? 네. 5살부터 시작해서 제가 8살에 처음으로 교육 콩쿤? 거기서 1등을 하고요. 네.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피아노 못 치겠어요. 여자가 팔자 세진다고.
0: 피아노 친도 팔자가?
1: 얌전히 가정과 네. 나와갖고 시집잘 가라고. 그래서 엄마가 숨겨서 저 피아노를 치게 하다가 시상식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너무 좋아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이화 경향 국제 콩쿨에 나가서 전체 특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5.16 민족상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때 유학 나가기 힘들던 시절에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올라가면서 우승을 하고 우와. 아버지가 아 이건 진짜 안 된다. 오케이 너네들 세대에는 가정과보다는 그럼 피아노과까지는 허락을 하마. 이대에 피아노과를 들어가서 네, 네. 서울대 나온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 렌즈 차를 타고 다녀라. 그래서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네. 여자로 태어난 거 제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지 뭐 잘못이라면.
0: 그러네요.
1: 근데 제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나갔죠. 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금메달 뭐 두 번을 연달아서 따는 것 같은 거니까.
0: 네네.
1: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제가 또 우승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유학 가기 너무 힘들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허락을 해주고 패스포트 내주고 이제
0: 맞아요. 네. 그럴 때는
1: 네. 네. 그때 독일, 프랑스, 미국 다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을 골랐던 이유는
0: 가까우니까.
1: 네.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가 출장을 다니니까 언제라도 데려올 수 있으니까. 네.
0: 아니다 싶으면 데려오려고.
1: 네. 그래서 저 뭐 유학기도 안 내고 여름 동안에 갔다가 아무래도 이거 한국보다 수준이 그때만 해도 많이 났어요. 일본 네. 오케스트라 소리가 틀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너무나 섭섭한 마음으로 저 가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더니 가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 유학 시절이 시작됐죠.
0: 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너무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저는 선생님 혼자 오신 줄 알았는데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오셨어요. 네. 살짝 우리가 인사는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서혜경 선생님 옆쪽으로 계신 분이 바로 짜잔. 오, 배우세요?
2: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10월 3일 서혜경 피아니스트 카네기 홀 젠케롤에서 하는 리사이틀의 그 공연의 프로듀서 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추지영 소피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같이 오셨습니다. 서혜경. 아버님은 아니죠?
1: 서혜경 제 애인도 아니고요. 서혜경 예술 재단의 네. 회장님이시고.
0: 네. 아다마다입니다. 신석호 회계사님.
1: 네.
3: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서혜경 파운데이션을 2009년도에 네. 예, 비영리 단체로 만들는 거에 제가 도와드리면서 네. 우리 서혜경 선생님을 알게 됐고 네. 또 그분의 음악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0: 네.
3: 이제 이번에 이제 10월 3일 날 카네기 서혜경 피아니스트 리사이틀 하신다고 해서 약간 제 여유로 네. 제가 좀 도와드린다고 그럴까?
0: 약간
3: 같이 예 약간 뽑기도 네, 뽑기도 예. 예. 저는 신석호 회계사입니다.
1: 네, 늘 든든하게 뒤에서 계셔 주세요.
0: 네, 네. 진짜로 그 연주자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연주 기량을 제대로 펼치죠.
1: 네, 안 그러면 네. 너무 외로워요. 네.
0: 자, 요 외로움을 덮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많은 분들도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혜경 피아니스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깊은 얘기들을 광고를 듣고 나서 이제서야 한숨 돌릴 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네.
0: 네. 그 CD는 제가 꼭 받을 텐데요. 지금 잠깐 광고 멘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 1133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에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최신 시설에 플러싱 당구장도 오픈했는데요.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즐기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프로모션 쏟아집니다.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을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4: 사회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드라마, K-food, K-beauty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퓨어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서혜경 피아니스트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이렇게 재밌을 순 없다 하는 수다를 나눴습니다.
2: 그렇죠?
1: 네. 피아노 연주를 보기 전이지만 이미 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그 다섯 살 때 그래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요 얘기까지 살짝 하다가 얘기가 끊겼는데.
2: 네. 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북한의 별보기 운동이 시작됐죠. 그래서 피아노를 뭐 하루에 12시간씩 할 적에도 있었고, 아니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까 말씀 기억 잘 하시네요. 그 옛날에 인터뷰 오시고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네. 아, 졸려 죽겠는데 500번 줄넘기를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나보다 더 잘 뛰어요. 얄밉게 또. 왜냐하면 직접 해, 눈앞에서 안 하면 저 혼자 안 할 테니까.
1: 네.
2: 그래서 사람 그렇게 약을 올려서 줄넘기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두 시간은 아침 학교를 안 보내고.
1: 와.
2: 그래서 학교에서 오자마자 애들하고 떡볶이랑 좀 이렇게 먹으러 살라 그러면은 누가 잡으러 와가지고 잡으러 와서 피아노 앞으로 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7, 8시간 데일리. 그러면 또 밤이 되고, 이런 라이프를 살다 보니까, 그때 1년 차이가 크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는 4학년이었지만, 그때 5학년, 6학년, 하여간 아까 말씀했듯이 역사적으로 12년 만에 피아노 부분에서 제가 5학년인데 4학년 나이죠. 4, 5, 6학년 부에서 최연소 나이였는데, 그때 전체 특성이 12년 만에 나와요.
1: 와.
2: 하도 점수가 높아서.
1: 예.
2: 그렇게 혹독하게 연습을 하고, 물론 음악성도 있었고, 뭐, 재주도 있었지만, 불이 꺼서 완벽하게까지 우리 엄마 한석복 엄마 흉내까지 내가면서, you know,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트레이닝을 했었죠.
1: 불을 끄고 연주를 하라.
2: 네, 불을 끄고 완벽하게
1: 하라. 혹시 어머님이 옆에서 떡을 써셨나요?
2: 네, 옆에서 저 뜨개질 해가지고 뭐 바이트 만들고 하셨어요. 그때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를, 다시 상기하게 돼서 제가 암 투병 끝나고, 항암 치료를 8번을 했어요. 보통은 4번 하는데, 왜냐하면 그 피아노 근육을 무조건 넉넉히 잘라내는 게 암이니까, 그때 최소화 시키려고 항암 치료를 먼저 했어요, 저는.
1: 네.
2: 한국에서 아마 뭐 VIP를 수술 빨리 해준다고, 그래서 다 거절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8번을 하면서 최소화 시키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또 라디오 테라피로, 완전절개를 일부러 안 했어요. 피아노 근육 때문에 최소.
1: 네.
2: 그리고 라디오 테라피 방사선을 33번 맞고, 5개월 후에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서서, 라흐마니노프 2번과 라흐마니노프 3번을 동시에 연주한 이유는, 이 우리 피아니스트 학생들 사이에서는 라흐마니노프가 너무너무 곡이 음표가 많고 어렵기 때문에,
1: 네.
2: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곡을 제가 그때까지 어느 순간에도 언제까지 이런 연습이 도대체 끝날까? 이런 인생이 언제 나는 중단이 될까 생각도 했지만, 막상 암에 걸려서 2년을 치료를 받으면서 피아노를 못 치고, 이건 내 오른쪽 팔에 지장이 있어서 영원히 피아노를 못 칠 수도 있고, 왼손 피아니스트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네. 무대를 서는데, 우리 엄마는 서혜경 내 딸이 더 중요하지. 피아니스트는 안 중요해. 그래서 제가 뉴욕에 혼자 날아와서, 그거는 엄마 문제지. 속으로 내가 대답도 안 했어요.
1: 너무 했다.
2: 나는 서혜경, 네.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없는 존재는 서혜경이 아니다.
1: 네.
2: 나는 다시 산다면 다시 피아니스트 서혜경을 존재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놓은 것만큼 이렇게 많이 내가 그때 36이었죠?
1: 네.
2: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틀림없이 연습이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그냥 믿고요.
1: 네.
2: 2,400명 앞에 섰죠. 그랬고, 2번 역시 라흐마니노프가 디프레션에 빠져갖고 작곡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울이라는 사이콜로지스트한테 바친 곡이라
1: 네.
2: 저는 그 2,400명 앞에서 나를 수술한 노정영 박사를 이렇게 세워서 바쳤어요.
1: 아.
2: 그 퍼포먼스를, 연주를. 네. 그리고 3번은 진짜 이 버추어스로 다, 그거로 다 이제 국제 콩쿠르 1등하고 요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어려운 곡이에요.
1: 네.
2: 그 곡도 제가 그냥 저 방사선 치료 끝나자마자 5개월 만에 한 거예요. 네.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앙콜로 그 엄마의 서석봉 시절을 생각하면서 네. 미리 양해를 구해서 깜깜한 데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했어요.
1: 조명 다 끄고.
2: 다 끄고.
1: 엄마가 나 어릴 때 했던 그대로.
2: 했던 그대로 와. 트레이닝 받던 예. 그리고 3분 후에 불이 켜졌는데 2,400명이 다 울고 있어요. 이 피아니스트 서혜경이 없어질 줄 알았다가 돌아왔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저기... 제가 사는 거예요. 에이. 그런 감동과 그런 순간과 그래서 요번에도 얘기하면 안 되나 아직?
1: 해요 해요. 선생님 하세요. 그건, 안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매니저님.
2: 이따 그 얘기는 우리 소피아 아이디어니까 소피아 하고
1: 네
2: 그 얘기는 뭐 이따가 있다. 하고 그래서 네. 약간 그래서 중앙일보 1면에 났었죠. 이 네. 2,400명이 울었다. 와. 서혜경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서혜경 재단을 우리 여기 신석호 회계사님이 네. 설립해 주시면서 모든 암 환자들과 또 음악에 재주 있는 여러 젊은이들과를 이렇게 후원하는
1: 네.
2: 그런 재단으로서 설립을 해서 많은 서울대학병원 뭐 저 뭐야 암병원 이런 데서 제가 많은 연주들을 했고요.
1: 네.
2: 거기에 간병인 이런 분들이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이 와서 감동을 받고
1: 에이.
2: 제가 경희대 교수로 20년 있었으니까 거기 경희의료원에서도 봉사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카네기 홀까지 연결이 돼서
1: 에이.
2: 제가 60년 피아노 인생으로 61년째예요.
1: 네.
2: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네기 홀이 연주를 한 건 아니고 여지껏 60년 세대의 제 음악회를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60년의 연주 생활을 바라보면서
1: 시작이네요.
2: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문을 열리는 연주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담긴
1: 네.
2: 레퍼토리를 골라봤습니다.
1: 아, 일단은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
2: 감사합니다.
1: 역경을 딛고 지금의 서혜경 피아니스트로 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네. 박수를 드렸고요.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재단 운영하면서 여러 암 환우도 돕고 또 학생들 장학 사업도 하시고.
2: 네. 그럴 계기였는데 제가 많이는 이제 암 앓고 나서는 네. 좀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또 연주 생활이 바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1: 추후에.
2: 네.
1: 네. 신석호 회계사님 아까 이렇게 계속 쓰던데요. 혹시 뭐 지금 재단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계산하고 계셨는지.
0: 네. 아, 예. 재정 상황보다 네. 더 중요한 거가 이제 지금 그 서혜경 피아니스트 저는 이제 서혜경 교수님이라는 말이 입에 익숙한데
1: 네.
0: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도 저도 이제 간헐적으로 뭐 언론 매체에서 들었지만은 앞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또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감명을 받는 것 같아요.
1: 네.
0: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명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감명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500번 줄넘기도 하시고 또 어머님의 그런 그 스파르타식 교육
1: 네.
0: 뭐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은 아하 한 인간이 나올 때는 그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이드 해주신 분이 있는 거구나.
1: 네.
0: 마치 K-레디오가 교포사회를 가이드 해주고 계시듯이.
2: 예. Yeah.
0: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1: 네.
0: 또 유명한 우리 말들이 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이고 1%의 인스피레이션이다.
1: 네.
0: 물론 우리 서혜경 교수님이 재능이 많이 있으시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한 연습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제 친구 중에서도 골프 잘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혹독한 과정은 얘기는 잘 안 하고 결과만 얘기를 해서
1: 네.
0: 어떤 경우는 그 노력을 별로 안 하고 나는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역시 우리 서혜경 교수님의 그 어렸을 때 혹독한 그 훈련과 연습 과정을 보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셨구나. 그래서 아주 뭐 천재적인 그런 거가 아니더라고 해더라도
1: 네.
0: 우리 모두도 저렇게 노력을 하면 왜냐하면 천재는 노력이 99%니까
1: 네.
0: 또 이제 불을 끄고 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1: 네.
0: 옛날에 그 박세리 골프 선수도 그 아버님이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1: 네.
0: 그 뭐예요 그 공동모제에 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골프를 좋아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그 상황을 내 심리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석봉이 아니라 참 서해경 저기 서석봉 이라는 말도 저기 했고 또 그런 훈련과 음악을 통해서 강한 그 멘탈이 있으셨기 때문에 살다 보면 뭐 요새는 암이라는 거가 일상화돼 있고
1: 네.
0: 또한 그 암을 치료하는 현대 의학 과학도 어마무시하게 발전돼 있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본인이 끈을 놓으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1: 그렇죠.
0: 되는 건데 아
1: 네.
0: 내가 이것은 극복할 수 있다. 내가 날 수 있다. 그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또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앞에 계신 그 전설처럼 1세대 동양 그 피아니스트처럼
1: 네.
0: 이렇게 다시 또 높은 수준의 높은 에너지와 감동을 갖는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등단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그 고쳐 주신 노소영 박사님
2: 노동영.
0: 노동영 박사님한테 이렇게 헌정이라고 그러나요?
2: 네, 헌정했죠.
0: 예, 이런 것들이 참 그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 다 소설을 쓰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룩한 소설 그리고 다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노력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런 한 예술가의 라이프를 통해서 아이고 내가 겪었던 것은 별거 아니었구나 나도 이렇게 노력하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1: 네.
0: 10월 3일 날 카네기홀에 오셔서 다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은
1: 네.
0: 정말 이거는 그 엄청 그 수집받는 일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재정
1: 네.
0: 상황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2: 네, 수집받는 일 맞는 게요.
1: 네.
2: 제가 20대 때는 누구보다도 더 화려하고
1: 네.
2: virtuosic, 테크닉 누구보다도 빠르고
1: 네.
2: 힘차고
1: 네.
2: 이 글래머러스하고 그거를 주장했지만 지금 한참 20대 애들 그렇잖아요.
1: 네.
2: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나게 피아노 치잖아요. 화려하고
1: 잘 치고, 네.
2: 잘 치고 노력 물러나고 재주도 있고. 허나 저는 그 사이에 이제 싱글마더로 두 아이들을 길렀고 또 경희대 교수도 20년 하면서 후학들도 길렀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1: 네.
2: 암도 겪었고 2년 전에 회전근개 파열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게 이젠 깊이와 어울려서 우아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고 그 저는 브람스 랩소드를 시작을 하는데 그 너무너무 자기가 크러쉬 좋아하는 여자를 말을 못할 그만큼 그 알다가 갈 수 없이 나 너 가르칠 수 없어 해서 그 여자 시집 간 다음에 이제 오케이 이제 가르칠 수 있어 해가지고 한 그 랩소디 곡이에요. 그 랩소디 두 곡을 그 분한테 엘리자베스 헬조겐버그한테 바쳤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라 선생님의 와이프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서포트했던 슈만 선생님의 와이프 클라라를 40년간 사랑하면서 말을 못하고 그 러브 스토리를 담은 피아노 피스 제가 두 번째 세트로 연주하고요. 그 브람스의 그 사랑.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13살 때부터 자랑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화려하고 테크닉. 나는 이렇게 타고나서 천재야. 이런 테크닉이들은 브람스 파가니니.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마스터의 maturity가 가해졌겠죠. 아무래도 I hope.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Brahms Variations on the theme of Paganini 주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류 재준이라고 제 후배인데
1: 네.
2: 누나같이 화려한 곡을 내가 써줄게. 워낙은 그렇게 화려한 곡을 안 쓰는 21세기 컴포저인데
1: 네.
2: 그 사람의 Waltz.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하여간 현대 테크닉. 근데 그런 Waltz로
1: 네.
2: 해서 이제 리스트. 그렇게 여자들이 그 바람둥이 리스트 하얀 흰머리로 네. 해서 자기 지위, 돈, 명예 다 버리고 와서 10년 살았잖아요. 네. 마담 낳고 그래갖고 애 셋까지 낳고 그 리스트하고 그렇게 매력이 있었어요.
1: 네.
2: 그 리스트가 피아노를 단독 악기로 처음 만든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약간 지겨워지니까 여행 떠나버리잖아요. 콘서트. 그래갖고 이제 비겐스타인. 공주와 살면서 또 완전히 너는 너무 천재니까 가르치지 말고 그런 거 돈 벌려고도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1: 선생님, 이거 네. 이 얘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 아, 그래,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말은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빨리 얘기를.
1: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혜경 피아노, 피아니스트, 연주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인간적이시고. 네. 말씀은 나누고
1: 따뜻한 여자예요.
0: 그죠.
1: 나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0: 너무
1: 정 많고.
0: 네. 네. 엄청 이, 뭐랄까. 어릴 때부터 근데 네.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인간의 그 감성을 느끼고 읽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래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네. 어릴 때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사랑해줬고 그래서 그 사랑받고자 더 열심히 연주를 하기도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1: 네. 그게 한때는 싫기도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왜 피아노를 내가 쳐야만 사랑하나 했는데 지금은 하늘이 준 특별한 기프트로 제가 노력을 하면은 그 피아노라는 88개의 목소리를 통해서 네. 하나가 아니라 88개의 목소리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켜쥘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아픈 데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가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고 진짜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게 할 수 있고 이 이유는 제가 인생을 이제 좀 살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61년 동안 피아노를 치면서 제가 느껴온 인생의 깊이, 뭐 아픔, 슬픔 이런 거를 표현함으로써 다 사람들의, 당신들의 아픔, 당신들의 이런 과거의 추억들이며 행복했던 시절이며 이런 걸 리마인드 됨으로써 행복해지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기프트가 있다는 게 이제는 싫지가 않아요.
0: 네.
1: 지금은 너무 선택받았고 매일같이 노력하기는 사실 지금도 6, 7시간씩 매일 하거든요. 이건 허나 it's necessary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잠시 놓으면은 금방 원하는 만큼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0: 근데 매너리즘에 빠질만도 한데 꼭대기에 있는데 또 연습을 하고 이게
1: 그래서 네. 저도 지겹지만 해야죠. 그게 my mission 내 사명감인데
0: 네.
1: 그리고 그걸 해야만 이렇게 분들이 좋아하고 또 어제 연주를 했던지 지난주에 연주를 했더라도 오늘 연주하려면 또 다시 다 봐야 돼요. 다시 리뷰하고 다시 리프레쉬하고 다시 그게 이제 생생하게 싱싱하게 살아있게 다시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감 같고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지금 저희 그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K라디오 라이브 치시면 서혜경 선생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미디어 팀에서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내내 그렇다. 이렇게.
1: 아, 그러세요?
0: 예, 계속 그다그다 뭐.
1: 아, 정말.
0: 이런 거 좀 나와도 될 것 같네요.
1: 네, 저쪽을 찍으셔야 되겠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2: 감동을 말씀하셨잖아요.
0: 네네. 네,
2: 감동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0: 네.
3: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두백에 올라가서 맨하탄을 봤을 때.
0: 네.
3: 와우. 바둑판 같은 그런 거.
0: 네.
3: 그리고 나이가리아 폭포를 봤을 때. 와, 이런 거.
0: 전 생각보다 작던데요.
3: 아, 그래요? 첫 번 봤을 때.
0: 네.
3: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거.
0: 네.
3: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서혜경 교수님의 하우스 콘서트를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0: 네.
3: 저는 그, 이렇게 대가라는 거는 알았지만은 지금 그렇게 깊이는 몰랐는데, 그 대가가 뿜어내는 그 에너지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0: 네.
3: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하셨을 때에 그 음악을 듣고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 예술과 음악이 내 몸 전체에 준
0: 최고의 도파민.
3: 최고의 도파민. 그래서 뭐 평상시 살다 보면 뭐 복잡한 것도 있고 따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이제 모든 거가 해소가 되고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점이 찍히는 듯한
0: 네.
3: 느낌이 들어서
1: 힘이 되죠.
3: 힘이 되고 그런
1: 이 세상 일을 다 잊고 골치 아픈
3: 이 세상 일을 잊고
0: 네.
3: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주는 그런 큰 역할이구나. 그래서
0: 네.
3: 일반 대중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마다 6시간, 7시간 하셔야만이 그 감을 유지하고 메모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까지 전설했다고 해더라도 그 감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1: 금방 떨어져요. 순간예술이라.
3: 순간예술이기 네. 때문에.
1: 그리고 예술가는 죽을 때까지 발전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3: 네. 네. 네.
0: 말은 쉽지.
3: 네. 진짜 그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도 감동으로 다가오고
0: 네.
3: 또 10월 3일 날 카네기홀에서 서혜경 피아니스트 리사이틀에 오시는 분들도
0: 네.
3: 이런 감동을 듬뿍 받으시지 않을까.
1: 그리고 옆에 소피아도 저 네. 이글 회장님께서 저 같이 하우스 콘서트에 데리고 네. 왔다가 저 내 제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네. 얼만큼 감동 받았는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요번 카네기 홀도 이제 레프레젠터가 됐으니까 한번 소감을 말해보세요.
4: 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는 서혜경 선생님이 다른 예술가들하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개방성, 그러니까 오픈니스, 솔직함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하우스 콘서트에 가서 그 왜 어린 왕자에서 그 장미가 굉장히 특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0: 네.
4: 그 작은 공간에서 연주하시는 걸 듣고 아 이분이 나한테 정말 다른 그냥 여느 피아니스트와는 다른 장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데 진짜 듣다가 제가 눈물이 자꾸 네. 이렇게 흘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감동, 기억, 뭐 그런 추억 이런 힘으로 사실은 살아가잖아요.
0: 맞습니다.
4: 네, 그런 게 많을수록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이번 진짜 카네기홀 공연에 네, 많이
1: 카네기홀에서 진짜 세계적인 홀에서
0: 네.
1: 제가 거기서 옛날에 라저 버먼 뭐 밴 클라이번 뭐 쇼라 철커스 유명한 거장들과 1988년에
0: 네.
1: 5시간 동안 제가 MC도 보면서 그거 했던 그 후로 제가 이제 독주회는 이제 또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예. 네. 네. 그리고 저 거기서 진짜

0: 메가가 연주하는 그 에너지도 좋지만은 카네기 홀이 주는 그런 공간감과 이런 거는 또 다른 거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서 아. 어? 이런 게 있구나.
1: 완전 하이레벨.
0: 예. 네. 그래서 정말 그 아주 그 10월 3일 날 그 행사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 네. 친구 뭐 우리 딸들 데리고 가서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서로 오해하는 것도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티스트가 주는 그런 그 감동을 받고 또 이제 뭐 맥주도 한 잔, 와인도 한 잔 하면서 이렇게 또 풀고 또 이제 네. 삶을 또 새롭게 접하면은 아, 또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계기를 예술가들이 우리 대중들에게 주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네. 이렇게 서혜경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낭만주의고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요새는 너무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머리의 사람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좀 가슴과 머리를 잘 조화를 해야 되거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좀 좀 많은 낭만도 좀 묻혀 가셔서 우리의 삶이 좀 그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그런 10월 3일 날 서혜경 피아니스트 리사이틀로
1: 7시 반
0: 토요일
1: 네.
0: 또 맨해튼 카네기홀에 좀 미리 일찍 오셔서 그 거리의 풍경도 좀 감상하시고
1: 네.
0: 또 뭐 친구들하고 드시고. 와서 저녁도 좀 드시고 좀 빅데이로 그렇게 하시면은 아, 참, 아, 아름다운.
1: 식사는 가볍게, 와인은 나중에.
2: 지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0: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네. 예.
2: 선생님 연주 중에 뭐 취객이 와,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응애 한다든지 핸드폰 뗄랄랄 한다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1: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있죠. 짜증나죠.
2: 짜증나요? 네.
1: 그럼요.
2: 그렇지.
1: 집중이
2: 그렇게 하는데 애초에 이러면.
1: 한 번은 제가 네. 이거는 약간 다르지만 일본에서 연주를 하는데 불이 갑자기 나갔어요.
2: 정전.
1: 2악장에.
2: 에이.
1: 그래서 저는 그 깜깜한 데서 그냥 연주했어요. 그 연주하다 보니까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 네. 적도 있어요.
2: 사람들도 다 그냥 있었겠네요.
1: 네.
2: 네. 와. 연상이 된다. 자, 지금 신석호 회계사님도 그렇고 우리 매니저님도 그렇고 진짜 선생님한테 빠졌네요.
1: 이번 그럴 것 같아요.
2: 네.
3: 그럴 수밖에
1: 제
3: 없어요.
1: 음악을 들으시면 네. 다 맞아요. 빠지실 겁니다.
2: 네. 네. 이번 그 연주에 In 네. Love 연모라는 네. 타이틀을 달았더라고요.
1: 네.
2: 진짜 그
1: 가면... 여러 세대에 거쳐서
2: 네.
1: 저 14세기에 그 페트라카 시인이 쓴 시에 소넷 네, 저 리스트가 붙이죠.
2: 네.
1: 그래갖고 한 번밖에 잠깐 본 여자의 사랑에 빠져갖고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감정. 내 마음이 뜨거웠다가 또 두려움에 차갑고
2: 네.
1: 땅에 하늘에 오르는 줄 알았더니 난 땅에 누워 있고 이런 갈등 있잖아요.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2: 네.
1: 괴롭고 행복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시가 아까 리스트 말하다 끝났는데
2: 네.
1: 그 류제준 다음에 그 그렇게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너무너무 기교적으로 힘든 그 트랜젠덴탈 그
2: 초절기교
1: F마이너 그 다음에는 스페니시 랍소디 저 리스트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2: 네.
1: 그때 그 댄스며 이렇게 뭐
2: 네, 열정.
1: 여러 가지 네. 열정이며 그거 역시 제가 테크니컬이며 화려하고 이러면은 모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앙콜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서프라이즈로 놔둘까요?
2: 서프라이즈 나오면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3: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0: 매니저님의 어플로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3: 네네. 하세요. 이번에 그 앙콜 곡 중에 한 곡은
1: 첫 번째 곡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
2: 네.
1: 클라라의 사랑을 바칠 때 주영환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니야 그건 하여간 앙콜이 두 번 있어요 시크릿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 예. 마지막으로 진짜 또 사랑의 한 모습이죠. 그냥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잃어버린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그 올페오와 유리디체의 그 이야기를 글루기 작곡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1: 돈을 찾으러 지옥으로 가요.
3: 그렇죠. 원래는 오페라죠. 오페라인데 그 스칸바티가 피아노를 곡으로 편곡을 한

0: 그 버전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고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구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스포일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요.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암흑에서 어둠 속에서 연습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효과도 시각적으로도 온몸으로도 느끼실 수 있게 불을
1: 생각 중이에요.
0: 네, 네. 끄고 연주를 하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와, 지금 뭐
3: 항상... 손수건도 준비하셔야 되나요?
0: 아,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준비해요.
1: 얼마나
0: 아, 진짜 왜냐면 눈물뿐만이 아니고 콧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그 지옥에서 끌고 나와 데리고 나오는데 그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갔어요.
2: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보통은 연주 직접 와서 하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 얘기를 하니까 더 가고 싶어요. 네. 지금 피아노가 왜 이 앞에 없나? 바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은
1: 이거는 진짜 음악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석호 회계사님이 이렇게 저 언어가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언어가 필요 없이 두 시간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는데 international language 그 감동을 주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울고 웃고 이 세상이 고민 다 잊어버리고 야. 힘을 받고 그리고 암만 이렇게 말을 잘해도 피아노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네. 그건 제가 자신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노력하는 거죠.
0: 그리고 모든 순간이 그 네. 모든 연주가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음악은 네. 딱 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2: 네.
0: 그때 와서 못 들으시면 그 연주는 다시는 못 들으십니다.
1: 후회하실 겁니다.
0: 네.
2: 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일찌감치 오셔서 네. 여유 있게. 네. 너무 와인 후에 네. 기분 좋아지실 테니까. 전에 네. 하면 혹시 졸리실 수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럼.
2: 네. 와. 이번 공연을 참 뉴욕에 사는 이상 웬만해선 놓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얼마나 큰 혜택인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1: 그럼요.
2: 이렇게 그렇죠. 가까이 있는데. 네.
1: 밴쿠버부터 내려오신대요.
2: 네. 네.
1: 그 한... 심장외과 이종구 박사님 오세요.
2: 네. 아, 네. 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공연 일정이랑 예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공연 일정은 10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그 잔카홀이라고 카네기 홀에서 가장 음향이 좋기로 유명한 홀이고요. 그리고 티켓 세일은 카네기 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는데 10장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11불 수수료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아, 네. 그거는 저희 그 사회경제단 웹사이트에 보시면 아니면 티켓 판매 사이트에도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646-236-6389번 아니면 sophiachu@sohaegyeongfoundation.org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다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할인 그거 10%는 박스 오피스에서 직접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네. 네. 아, 요런 꿀팁까지 10명 갈 거면 11명 가면 되겠네요.
0: 그럼요. 그리고 진짜 이게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고
2: 네.
0: 안 그러면 좀 요즘에 바빠서 서로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서로 만나서 이 감동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또 이걸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겠어요? 네, 뭐
2: 네,
0: 네.
2: 사랑이 깊어집니다.
0: 진짜요. 뭐 싸웠던 친구도 아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부부 사이도 더 깊어질 수도 있고.
2: 진짜로.
0: 네네.
2: 가족 그런 관계도 좋아요. 연주를 듣고 나오면
0: 네.
2: 그래 사는 게 뭐니 우리 이게 행복이지
0: 맞아요.
2: 하고 이렇게 마음이 정화가 돼서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아요.
2: 네. 아닐 것 같으세요?
3: 아니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네. 뭐 오랫동안 뉴욕도 살고 했지만은
2: 네.
3: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2: 네.
3: 그런 것은 어디 여행을 했거나 누구를 만났거나 어떤 이벤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0월 3일 날 서혜경 피아니스트 리사이틀도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고
2: 네.
3: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또 우리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이 익숙한데 우리 서혜경 교수님이 그 인생의 우여곡절과 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날 뿜어내는 연주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나이가 들수록 청국장 같은 거 너무나 맛있잖아요.
1: 네, 그거 암에도 좋아요.
3: 세상에 그거보다 뭐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가서 뭐 먹어보면 뭐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것도 좋지만은 청국장이라든가
2: 양이 묵은, 마음에 드시네요.
3: 묵은지로
1: 묵은지
3: 묵은지에
2: 비벼먹어요.
3: 그 돼지고기 네, 조금 넣고 예,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날 야 이게 에, 내가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무한히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 수준이라고 했는데
2: 네.
3: 우리 한국이 배출한 우리 서혜경 아, 교수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거를 또 맨하탄 카네기홀에서 10월 3일 날 또 한여름 지나가고 가을 날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일찍 오셔서 저녁은 조금 드시고
2: 와인은 나중에 드시고
3: 네, 와인은 나중에 드시고 하면
2: 저절로 와인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3: 일생에
2: 이거.
3: 있어서 unforgettable
2: 네.
1: 개천절이에요.
3: 개천절이죠. 개인의 개, 어, 개천절 그날이.
2: 하늘이 열리는 날이네요. 진짜 또 다른 네. 세상이 열리겠네요.
3: 예,
2: 네,
3: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천절이 되지 않을까
2: 네.
3: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 느낌이 뭐 그 좀 이상해요?
2: 가서 뵙겠습니다.
3: 안 바뀌세요?
2: 네, 가서 뵙겠습니다.
1: 네.
2: 아주 가슴이 벅차지는데요.
1: 네.
2: 자, 이제 1분여 남았거든요. 선생님의 연주곡을 한 곡 들을까 했는데 네. 듣지 말까 싶어요.
1: 아니요.
2: 선생님 말씀 더 좋아서.
1: 어, 아니요. 근데 들으세요.
2: 1분인데 괜찮겠어요?
1: 네.
2: 네.
4: 그러면 아, 인사를 맛있는데. 지금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냥 그러면 아우 나 말 못해요. 이 연주 나올 때는. 어제 들어보고 아름답다. 너무 진짜 아름답다. 그 선율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안 들리시죠?
1: 어떤 거, 어떤 뭐,
2: 슈만의 가곡.
1: 그게 슈만이 네. 결혼 선물로 클라라한테 바친 거예요.
2: 네.
1: 그래갖고, 어, 그대는 나의 나은 반쪽이요. 그대는 나의 영혼이고, 그대는 나의 무덤이고. 그대 봐, 남자들은 무덤까지 데리고 가려는 자기가. 그러면서 중간에 조용히 점잖게 심장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는 참지 못해서 사랑을 고백하다가 천재답게 아베마리아로 착 끝내죠.
2: 네. 네. 10월 3일입니다, 여러분. 카네기홀에서 서혜경 피아니스트를 직접 꼭 반드시 기필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 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편견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청년 노동계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팀정청 내 최고위원 3명 모두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면서 오늘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3명 모두 퇴장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체제 4일 만에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저녁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비장 행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형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세인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네.
5: 반갑습니다.
1: 예, 자 트럼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북한의 대화를 암시하는 또 유화적 제스처 11월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 이 부분에 주목됐는데 일단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5: 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20일 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 김 부장은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고요. 또 이것이 한국에게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고 표현하면서 쉼없이 설레발을 치던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 등에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1: 예, 청와대 반응도 나왔는데 불필요한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죠?
5: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게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예.
5: 청와대는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런 건데 북한 이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일단 뭐 UFS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나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 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은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거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300km를 비행했고요. 한국군 당국은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태평양사령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을 내고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본토와 이 지역 동맹국들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 국방위가 주목되고 있는데 요즘 안기백 장관에게 탈영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6: 장관님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병적 기록표를 공개를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7: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습니다. 그건 완전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기호원 아들입니다.
6: 한기호 의원님 아들인
7: 전혀 그 사실과 다르고. 만약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둔 뒤에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 생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자 안기백 장관 그리고 천하람 의원의 질의 과정인데서 설명해 주실까요?
5: 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기백 장관은 방위병 시절 군무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또 한 번 제기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졸지에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 그것도 장관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3: 예.
5: 한기호 의원은 당시 방위병에 대해서는 탈영이 아니라 분실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병적 기록에 탈영이 적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금 30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3: 예. 자, 관련 논쟁 계속되고 있는데 자, 일단 북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뭔가를 메시지 낸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4: 그 전날
3: 예.
4: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는 좋다. 예. 이 얘기를 김여정이 밝혔잖아요.
3: 그러니까 두 사이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나 관계는 좋다.
4: 예. 그 전날은 굉장히 건조한 반응을 내놨고 이제 오늘은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건데 뭐 한마디로 우리는 그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했고 그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으니 끼려고 하지 마라. 뭐 이걸 아주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요.
3: 페이스메이커는 없다.
4: 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설령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태도는 아마 대한민국 패싱일 겁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아마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3: 예?
4: 그게 본인들에게 얻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건 상당히 의도된, 계획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그런 기조가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입장에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여서요. 이재영 의원님?
8: 북한은 한국을 패싱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혹시 미국은 중국을 패싱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3: 예.
8: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7기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3: 핵무기가 있다?
8: 네, 핵무기 57개를 한두와? 가지고 있다.
3: 예.
8: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이것도 내버려 뭐 우리 저 주한 미군의 숫자도 틀리고 뭐 이러니까 개념 없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근데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저명한 이런 전문가들이 내쏟는, 그러니까 내뱉는 이런 말들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빅터 차 같이 한국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매파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3: 예.
8: 근데 이분이 요즘에 그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도 하시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북한은 60기 정도 있고 더 만들 수도 있고 미사일도 틀리고 뭐 등등등 얘기를 들면서 뉘앙스가 예전에 매파의 빅터차가 아니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식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뭔가 보조가 맞춰져 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우리가 뭐 뉴놀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이 핵무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안보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미 관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 예.
8: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북한과 우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저 한미 공조가 뭐 저 훈련 한두 번 못하는 걸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매크로 이런 지점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글쎄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진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게 별로 없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는 지점입니다.
3: 네. 김수인 평론가.
5: 네. 일단 그 미국이 지금 한국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예.
5: 이 부분을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어쩌면 제법 오랫동안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물론이고 뭐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3: 예.
5: 그렇다고 그냥 팩싱 당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미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3: 예.
5: 그리고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기도 했는데 딱 보기에도 기색이 우리도 좀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3: 예.
5: 아마 미국 내에서의 동료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의 정부나 정치권도 여야 국회도 마찬가지로 좀 미국 정치권 관계자들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쪽에서 1차적으로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 관련해서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대표적인 이제 대북 강경파였던 존 볼튼 같은 경우에 최근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 때도 많은 걸 포기하고 양보하려고 했었다.
3: 예.
4: 근데 이제 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제지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우려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아까 빅터 씨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때문에 빨리 트럼프의 눈을 한반도에서 돌리게 하는 게 관건이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조야의 합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합의는 고사하고 공화당 내에 이 기조에 대한 합의도 별로 없는 거고 본인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외 정책의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저렇게 좀 즉흥적인 그런 그 제안이 섞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얼마나 그 진지한 그리고 깊은 전략적 검토에서 나온 이제 그런 레토릭들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러다 갑자기 또 이 조변석회 해가지고 태도를 확 바꿀 수도 있고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춤추듯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 의중이 뭔지 그에 대해서 지금 미 행정부 전체 입장이 뭔지 이런 걸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의 의중을 포함해서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패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알고 우리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8: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뭐 11월 중간 선거 뭐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이 부분이 우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저, 대안은 대한민국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 자기 뭐 한교 의원의 아들이 되네만에 이 얘기하고 앉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되겠습니까?
3: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 보셨는데 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나요? 촬영했냐 안 했냐.
4: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없는데 아들 한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동생이면 몰라도.
3: 안규백 장관도 이거 만약에 맞으면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4: 근데 저는 솔직히 안규백 장관의 네.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병적 기록부 공개하면 끝날 일을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는지 그럼으로써 더 의혹을 키우고 네. 저런 의혹 제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도록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봄에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둔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 절차를 밟아 마무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 아니 그 무슨 자세를 아니까 그러니까 예,
4: 공직을 그만두면 더 이상 그게 궁금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4: 지금 장관직에 있기 때문에 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제 공개해라 마라라고 하는 게 과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이게 쟁점이 돼 있고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군 내부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3: 예.
4: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공개해서 의혹 해소하고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을 좀 무색하게 만드는 게 전공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8: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경제부 장관을 하겠으면은 자기가 뭐 회사 주식을 들고 있거나 뭐 과거에 경제적 사범 뭐 리스크가 있으면 그런 거 공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분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3: 그렇죠.
8: 국방부 장관이 탄영 내지는 뭐 이런 굉장히 그 관련된 밀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3: 예. 자 아무튼 관련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지금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얘기인데 노조의 요구사항은 뭔가요?
5: 네, 현대자동차 노조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 전주,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생산직 오전조, 오후조가 각각 8시간 파업함으로써 총 16시간 동안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정이고요.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사항은 일단 기본급을 14만 9,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구사항에 들어있습니다.
3: 예.
5: 그 밖에 AI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 조건 보장과 주 4.5일제,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 성과급 350% 더하기 1천만 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제시를 했고요. 해고자 복직은 수용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도 정치권 법 개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예.
5: 노조는 이 입장을 거부했고요. 노조는 24, 25일에 각조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3: 예. 노조 요구사항을 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이런 것은 굉장히 뭐랄까 아, 좀 파격적이긴 하네요. 네.
4: 글쎄요. 그게 단협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법정 정년이라는 게 네. 있고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있긴 합니다.
3: 예, 사회적으로 있긴 하고.
4: 근데 네. 저거를 단협으로 해결하자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용 아닐까 싶은데요.
3: 아.
4: 다른 이제 협상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3: 예. 자, 이번 파업 항상 이제 보면 이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8: 뭐 과도하죠. 과도하고 지금 이런 그 노조가 사측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최근에 그 삼성 노조, 삼성전자 노조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어요.
3: 너무 성과급 관련해서.
8: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니까.
3: 예.
8: 근데 지금 노조가 사측에 이런 식으로 현대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대차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뭐 잘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청년 실업 굉장히 지금 최악의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가 자기네 밥그릇을 안 뺏기는 거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그게 아무리 협상력이라고 하더라도 예.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자기네들만의 리그는 아닐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무슨 카르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공관 카르텔 아닌가요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3: 예 김수진 평론가
9: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딜레마인 것이 뭐 노조, 그러니까 특히 사업장별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이제 만약에 이런 투쟁이 사회인들이 보기에 저쪽에서 임금이 오르면 뭐 중소기업이나 하청에서도 같이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지지를 보낼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사회 분위기나 심리적인 것들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변함없이 좀 노조 쪽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사실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는 이 개별교섭의 틀에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에 뭐 산별 노조라든지 산별교섭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법정 그 정년 연장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3: 예.
9: 사실 이런 경우에 요구가 들어가는 건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노조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협상의 지렛대로 쓰는 아닌 경우가 있고
3: 예.
9: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사내적으로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장 범위를 넘어선 어떤 담론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노조에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느냐 이게 또 사회적 논의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예, 저는 이제 주목되는 게 정년 연장 부분 그 AI 도입에 따른 이제 고용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 이 부분이 또 이번에 어떻게 타결되는 것이 이 부분도 향후에 또 이제 시대가 워낙 바뀌고 있고
4: 현대자동차 예. 조합원 중에 예. 정년 임박한 조합원 숫자 굉장히 많아요.
3: 예.
4: 그런 점도 노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일종의 이제 그 조합원들의 요구를 고려해서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을 가능성도 있죠.
3: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K라디오
10: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5개 6불 99 캘리포니아 생대추 파운드당 1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박종희 아파트 여의도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정호김 전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는데.
2: 국민의힘이 더 핫한데.
1: 아니에요.
2: 우린 항상 핫해.
1: 아, 예.
4: 여당부터 해야지.
1: 아, 예, 여당. 예.
2: 매도 빨리 먹고.
1: 전당대회가 끝이 나면 뉴스가 적을 줄 알았는데 더 핫해지고 있어요. 예, 자,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후보 세 분과 만찬한 다음 날인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두 분, 노동계와 청년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 최고의 분위기가 어떨지 관심했는데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과 그 당 친청계 세 분이 반대해서 SNS에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2: 그렇죠.
1: 최고위에서는 약간 수그러진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
2: 네. 네. 그러니까 뭐 저간의 사정을 보니 아, 이거 너무 크게 화냈다가 세게 화냈다가는 나중에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2: 왜냐하면 당대표께서 어쨌든 공약을 했을 때는 이번 선거 때 원래 하자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친청계가 반대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런 뭐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럼 내가 끝나고 나서라도 선출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만약에 안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대한 비판은 받을 거라는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거라 봅니다. 당대표가.
1: 예.
2: 왜 그러냐면 1차전을 당 굉장히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그럼 당내 분열적 양상이 드러나게 됐고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청년 최고위원 선거하겠다 하면은 넌 또 반청이냐 반석이냐 뭐
1: 대리전이냐
2: 대리전 양상으로 또 가게 되면 이게 또 파열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속을 뒤집는 건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이렇게 진짜로 내 약속대로 진행했을 때 나타나게 될 더 큰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아마 친청계 의원들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리가 약해진 거지.
1: 근데 표결하려고 회의장을 나가요.
2: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1: 첫 표결 아니야?
2: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이제 찬바람이 불고 막 서운하고
1: 그런 게 성원 후유증
2: 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고 다음 주부터는 산뜻하게 하나로 가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1: 되게는 허니문이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싸우는데 여기는 이제 먼저 차려놓고 나중에 더.
3: 아니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허니문이 먼저지.
2: 아, 그런 거예요?
3: 한 사흘 지나면 그 다음부터 그래야 되는 건데 벌써부터 그러는 거 보니까.
1: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3: 더 보나마나예요.
1: 보나마나 더 악화됩니까?
3: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리고 아주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 아니야 셋이.
1: 원팀 아 그죠 세 분이.
3: 셋이 같이 붙어다니 제가 지켜보긴 할 건데.
1: 예.
3: 아유 이거 자체도 하나의 총극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또 나름대로 그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 예.
3: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나 90도 인사하는 거 보고 기대를 접었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처음이니까 지금 이게 뉴스거리가 되지. 이거는 그냥 밑장으로 깔고 그보다 더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1: 갈등의 갈등.
3: 네.
4: 아니, 뭐 지도부 내부에 그런 갈등이나 긴장 구도가 유지가 되겠죠.
1: 예.
4: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이른바 이제 친청계, 팀 정청래, 이분들의 무슨 공동행동, 이런 게 얼마나 유지될까 싶어요, 지금은. 아직 선거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각자의 지지층들이 저걸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부대를. 자기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 이런 말 했어. 그리고 나 표결 안 하고 나왔어. 어쨌든 문제제기 컴플레인 했어. 그런데,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층의 그런 그 격앙된 감정도 조금씩 좀 무뎌지고 가라앉을 거고 결국에는 김민석 대표 리더십의 요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진도가 나가면 그리고 자신이 제시했던 노선의 오름을 증명하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저런 게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면. 근데 청년 최고위원 이 문제는 저는 한 가지는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좀 일관성 있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반대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선거로 뽑는 게 좌절된 거예요.
1: 전당대회 시작 때.
4: 근데 네. 김민석 그 후보가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와가지고 그걸 왜 선거로 안 뽑냐고 문제 제기하는 건 예. 원칙에 있어서 일관성이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협의 없이 지명했다 그러는데 그 협의하고 지명하지 않는데요. 다른 당대표도 다 지명하고 예. 그 당원에 따르면은 지명하고 부의결하고 인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다.
1: 그 이유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네.
4: 그래서 저는 그냥 목소리 낮춘 게 아닌가 싶어요.
1: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꼭 지키시는지 감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4: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스타일? 네.
4: 한마디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스타일.
1: 아, 이재근님.
5: 이 세 명이 언제까지 같이 다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뭐 반 김민석 입장을 취하느냐는 본인들이 정하지 않겠죠.
1: 예.
5: 지지자들이 정하겠죠.
1: 네.
5: 그래서 앞서 이제 박원석 선배께서는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그린자두 노란자두 파운드당 2불 99. 시험루 수박 금토 1 한정 개당 3불 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찰옥수수 10개당 7불 99. 냉동 소 목등심 불고기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9불 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 4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래서 앞서 이제 박원석 선배께서는 지지자들도 이제 곧 누구로 질 테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따라갈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1: 예.
5: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 세 명은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접을 텐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지층들이 웃기지 마. 여기 나오잖아요. 오, 김민석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직까지도 게시 끌어올리고 거기에서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 우리 댓글에도 올라가.
5: 그러니까.
1: 올라가고 있어. 네.
5: 이런 걸 보고 그 지지 세력으로 그 지지 기반으로 지금 최고위가 다섯 명에서 세 명씩이나 당선을 시켜줬는데 과연 이 세 명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1: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이렇게 이제 당권파, 비당권파가 있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막 항상 같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너무 같이 붙어 계시니까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3: 아니요. 근데 그 지지층들은 네. 아직도 격앙된 상태고 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당권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근데 지지층은 안 그렇잖아요. 예.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잖아요. A. 그냥 그대로 같이. 가는 게 A라는 거 아니에요.
1: 네,
3: 그냥 A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셋이 다녀야지. 갑자기 옛날에 그 어렸을 때 혹시 그 기억나시나?
1: 예, 뭐죠?
3: 그거 있잖아. 못난이 인형이라고 셋이 붙어 다녀. 아니, 이 사람들이 못났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게 떠올랐어. 떠올랐어.
1: 예, 붙어 다녔다. 요거의 방점.
4: 근데 저는 네.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저 친청계 세 분의 최고위원의 존재가 예. 일종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는데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대를 해줘야 예. 당대표의 리더십 발휘된 순간이 있거든요. 특히 당청 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예스맨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당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어느 시점에 대선주자 1이 나오다가 다 고꾸라졌습니다. 예전에 김무성, 뭐 이낙연 그만큼 이게 독이 든 성배 같은 자리예요. 때문에 대통령한테 당신 민심을 그대로 직언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저 세 분의 존재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저 내부에 반대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물론 합리적 반대자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제도화된다는 거는 특히 이런 정당에서 저는 오히려 그게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보고 그걸 지혜롭게 활용하면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이 손 안 대고 코푼다? 뭐 이런 어쨌든 그런 그 지뢰 레버리지로 지뢰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김민석 대표는 이제 창조적 수평관계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그 민주당 TV 얘기를 했어요. 새벽 방송. 그래서 이 민주당 TV를 통해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관련된 소식을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0도 인사 아까 말씀하셨긴 했는데, 민주당 TV 하면 우리 이동학 최고도 많이 나가시겠죠?
2: 아, 제 입장에서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1: 오,
2: 왜냐하면
1: 그래요?
2: 당의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당의 입장이 빨리 정리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아니면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왕왕. 근데 당에서 아침부터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준다고 하면
1: 아침부터
2: 네,
1: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90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네. 국민들을 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발목이 안 잡히려면 민주당이 잘못했을 때 진짜 입장을 취해야 될 때 정말 고개를 숙여야 될 때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근데 고개를 숙여야 될 때 안 숙이게 되면 이거는 백날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자세는 낮게 취하고 국민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고 그냥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1: 야, 제가 볼 때 이런 저 방송 저런 방송 가능해요?
2: 좋다.
9: 불가능하죠.
1: 제가 할 수 없을 거예요.
9: 제가 할 거예요. 왜요? 저거 일종의 입질망 아니에요?
1: 입질망?
9: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딴소리 하지 마. 응, 당의 기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10: 아니, 딴소리 하지 마가 아니고, 뉴스 공장 가지 마지, 정확히 얘기하면.
9: 아니, 뭐, 그렇지만, 그것도 딴 데 가서 딴소리 하지 마, 우리 것만 얘기해.
2: 아니, 근데 논의는 협소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뉴스 공장만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1: 입질막 하지 마세요.
2: 방송국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방송
2: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1: 유튜브 채널
2: 쭉 이제 당의 입장 나가는 거죠.
3: 김민석 대표의 아이디어인가? 이게 민주당 TV 새벽 방송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뭔가 아까 뭐라 그랬지? 창조적 수평관계.
1: 창조적 수평관계.
3: 창조적이래야 돼요. 네. 김민석 대표는 창조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딱 새벽 방송 이러니까 우리 같이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 갑자기 땡전 뉴스 같은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해가면서 왜 그때 앵커했던 사람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1: 예, 연상이 됩니다.
3: 네.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마치 또 민주당 TV 새벽 방송 하면 너무나 그게 일률적이고 90도 인사되어 사진을 보세요.
1: 사진 준비됐나요?
3: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9: 네.
3: 사진 준비하셔야
9: 거야,
3: 되는데.
1: 아니, 근데,
3: 아,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1: 아, 또 한 가지.
3: 그 최근에 우리 한판 승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톡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부 친 이재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소위 그 친청계를 제압했는데 이게 더 필요할까? 그동안에도 이렇게 해왔었는데
1: 중요한 지적이시네.
3: 어떻네.
1: 저는 중요한 지적이시네.
10: 그 최민희 의원이 선거 중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 진보의 의제 설정은 김어준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민주당 내부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뉴스공장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그걸 구독하고 그걸 이제 청취하는 그런 지지층들의 요구 이런 거에 맞춰서 자기 메시지나 포지션을 튜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거죠. 때문에 당의 입장이 그렇게 외부에 그런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민주TV를 만들어서 아침부터 당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1: 민주당들이?
10: 과연 그게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다 그 방송을 보고 끄떡끄떡하면서 알았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과할게 이렇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나 최욱이 만들어주는 그런 무슨 재미, 역동성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당 TV가?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대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대체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나 당의 입장을 그런 왜곡 없이 중간에 필터링 없이 정확하게 당원과 지지층들에게 공유하겠다. 뭐 그런 정도라면은 뭐 있을 수 있죠.
1: 예.
2: 정확하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견제하려고 하거나 경쟁하려고 하면 아니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네, 거기하고 네, 시장이 네, 서로 달라요.
10: 근데 네, 이런 거 있는 거지. 같은 네, 시간대에
1: 네, 7시에
10: 섭외가 들어가서 이동학한테. 근데 이동학이 거긴 안 나오고 뉴스공장이나
1: 박성태 뉴스쇼 나오고
10: TBS 박성태 뉴스를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동학은 팍 찍히는 거죠. 이런 효과는 있지.
1: 아, 그래요?
2: 대변인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아요? 당의 대변인분들, 국회의원분들.
1: 아, 근데 이 또 지시하는 네, 방법도
3: 아니,
1: 굉장히
3: 인증 뭐 뭐지 그 인증 뭐라
2: 인증
3: 하지?
2: 패널?
3: 인증 패널 필요한 거 아니야?
1: 아 민주당도
3: 갑자기,
2: 아니 뭐 다채롭게
1: 그래 중심으로 이, 인상적인 거 이걸 이제 이 지시를 SNS로 했어요. 김민석 대표가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요청한다면서 그 자세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남준 홍보위원장도 굉장히 이부터 진지하신 분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2: 분인데 재미는 없으신 분.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하신 얘기는 노잼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10: 다큐 이제.
1: 다큐리네.
2: 이게 중요한 거는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혀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땡전 뉴스도 나왔고 90도 인사 그거 제가 물어봤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답 못 하시잖아요. 어? 이제 볼 때면 저 대표 있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계속해서 90도 인사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면 이거 사라질 것 같거든요. 게다가 SNS로 뭐 써가지고 지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내용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아. 심지어 방식마저도 새롭지가 않은데 네, 저는 우리가 네, 이렇게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성공한 거예요.
3: 아니,
2: 민주당 TV라고 하는 게 일단은 설화가 되잖아요. 설화가 막 일어나고 야, 잘 될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1: 논쟁
2: 되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뭐 아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컨셉의 뭐 방송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걸 깨. 아, 별개의 다른 작품이 나와.
1: 합격적이야?
2: 쫙 들어오는 거죠.
9: 예. 네. 그런 바닷가의 뒷걸음치로 이렇게 확 풍덩 빠지는 이동학이 아닌 것 같아요.
1: 아, 예. 인천 앞바다에.
2: 아니, 그래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아, 예.
3: 막 쳐주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1: 정 의원님이 이동학이 변했대.
3: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김남준 홍보위원장 하면 네, 또 김남준이라는 정치인이 가지는 그 함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3: 젊고 네, 대통령과 정말 가깝고
1: 그렇죠.
3: 그리고 그동안 일을 잘했다라고 대변인한테
1: 예,
3: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가 예, 상당히 올드하다 그럴까? 이 인사 이 각도도 그렇고
1: 인사하는 사진 나왔어요. 준비돼 있어요.
2: 지금. 45도가 좀 올드한가요?
1: 90도. 요건데
3: 여기 이제 45도이든 90도.
1: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다라면서 이제 그림 중 하나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라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단 뭐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진 않은데.
10: 아니 뭐 저게 하나의 또 뭐 예, 민주당을 상징하는 예, 그런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지속된다면
1: 계속
10: 있는 거니까 뭐 두고 보시죠.
1: 알겠습니다. 잘못.

0: 짓는다라는 그런 하나의 레토릭 때문에 당장 필요한 주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많은 걸 했는데
1: 예.
0: 정부가 다르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상당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1: 예.
0: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아, 지금 유사한 일들이 베를린이라든지 홍콩에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결국은 국민들 또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공원에다가 주택을 짓는 일은 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고 아무튼 간에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현재 있는 낙후된 그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고 그거에 따른 규제를 좀 풀어주자.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론이 있더라고요.
1: 예.
0: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여야가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용산공원 이전에 지금 그 앞에 정비창.
1: 네.
0: 그거부터 하면 되잖아. 거기 그냥 남아있어요. 그 국제지구는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캠프킴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캠프킴 지금 환경정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원래 미군 기지였잖아요.
1: 맞아요.
0: 뭐 역사적으로 임오군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 미군 기지였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얘기. 그거 아세요? 내가 이 정말 상당히 예민한 얘기인데
1: 예.
0: 미국의 그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미 대사 관저를 짓는데
1: 예.
0: 거기가 옛날에 무슨 화학 뭐 공장인지 뭐
1: 예.
0: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걱정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대사 관저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1: 예.
0: 적어도 주거지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 오염 문제 해소하는데도 적어도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다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하겠다라는 건데 주변에다 하겠다 그러고 스물스물 들어오겠다라는 소리인지 그거는 이제 서로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렇긴 한데 일단 할 수 있는 곳. 정비창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보면은 용산에 그 짜투리가 많아요. 집을 지을 만한 곳이.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고 용산 어린이 정원에다가 한다라는 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이었고요.
1: 우리 권영세 의원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니 왜 자꾸 우리 용산을 갖고 이렇게 집착하냐. 김민석 의원 지역구 여의도인데 여의도 공원에 져라 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예.
2: 그 이거는 뭐 양측의 얘기가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1: 예.
2: 어쨌든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고
1: 예.
2: 직주근접이 보장된 아주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청년 주거시설과 같은 그런 주택을 짓겠다는 것도 필요하고 일리 있는 얘기고 또 일종의 이제 보존가치 측면에서 이건 그냥 녹지로 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센트럴파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센트럴파크가 원래 녹지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그 슬럼 같은 데를 녹지를 조성해가지고 녹지를 만든 거였기 때문에
1: 예, 예.
2: 이제 용산도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저걸 조성한 거잖아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녹지로서의 이후에 보존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땅들도 그 주변에 있으니 그걸 우선 활용하겠다. 그런데 김윤덕 장관이 말을 조금 오해를 빚게 말을 했어요. 용산공원 전체를 고려한다. 이래가지고 마치 전체에다 다 집을 지을 것처럼.
1: 그런 다 밀어버리는 아닌데. 것처럼.
2: 전혀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저 반대의 이유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은 이미 거기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가능성이 높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게 싫죠. 더 집이 들어와서. 근데 타워팰리스 짓는다 그러면 반대 안 할 수도 있어요. 청년 주택 짓는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은 용산이 자기 지지기반이고 텃밭이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 그 지금 유권자들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자꾸 얘기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민간 정비 사업이에요. 그 민간이 수익성이 보일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지금 민간이 다 스톱한 이유가 최근 몇 년간은 이게 수익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톱한 건데 그러면서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해요. 이를테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같은 거 뭐 축소해달라 거의 없애달라. 그다음에 조합 설립 그 동의율이 70%인데 그거 대폭 낮춰달라.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달라 이런 거예요.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규제 완화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사업자들의 요구예요. 근데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지금 집값이 땅값이 폭등할 겁니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때문에 이 재건축 재개발된 규제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풀렸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1: 예.
2: 그거마저 풀겠다 그러면

0: 보면 서울 전체가 이제 투기판이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죠.
1: 아니 근데 재건 쪽 재개발 짧게 얘기할게요.
2: 예, 예.
1: 그거는 있는 지역에다가 올리자는 거고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있는 지역 말고 빈 때가 있으면 거기다 하고 싶은 거예요.
2: 예, 예.
1: 근데 빈 땅에다가 짓는 게 더 환경적으로나 또는 도시 정비적으로 문제가 있죠. 있는 지역에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이제 멸실 일정 기간 동안 멸실의 어떤 그러한 그 코스트도 있고 그렇지만은
2: 예.
1: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도 하면서 용산 정비층도 하면서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린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말이 그린벨트지 그린벨트로서의 그 유효성이 이미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짜투리처럼 이렇게.
2: 예.
1: 그래가지고선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아니, 해서
2: 시간이 다 됐어요. 20초밖에 안 남아서.
0: 아니, 근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아, 재건축 진짜요? 재개발 지원안도 나와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예. 단판을 짓겠다.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관련해서 우리 이재영 의원님.
3: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되게 열받는 부분인데. 이게 용산공원이란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우리가 보존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이제 깃들여 있는 우리의 슬픈 역사뿐만 아니고 이건 결국 미래 세대 자산인 거거든요.
2: 예.
3: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 주택을 짓겠다고 누구 하나 미래 세대한테 물어본 적 있나요? 지금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급등을 했고 말도 안 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부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하기 이미 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부동산 난리 난다. 전월세 없어진다, 사라진다. 당신네들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 예.
3: 전혀 안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말도 안 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을 자기네들이 가리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한테 줘야 될 그리고 우리 서울이 꼭 필요한 공원을 콕 집어가지고 여기에다 우리가 집을 짓겠다 청년 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청년들한테 물어나 봤냐고요. 그들은 그런 선행 절차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저는 우선 정부에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머리 맞대고 노력할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전 필요하다고 볼까요?
2: 예, 예.
4: 지금 일단 한 차례 만나고 또 계속 만나겠다고
2: 예,
4: 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입장차를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하지만
2: 예.
4: 2차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진전된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개월 전까지 지방선거가 펼쳐질 때 오세훈 시장 후보는 닭공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2: 닭치고 공급?
4: 네. 닭치고 공급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예.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년 전 인터뷰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인구 소멸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입장이 왜 달라졌을까? 저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정비창이나 코레일 뭐 정비창 문제나 국제업무지구 오세훈 시장의 그 지금 개념은 여기를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왜 팝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다가 청년 공급 저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것들 공급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근데
2: 네.
4: 재건축 재개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청년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이 층위가 다 다양하겠죠.
2: 예?
4: 다양한 주택 공급이 지금 필요해요. 월세도 필요하고요.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고 17평형도 필요하고요. 21평형도 필요하고 여러 층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의 공급인데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해서 15억 최소 그 정도 받아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업주들도 뛰어들 텐데 그거를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런 측면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산 전체 개발하는 거 아니고 짜투리 지금 관사 있었던 부분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모듈러도 주택으로 22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2: 예.
4: 그런 정도 하면은 공급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3: 저 부분은 네. 반박을 좀 해야 돼요.
2: 예,
3: 죄송하지만
2: 예.
3: 지금 이동학 전 최고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부분을 하나만 지적할게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던 그 그린벨트 일부 해제 필요는 아까 정옥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린벨트로 잡혀 있는데 그 빌딩들 수두룩하게 쌓이는 데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뭐 텃밭 같고 무슨 카페 들어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정비 안 된 무슨 창고 들어와 있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2: 예.
3: 꽤 부지가 넓은데 거기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데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린벨트를 얘기를 한 거지 언제 용산공원 같은 그린벨트를 그 특별법까지 한 데를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잠시만 그거는 제 그래서 그거를 호도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옛날과 지금과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려면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전에 뭐라 대통령. 그랬어요? 현 대통령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저기 어느 좋은 지역에 집이 100억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게 뭔 소리냐? 무슨 상관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라.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말도 안 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되나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할 걸 비교해야지 지금 잘못된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을 가리기 위해서 그거를 실드 치기 위해서 잘못된 디펜스를 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4: 그 세금에 관해서는 합리화라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아마
3: 합리적이지가 아닌데 어떻게 합리화라고 할 수 있어요?
4: 그 부분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당에서 당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수렴될 수는 있다고 봐요.
2: 예.
4: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용산과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관사 부분 예를 들면 서빙고역 바로 앞에 거기는 미군 관사가 있었던 데잖아요. 거기는 녹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90만 평인데 9만 평 정도 10% 정도를 그런 이미 그런 녹지도 아닌 부분으로
2: 예.
4: 서로서 할애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무리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2: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네.
2: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5: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여러분의 가장 찬란했던 리즈 시절 이야기와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레트로 음악방송 1시의 음악다방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여러분, 파이널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쏟아부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껏 추억에 젖어들기 딱 좋은 시간. 오늘은 금요일 특집,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꾸며지는 날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된 탑5 사연 오늘 한 가지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1일 심사위원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5개의 사연을 잘 들으시면서 아, 이 사연은 정말 내 마음에 든다 하실 때 그 번호에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K-Radio US 카톡에 친구 추가하셔서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연에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 투표 참여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최고의 사연자 한 분께는요, 장보기가 즐거워지는 H마트 상품권을 댁으로 오송해드리고요. 오늘은요, 특별히 심사위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올가닉 원이 드리는 맛있는 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즐겁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또 푸짐한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는 금요일의 음악다방, 첫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노래예요. 샴푸의 요정.

이제 주간 베스트 사연 하나하나 들어볼 텐데요.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사연자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씨. 음악 다방 들으면서 점심 준비하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를 듣고 가슴 한 구석이 콕콕 쑤셔서 몇 자 적어 봅니다. 만약 제게 단 하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요. 저는 제 제일 친한 친구와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친구는요,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고 신기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뉴저지로 이민을 오게 된 제 분신 같은 친구였습니다. 타향살이 외롭고 힘들 때 서로 친정 자매보다 더 의지했고요. 아이들 기저귀 가방 들고 매일 붙어 다니던 유일한 대나무 숲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마흔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도 잘 안 나는 자존심 싸움 때문이었어요. 서로 아이들 키우며 지쳐있던 때라 말 한마디를 까칠하게 던졌고, 그게 오해가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서 결국 너 다시는 안 봐 하고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시엔 제 자존심이 먼저라 네가 먼저 사과할 때까지 연락 안 할 거야 하고 오기를 부렸어요. 그러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나중엔 미안함과 어색함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먼저 수화기를 들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한 동네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십수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멀리서 그 친구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피하게 돼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내 평생의 반쪽 같은 친구를 버렸을까 하는 후회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크게 어깨를 누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화를 내며 돌아서는 그 친구의 옷자락이라도 꼭 잡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미안해.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너 없으면 나 어떡하라고. 정말 화 풀어 제발.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은 내 친구를 떠올리며 저희 둘이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타시아니의 경고 신청합니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숨이라도 걸 수 있을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만큼 작고 또 보잘것 없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통해서 용기 내서 전해주신 그 진심이 그 사연자님의 바람을 타고 그 친구분에게도 꼭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미안했어라는 짧은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건 조금 힘들까요? 너무 오랜만이니까.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이렇게 용기를 내어주신 사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함께 듣곤 하셨다는 추억의 노래 티시아니의 경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중복 투표도 가능하니까요. 마음에 드신 사연 들으셨으면 바로 투표해주세요. 단골손님 만나 뵙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더아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아 재단 헬플라인 전화 800-713-9336으로 전화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최상위 1%의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야엘이 함께합니다.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해드립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3: 뱅크오프 홈모기지.
4: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0: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라니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7: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7: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8: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한시의 음악 다방 금요 특집 주간 베스트 사연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근데 음악이 좀 너무 감성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영화 씨. 매일 점심마다 라디오 켜두고 일하는데 혼자 진행하시는 모습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제인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을 듣자마자요. 저는 망설임 없이 22살 제 청춘의 한복판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바짝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유럽으로 떠났었어요. 지도 한 장 손에 쥐고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돈 아끼려고 야간 열차 침대칸에서 밤새 덜컹거리면서 자면서도 세상 모든 게 신기하고 가슴 떨리던 그런 시절이었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서 이민을 오게 됐어요. 타향살이가 어디 쉬운가요?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아이 둘 낳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자리 잡으려고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네요. 애들 등하교 시키고 장 보고 일하고 정신 차려보니 제 어깨엔 배낭 대신 묵직한 생활의 무게가 얹혀 있었고 어느덧 제 나이도 50을 훌쩍 넘어버렸더라고요. 가끔 집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그 시절 바람 끝에서도 자유로운 냄새가 나던 22살의 제가 문득 찾아온답니다. 만약 제가 딱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지갑은 가벼워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22살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배낭을 무겁게 짊어지고 세상 끝까지 걸어보고 싶어요.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내일 일 걱정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요. 하지만 당장 유럽으로 떠날 순 없으니까 이번 주말엔 남편한테 아이들 잠깐 맡기고 낡은 배낭 하나 메고 가까운 맨하튼 거리라도 정처 없이 혼자 걸어볼까 합니다. 제 청춘에 신나고 자유로웠던 그날을 추억하면서 여행할 때 주구장창 들었던 연극이 끝난 후 노래 신청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아이고, 낯선 곳에 자리 잡고 아이 둘을 키워내시느라 배낭 대신에 짊어지셨을 생활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22살, 지도 한 장의 낡은 배낭 하나로 세상을 누비던 그 청춘의 순간이 아, 저까지 가슴을 좀 뛰게 합니다. 지갑은 가벼웠어도 세상 가장 부유한 부자였던 그런 시절. 하지만 이번 주말에 낡은 배낭을 메고 맨하튼을 또 이렇게 걸어보시겠다는 그 설렘이 가슴속에 남아있는 한 사연자님의 청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자유롭고 멋졌던 22살의 나를 꼭 다시 만나고 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시절 사연자님의 귓가를 채워주던 추억의 곡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은 금요일 특집 주간베스트의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사연 들어봤는데요. 세 번째 사연은 오디오로 직접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디오도 대환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 오늘 두 분이나 오디오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디오로 보내주신 3번 후보자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성훈 씨, 영화 씨. 매일 오후 즐겁게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번 주 주제를 듣자마자 0.1초 만에 떠오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과거로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 인생에서 가장 뇌가 파릇파릇했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 사람 다 하는 흔한 말 같지만 진짜 공부 한번 원없이 오지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는 왜 그리 공부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책상 밑에 만화책 숨겨보고 수학 시간에는 칠판 대신 창밖에 날아다니는 참새수나 세우고 있었거든요. 시험 전날엔 이따 해야지, 이따 해야지 계속 미루다 결국 잠들고 다음날 시험 망치고 그걸 계속 시험마다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흔이 넘은 지금 제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회사에서 신기술 배운다고 매뉴얼 읽다가 세 줄만에 졸고 있고 자격증 책을 사면 항상 첫 장만 까맣고 뒤는 새하얗답니다. 아이가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하고 물어보면 야 스스로 푸는 습관이 중요한 거야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집안일 걱정도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없이 그저 공부 하나만 하면 되는 제일 편한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제가 17살 그 교실로 돌아간다면 일단 자습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 등짝을 강력하게 스파이크로 한 대 때려 깨울 겁니다. 그리고 말해줄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지금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게 나중에 마흔 넘어서 10개 외우는 것보다 100배 쉬워. 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서 진짜 전교 1등 한번 해보고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교생이 부러워하는 엄친아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쓰다 보니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막상 17살로 돌아가서 수학책을 펼치는 순간 3분 만에 다시 아 그냥 2026년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그때로 돌아가서 책가방 메고 열정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로 직접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이 전달되는 현장감, 생동감, 와, 이런 것들이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의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제가 듣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공부 하나만 하면 되던 정말 제일 편한 시절이라는 말씀, 아마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이 청취자분들도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흔 넘어서 펼쳐보는 자격증 책의 하얀 뒷장 이야기, 겉에만 막 읽고 그 앞장만 읽고 뒤에는 하얗게 남았다는 그 이야기, 또 아이 질문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노하우, 네, 정말 남일 같지가 않죠. 17살로 돌아가서 전교 1등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 열정 정말 멋지십니다. 비록 진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수학책을 펼치면 3분 만에 2026년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도요, 그 시절에 이 파릇파릇한 이 열정을 추억하는 마음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유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생한 오디오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번 사연이었어요. 그럼 또 이제 3번 사연자님께 잘 어울리는 노래 선물 한 곡 드려야죠. 이 곡만큼 잘 어울리는 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신혜가 부릅니다. 공부합시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블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블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929-845-0958번입니다. 올가닉 원.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최고의 기대작 한국 영화 콜로니 군체가 찾아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진 바이오테크 시설,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감염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공포로 변하는 순간, 세종 교수와 생존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가 시작됩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가 출연하고요. 영화 콜로니 군체는 오는 8월 28일 금요일 극장에서 독점 개봉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극장에서 예매하세요. 뉴욕은 AMC 베이테라스 6에서 상영하고요. 뉴저지는 AMC 리치필드팍 12에서 상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1-866-566-9191.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 오늘 금요일 주간 베스트 사연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사연 들어봤고요. 네 번째 사연 이어서 바로 만나볼게요. 아유, 영화 씨 반갑습니다. 혼자서 다방 지키느라 수고가 많아요. 매일 라디오를 듣다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를 듣고 가만히 내 지나온 삶을 되짚어봤습니다. 젊었을 적엔 나도 치열했답니다. 30대에 젊은 혈기 하나만 믿고 가방 두 개 들고 뉴욕으로 건너와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뛰었던 날들. 솔직히 가난에 쫓기고 생활에 치여서 혈기 왕성해야 할 30대, 40대를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나도 청춘이었던 젊은 시절로 딱 한 번만 돌아가고 싶다고들 하죠. 저 역시 한때는 내 가장 빛났던 시절로 돌아가서 못해본 공부도 해보고 더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고 70을 넘긴 지금 누군가 제게 다시 젊어질 기회를 준다고 해도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치열하고 막막했던 터널을 지나오면서 흘린 눈물, 땀방울이 없었다면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따뜻한 손도 또 번듯하게 자라준 아이들도 그리고 고단했던 삶 끝에 마침내 찾아온 이 평화로운 오후에 차 한 잔의 여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여유롭게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는 지금, 주말이면 찾아오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청춘은 잘라냈지만 그 고비를 다 넘어온 지금의 고요함과 맞바꾸고 싶지는 않네요. 과거로 돌아가는 대신에 저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더 귀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내 지난날의 나에게, 그리고 함께 견뎌준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유, 이른 어르신의 묵직한 고백에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요. 치열했던 삶의 터널을 다 지나왔기에 지금 찾아온 평화가 더 감사하다는 말. 아,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나온 날들을 안아줄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방 두 개 들고 건너와서 열심히 삶을 읽어내신 어르신, 또 그 곁을 지켜주신 아내분께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네, 시간 관계상 끝까지 듣지는 못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후보자님의 사연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분도요, 직접 녹음을 해서 음악까지 깔아서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만약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면 전 먼 과거가 아닌 바로 어제의 나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인생의 그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보다는 어제의 나를 다시 만나 그저 오늘도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응원해주기 위해서예요. 먼 과거로 돌아가 그때 내가 다른 결정으로 다르기를 선택하여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삶 또한 익숙함으로 인해 그저 그럼 평범한 하루일 뿐일 텐 말이에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살아보니 그래요. 늘 지나서 뒤돌아보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놓친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나쁘다 생각했던 날들의 하루조차도 다른 모습의 소중한 하루였더라고요. 그래서 전 먼 과거가 아닌 바로 어제의 나로 돌아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나중에는 이 순간들이 엄청 소중한 순간들일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이 순간을 소중히 다뤄도 돼.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먼저 살핀대. 그리고 더 다치기 전에 그곳에서 나를 데려온다고 하더라고. 제가 어제의 나를 살피고 있고 그곳에서 데려온 오늘의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야, 어제의 나로 돌아가서 수고했다고, 이 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다뤄도 된다고 다독여주고 싶다는 말씀이 또 마음에 남습니다.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먼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이나 또 다른 선택만을 아쉬워하곤 하는데요. 지나고 보면 오늘 하루, 어제 하루조차 얼마나 반짝이고 소중한 날들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어제를 지나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신 사연자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어제의 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도 신나게 발걸음을 옮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가볍게 뛰어오르는 신나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사연 들어보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투표 2시까지 계속해 주십시오. 심사위원분들 중 한 분을 뽑아서 맛있는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께는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 집계해서 가장 많은 표 받으신 분 장원 제가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즐거웠고요. 주간 베스트 사연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송영화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미니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똑같이 사랑인데도 어떤 사랑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요, 어떤 사랑은 그냥 편안하고, 또 어떤 사랑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없으면 또 허전하고, 또 어떤 사랑은 말없이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런 걸 알았었나 봐요. 사랑을 그냥 사랑 하나로 묶어놓기엔 종류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랑을 무려 7가지로 나눴습니다. 불같이 끌리는 사랑, 친구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랑, 장난스럽고 설레는 사랑, 가족의 사랑, 오래 함께하면서 깊어지는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자,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법은 참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자꾸 잊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사랑의 종류만큼이나 다채롭고 빛나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날도 좋고 기분도 좋은 금요일 김전의 2시의 비타민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일요일 마음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노래. 사랑은 무죄다.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껌뻑껌뻑하고 있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 K-R-A-D-I-O-U-S.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있을 비타민 퀴즈 정답도 거기다가 올려주시고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금요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퀴즈 나가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은 사랑에 관련된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두시의 비타민 금요일 퀴즈 나갑니다. 자,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사랑 고백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잖아요. 빨간 장미를 떠올리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꽃다발 대신에 내 채소를 장미꽃처럼 선물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꽃다발 대신 채소로 사랑을 고백했다고요? 바로 고대 로마인들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식물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 채소. 사랑과 관련된 식물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 채소.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주 비타민 금요 퀴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고민하게 만들 사지선다역 보기 준비했습니다. 제 1번 당근, 2번 셀러리, 3번 양파, 4번 감자. 생방송 카톡창에 정답하고 올려주시고요. 정답자 두 분께 건강을 드리는 대한민국 유기농 제품샵 올가닉 원 식품들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효리 유고걸.

꽂혀 들리더라고요 해주셨어요.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자, 정답 미리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아요. 다른 번호로다가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싶으시죠? 아무튼 시간 있으니까요. 바꾸실 시간 충분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 고백하면 떠오르는 꽃, 장미, 빨간 장미를 떠올리는데 꽃다발 대신에 채소를 장미꽃처럼 선물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인들인데요. 사랑과 관련된 이 식물, 이 채소 과연 무엇일까요가 이번 주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고민하게 만들 사지선다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당근, 2번 샐러리, 3번 양파, 4번 감자.

0: 드셔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 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시고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1: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김현식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참 가지각색입니다. 요즘이야 뭐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카톡, 뭐 메일, 이모티콘. 근데 이게 쉬울 듯 보여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는 상대에게 이 짧은 이 작은 이모티콘 하나 보내기에도 여러 번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사랑 한번 표현을 하려면 참 별난 방법을 다 썼더라고요. 먼저 영국 같은 나라들은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옛 구애 풍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겨드랑이 사과라는 사랑 표현법이 있더라고요. 뭘 것 같으세요? 겨드랑이 사과? 이 사과를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놓고 다니다가요, 이제 체취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아, 그 사과에. 그거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이제 건넸다고 합니다. 아, 자신의 그 체취를 묻혀서 내 향기를 잊지 말라, 뭐 이런 뜻일까요? 아무튼, 뭐 그 사과 먹으려면 엄청 많이 씻어야 될 것 같고, 뭐 깎을 때도 엄청 껍질을 좀 두껍게 깎아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꽃도 아니고 사과인데 뭐 내 향기를 받아주세요. 아이고 좀 이해 불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당시에는 사람의 체취가 또 사랑과 매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아 그런데 오스트리아 쪽으로 가면요 사랑 표현이 갑자기 굉장히 남성적으로 변해요. 옛 농촌 지역의 구애 풍습인데 장작을 쪼개돋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음에 둔 여성이 집에 가서 밤에 말없이 장작을 쫙쫙 쪼개놓는 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문을 열어가지고 아 마음에 든다. 그 남자가 그 사람의 구애를 받겠다 싶으면은 그 남자가 쪼개놓고 간 그 장작을 집안에 이렇게 다 들여놓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고 하실 텐데 밤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 창틈으로 살짝 보지 않았을까요?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결혼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대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이 집안의 힘든 일을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요.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으로 바꾸면 뭐 사랑의 대신에 뭐 차 정비 같은 거 내가 할게, 뭐 에어컨 필터 이런 거 나 문제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든든한 당신의 어떤 그 마당새가 되어줄게, 뭐 이런 구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고 싶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남자 집에 가서 장작을 쪼개야 되나? 얼마나 쪼개야 됐을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영국령의 웨일스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예쁜 사랑의 전통이 있더라고요. 바로 러브 스푼이라는 사랑의 숟가락인데 이 남성이 나무를 직접 깎아서 숟가락을 만들고 또 거기에 여러 문양을 새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전통입니다. 뭐 하트나 사슬, 열쇠 같은 문양을 넣어서 사랑이나 헌신, 결합의 의미를 담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유물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웨일스 국립박물관에 1667년 날짜가 새겨진 러브 스푼도 소장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말주변이 없어도 이런 방식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말 대신에 나무를 깎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사랑으로 사랑해 대신 내가 이걸 당신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만들었어. 이게 뭐 오히려 더 진한 고백이 아닐까도 싶고요. 아 그리고 또 고대 로마에는 또 사과를 이용한 사랑법도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누군가는 사과에 자기 향을 담는 방법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장작을 패고 또 누군가는 나무를 깎아서 숟가락을 만들고 아무튼 결국 사랑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마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나는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퀴즈 되겠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사랑 고백하면 떠오르는 꽃, 빨간 장미를 떠올리실 텐데 이 꽃다발 대신에 채소를 장미꽃처럼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인데요. 사랑과 관련된 이 식물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 채소,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번 주 비타민 구미호 퀴즈입니다.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당근, 2번 샐러리, 3번 양파, 4번 감자. 자, 장미 꽃다발 대신 사랑을 고백할 때 썼던 채소,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를 찾아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처럼 뭐 휴대폰을 꺼내서 저기요 저 당신 좋아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전할 때도 말보다는 물건이나 어떤 행동에 마음을 살짝 얹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귤이나 유자 같은 향기로운 과일. 또 조선시대 문학이나 그림을 보면 실제로 귤과 유자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 향기와 계절, 그리움 같은 정서를 담은 소재로 등장을 하곤 하죠. 특히 유자는요,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차를 타면 항상 그 앞에 유자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무튼 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유자 향이 확 풍기면 괜히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그 시절 사람들에게도 향기는 꽤 특별한 감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주머니인데요. 주머니. 조선시대는 여성이 직접 술을 놓아 만든 주머니나 손수건 같은 것을 선물하는 일이 있었죠. 작은 주머니 하나인데 그 안에 술을 넣고 또 문양을 넣고 색깔도 고르고 이게 완전 100%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문 제작, 그쵸? 주문 제작? 얼마나 또 시간과 정성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여성들의 외출복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쓰개치마. 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쓰였는데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눈빛이나 작은 몸짓이 더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눈 마주치고 웃고 전화번호도 당당하게 물어보고 그대가 나의 스타일이요 하면서 SNS로 바로 DM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젊은이들은.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눈 한번 마주친 게 며칠 동안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꽃으로, 또 누군가는 향기로운 과일로, 또 누군가는 손수 만든 작은 주머니로,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짧은 강렬한 눈빛으로.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똑같이 설레고 또 괜히 한 번 더 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의 시작이겠죠?

분명히 제가 드린 문제의 보기는 4개였는데 우리 청취자님 어디서 당귀가 튀어나왔을까요? 당귀 보내주셨어요. 어쩌지?

건강을 드리는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8월 한 달 빅세일 중이니까 매장 방문해보세요.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

0: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점,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히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플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히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떠오르는 꽃, 빨간 장미 대신에 채소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요. 고대 로마 분들이. 자, 보기는 당근, 샐러리, 양파, 감자였죠. 오늘의 퀴즈의 정답은 샐러리였습니다. 정답자 축하드리고요. 자, 굉장히 의외지요. 샐러리를 왜 사랑을 고백할 때 썼을까 싶기도 해요. 굉장히 의외적, 의외인데. 지금 우리는 뭐 샐러드 먹는 채소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샐러리가 지금보다 훨씬 특별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향이 강하고 푸른 잎을 가진 샐러리는 여러 의례나 축하의 자리에서도 사용이 됐었고요. 또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식으로는 비너스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 되기도 했던 채소라고 해요. 샐러리 한 다발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 다음에 누가 혹시라도 샐러리 다발 들고 나타나면 그냥 건강을 챙기라는 뜻인지 사랑의 신호인지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요. 건강을 드리는 대한민국 유기농 제품 샷 올가닉 원 식품들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H마트 상품권 배달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또 아끼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 결국 수많은 마음 가운데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어주는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맞아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눈만 마주쳐도 설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싶고 사랑해라는 말도 참 자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 먹었어가 되고 또 오늘 춥대 따뜻하게 입어가 되고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내미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뀐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오후에도 오래도록 좋은 사랑 하나 남아있길 바라면서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인사드릴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Radio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매사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 내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 탓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내 탓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나든 남이든 책임을 떠넘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탓을 버리면 터가 생깁니다. 새로운 시작이 뿌릴 작은 터가. 이상은입니다. 비밀의 화원.

0: 늘 남 탓만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내 탓만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사실 어려서부터 항상 교육을 남 탓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서 그런가 뭐든지 하면 뭐 이게 내 탓인가? 그래 내 탓인가 봐.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심지어 스포츠 볼 때도요. 어머 나 때문에 졌나 봐. 아 내가 봐서 졌어. 내가 안 봤어야 하는데 내가 봐서. 아니 솔직히 내가 뭘 했다고 나 때문에 졌겠어요? 선수들 문제고 감독 문제지. 너무 남 탓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나를 자책하게 되면 자칫 자존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왜 반드시 어떻게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결코 나 때문이 아니니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지는 말자고요.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고 계신가요? 2026년 8월 21일 바로 금요일 오후이고요.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도요. 금요일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열심히 5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의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타빌 세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유럽을 강타한 폭염으로 일주일 만에 16,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벨기에의 일부 지역에서는 1일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음에도 에어컨 설치를 기피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벨기에 남부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6월 28일 하루 동안에만 313명이 사망을 했으며 사망자의 85%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 11월에 1일 최고 사망자 수 24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해당 지역의 사망률은 예상치보다 77%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에어컨 보급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미국 에어컨 주택 보급률이 90%에 달하는 반면 유럽 주택의 보급률은 약 20%에 불과한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이보다 4에서 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응급실의 절반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 뒤에는 미국인처럼 살기 싫다는 현지 주민들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에어컨이 냉방병을 유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벨기에는 추운 나라로 인식이 되어 냉방보다는 난방에 초점을 맞춰온 영향도 큰데 왈로니아 당국 관계자들 역시 전력망 과부하와 도시 열섬 현상 가속화를 이유로 에어컨 보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에어컨 보급 대신 공공 냉방 공간 확충과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대안적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진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데 벨기에 의사들은 에어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역대급 엘니뇨 현상으로 이 또한 중남미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현재 파나마 운항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청은 엘니뇨에 따른 수위 저하에 대응하고자 다음 달부터 1일 선박 통과 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는데요. 운하청은 현재 하루 36척인 1일 통과 선박 수를 내달 3일 34척으로 제한을 하고 15일부터는 32척으로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엘니뇨는 파나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드라스는 국토 대부분인 전국 298개 지자체 중 약 80%에 달하는 234곳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고요. 남미 페루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5%,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처리하는데 이 운하는 두 개의 인공 호수에 모인 빗물로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수로의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엘니뇨는 적도 인근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니뇨가 강하게 발달할수록 그 열기가 지구의 기온을 더 강하게 끌어올리고 세계 곳곳에서 극한 기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보통 2에서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이지만 이번 엘니뇨는 발달 속도나 예측 강도, 기저 해양 온도 등 모든 지표에서 관측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도 슈퍼 엘니뇨 출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안토니오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불타는 지구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최근 워싱턴 DC 지역에 내린 비는 포토맥 뉴욕 전반의 가뭄 상황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강수량 증가로 지역의 강수량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심각한 가뭄으로 분류가 되었던 지역의 상황도 호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는 2년간의 가뭄 이후 여름철을 맞이한 이 지역에 대한 우려 이후에 나온 고무적인 소식인데요.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포토맥 유역의 12%가 심각한 가뭄 상태였지만 현재는 그 어느 곳도 가뭄 상태가 아니며 강유량은 이맘때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포토맥강은 급변하는 강이라며 기상 조건에 따라 수위가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후로 강우량 부족분이 몇 인치 줄어들었으며 이는 좋은 징조라 볼 수 있고 강 수위도 이맘때치고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실제로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개선되는 상황은 이 지역의 식수 전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물 공급량이 DC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고 저수지 수위도 연중 내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가뭄 경보 상태라고 하는데 지난해 평균 강수량으로 회복하려면 20cm 이상의 비가 더 필요하고요. 뉴욕의 상당 부분이 중간 정도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지하수 충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비가 더 필요하고요. 주민들은 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으로 하루 사이에 변경이 됐네요. 비가 좋아지고 나서부터 비가 너무 안 오는 것 같아. 아, 이것도 내가 비를 좋아해서 그런가? 살짝 내 탓이요라고 돌릴 뻔했는데 뭐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비가 안 오겠어요? 이상 기후 탓이지. 어쨌든 폭우는 말고 비가 좀 간간이 자주 와줬으면 합니다. 지역 이번 주 주말 날씨와 다음 주 날씨 알아볼 텐데요. 어제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 뭐 사뭇 다른 선선한 기온의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60도대에서 시작한 기온은 현재 낮 최고 기온이 80도, 섭씨 18도이고요. 습도는 낮은 편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금요일 저녁 계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밤늦게부터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음 기상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자정 이후 비와 뇌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까지 떨어지겠고 워싱턴 DC 인근 지역은 70도 안팎을 기록할 것이며 이슬점은 60도 후반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흐리고 습한 날씨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은 이 지역 전체적으로 70도 중반에서 80도 초반에 머물겠고 이는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습도가 매우 높아 이슬점은 70도 초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95번 동쪽 지역에 홍수 위험이 가장 높으니까 동부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실 계획이라면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습도는 95%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일요일은 토요일에 비해 건조하고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아침에는 습도가 높겠지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습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대부분 지역은 비가 오지 않겠지만 건조한 기단이 유입됨에 따라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8월 하순에 적합한 온도로 83도, 섭씨 28도 유지하겠고요. 바람은 서북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기온이 오늘보다는 훨씬 선선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개학일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이젠 제법 쌀쌀한 기온을 느끼실 거예요. 이와 같은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다가 목요일쯤에서 한 차례 산발적인 소나기 예상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4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변진섭입니다. 희망사항.

0: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바시. 자,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벌써 설립 37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애난데일 한복판에 정말 우뚝 서 있는 우리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의 설립 37주년 기념 감사 부흥회가 이번에 열리는데요. 이 부흥회와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한재훈 목사입니다.
0: 네네. 아니,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키가 생각보다 가까이서 뵈니까 크신데요?
1: 아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0: 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시고요.
1: 네.
0: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벌써 설립 37주년이 됐어요.
1: 네, 그렇게 됐네요.
0: 예.
1: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글쎄 말이에요. 네. 이번에 메시아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이제 하잖아요. 금요일부터죠?
1: 네네.
0: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글쎄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뭐 부흥회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영적 부흥을 위한 것이죠.
0: 네.
1: 저희 교회는 연중 행사들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데요. 특별히 7, 8월에는 우리 교육부서들의 훈련도 있지만은 선교와 전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는 우리가 과테말라로 선교를 다녀왔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7월 6일부터 전교인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메시아 잔치 그러니까 전도 초청 잔치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제 금토 주일까지 붕 집회가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전하여야지만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충전이고 우리 자신의 먼저 부흥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흥회를 이 시기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부흥회를 갖고 있습니다.
0: 또 1년에 또 중간을 살짝 넘어선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주제가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무엇보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뉴욕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시더라고요.
1: 네.
0: 이분도 뭐 대단하게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1: 아, 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네. 또 뉴욕에서도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예,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기대가 클 텐데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뭐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1: 아, 예. 우리 강사 목사님이 다 준비하셨는데요.
0: 네, 네.
1: 제가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된 동기는 네. 제가 전에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분이 오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언젠가는 이분을 한번 꼭 모셔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말씀을 잘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고 또 목회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가 또 많이 도전받고 영적으로 충전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0: 아무래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물론 뭐 본국에 계시는 분들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그 받는 스트레스의 의미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 이민 교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모든
0: 예.
1: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영적 부흥 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마다 이런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든지 또 릴레이 금식 기도라든지 배들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민사회의 경우에는 이런 기회가 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만큼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때에 저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좋은 강사님을 모시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보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픈을 하면서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0: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완벽한 삶이라는 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뒤돌아보면 다 후회의 연속인데 특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1: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회복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물론 뭐 온전이란 말을 쓰기에는 좀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흥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집회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2: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또 말씀 생활이 살아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이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성경의 징조가 다 보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해답을 얻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부흥에 특히 더 관심도 많이 갖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하신 김에 이 메시아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진짜 애난데일에서 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잖아요.
1: 네, 네.
0: 설립된 지가 정확히 몇 년도인가요?
1: 저희가 1989년도 10월 1일 주일에 네. 설립이 되었습니다.
0: 그렇다면 네. 긴 시간을 걸어 오면서 네. 참 크고 작은 일들도 많으셨죠.
1: 그럼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한 것은 2006년도 10월 1일이었습니다.
0: 벌써.
1: 그때도 10월 1일이었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올해로 20년이 되는 거죠.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17년 전에 이 교회가 다섯 가정에 의하여서 설립이 되었는데요.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잘 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희 메시아 교회는 표어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 이건 비전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실질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표현은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인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 표어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님 중심인가 아닌가 사실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서도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회복의 놀라운 은총의 방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길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메시아 교회는 절망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소망 있는 예수꾼으로 만들어서 다시 절망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세상으로 파송하는 치유와 양육 선교의 비전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0: 감히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을 만큼 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 목회자로 그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크고 작은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지금의 메시아 장로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메시아 장로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능력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많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도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저를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 평안과 감사함으로 주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기고 예, 앞으로도 사랑하는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0: 과거를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또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회개 그리고 은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메시아 장로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또 나름대로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우리 메시아 장로교회 사실 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0: 네네.
1: 지금 성도님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것이 목사님의 소망이신 제가,
1: 네,
0: 거죠?
1: 소망하는 건 네. 그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지금 한국학교도 운영하고 예, 또 평생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0: 그거 얘기 좀 뭐 이왕 이렇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네네.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 한국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학을 하고요.
0: 네.
1: 개학식을 하면서 섬기게 되고요. 또 평생교육원이 9월 2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0: 네.
1: 지난 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메시아 장로교회 부흥회와 관련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은혜스러운 자리였고 어떠한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1310 청취자 여러분 또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뭐 당부는요,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메시아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한세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따 저녁 때 뵐까요?
1: 예.
0: 아, 목사님도 그러면 오시죠, 당연히.
1: 그럼요.
0: 예, 설교하시나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1: 아, 제가 사회를 보죠.
0: 아, 사회를 보시는군요. 예. 아, 그럼 이따 우리 다시 또 만나나요?
1: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3: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4: You see, paid family leave?
5: That prevents child abuse.
3: And high 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4: Prevents child abuse too.
6: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캠핑을 즐기던 29살 러시아 여성이 텐트를 덮친 불곰에게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보노시비르스크 출신의 법학 전공자인 여성은 사건 전날 연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약혼자와 함께 알타이 산맥의 호수 인근에서 야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 1시경 굶주린 불곰 한 마리가 두 사람이 자고 있던 텐트를 찢고 들어와 여성을 끌어냈는데 불곰은 여성을 놓지 않은 채로 강 건너편 숲속으로 들어갔고 끝내 숨지게 한 것인데 현장에 있던 약혼자와 다른 캠핑객들이 주위를 돌리려 필사적으로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산림감시원들의 미흡한 대응도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들은 불곰을 사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공중으로 공포탄만 발사했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민가 일찍 지역 내 사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 목격자 말에 의하면은 곰은 총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성을 강 건너로 끌고 갔다며 사람을 먹으려는 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규정을 이유로 사살하지 않는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해당 마을 일대에는 약 20마리의 불곰이 출몰하고 있는데 사건 전날 밤에도 불곰의 습격을 받은 한 주민이 자동차 전조등을 비춰 가까스로 탈출하는 등 인근 지역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사냥 허용기간을 30일로 단축하면서 곰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먹이까지 부족해지자 굶주린 곰들이 사람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 알타이공화국 검찰청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를 숨지게 한 불곰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떤 곰인 줄은 알고, 이? 20마리도 넘는다며. 다 그 곰이 구멍 같지, 뭐. 그 어떤 곰이 잡아먹었는지 우치게 잡어, 이? 한 사람으로 그 20마리 뱃속을 채우겠냐고, 이? 이것들이 또 기어나오지. 아이, 근데 그 곰을 잡으면 또 어쩔 것이요? 동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죽이지도 않을 거 아니오, 이? 죽은 년만 억울하지. 중국의 한 농부가 인공지능 AI가 알려준 농약 사용법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따랐다가 축구장 약 14개의 규모에 달하는 참깨밭 농사를 망쳤다는 황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안호이성에 살고 있는 67세 농부가 AI 어시스턴트의 조언을 따랐다가 축구장 약 14개의 규모에 달하는 25에이커 규모의 참깨밭 대부분을 하룻밤 사이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1년 동안 AI 소프트웨어를 농사에 활용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정 관리부터 비료 사용까지 다양한 조언을 구했고 이전에 AI 조언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점차 AI를 신뢰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참깨밭의 잡초와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AI에게 물으면서 발생을 했는데 농부는 AI가 제시한 농약 처리 방법을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뿌린 다음 날 참깨 모종 대부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농업 전문가들은 AI가 추천한 제초제 성분이 참깨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제초제는 사용 대상과 농도, 살포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농부가 AI 조언을 그대로 따른 것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해당 농부가 사용한 AI 앱의 대화창 상단에는 AI가 생성한 내용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는 경고 문구도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대개 요딴 건 말이오. 눈에 잘 띄지도 않네. 그러고. 아이 그동안 재미도 봤담소. 시상에 공짜가 어딨디야. 그냥 퉁 치면 되겠네. 인도 서부지방 구자라트주에서 메탄올이 섞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가짜 술을 마신 사람들이 24시간 내에 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구자라트주는 인도 전국에서 가장 금주

가 혹독한 지역으로 술을 팔거나 소비하는 것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소지했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중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투옥되기도 한다는데,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나 팔기 위해서 몰래 밀주를 제조하는 모험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구자라트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방에서 전에도 여러 차례 밀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지난 6월에도 인도 남부 타밀라두주에서 불법 제조된 술을 마시고 50여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도 남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지난 5월 화학제로 만든 가짜 술을 마시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대량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다고 하네요. 먹고 싶어 죽던가 먹어서 죽던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말용 차라리 먹고 죽은 귀신이 나니께 이 그래도 술은 폐가 망신이지 너 죽고 나 죽고 술 먹고 죽은 귀신은 보기도 흉이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56살의 멜라니아 여사가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동안의 공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대학 장학금 기부 행사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집무실에서 연당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청중석에 앉아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이번 행사는 인디카와 폭스 코퍼레이션이 대학교 장학금 기금을 기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에서 자신의 미래 육성 이니셔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는데, 연단에 오른 멜라니아 여사는 첫 마디부터 나를 그리워했다고 들었어요 라며 말해 청중이 웃음을 터뜨리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멜라니아는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후 한 달 동안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비롯해 주요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그녀의 행방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날 멜라니아 여사의 발언은 이 같은 언론의 관심을 의식한 농담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언론이 멜라니아의 소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35살의 여성 보좌관 나탈리 하프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작성을 돕는 인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는데, 특히 지난 16일 튀르키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에어포스1에서 군 수송기로 갈아탄 소수의 측근 가운데 하프 보좌관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존 오스프 상원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선거 유세에서 일할 생각은 없고 대통령 전용기를 빗대어 그저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어 할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하프 보좌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출력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내내 그 곁을 지키면서 트럼프의 애착 담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참 이 담요라는 것은요, 깔고도 자고 덮고도 자고 둘둘 말아 끼고도 자고 아이 어디 갈 때도 들고 갈 수 있고 이지가지로 좋은 것인디, 이 35이면 여자 인생 중 최고로 좋을 텐디, 아니 그곳을 56살이 무치게 이기겠냐고, 이 땡기고 펴고 째고여도 못 이겨. 이 암만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이 기증시신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5,300만 달러, 약 73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버드의대는 전 영안실 관리자의 시신 불법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을 끝내기 위해 유족 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의대 학장과 의학교육 담당 학장은 전 영안실 관리자의 행위를 비열하고 혐오스러우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 47명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하버드 의대 해부학 기증 프로그램에 시신을 기증한 사람의 유족이나 지정인 등입니다. 합의금 가운데 5,250만 달러는 직접 피해를 본 유족에게 지급이 되며 나머지 50만 달러는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대상자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법원은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 6일에 열립니다. 영안실 전 관리자는 하버드 의대 영안실에서 근무하며 연구와 교육에 사용이 된 시신이 화장되기 전 일부를 몰래 빼돌렸다고 하는데 미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장기화한 뒤 피부, 손, 얼굴, 절단된 머리 등을 뉴햄프셔 자택으로 가져간 뒤 펜실베니아 등 여러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지난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을 도운 부인도 징역 1년 1일을 선고받았는데 시신 일부를 사들인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돈 몇 푼 벌려다 그냥 인생 아주 조져부렸네. 아이, 어쨌든 말요. 죽어서도 가족들한테 도움을 주고 간 그니들, 예. 천국은 가야 하는 거 아니오? 예. 천국 가시겠죠? 응.

조성호의 To Heaven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금요일의 남자 강정일 부장님 나오실 텐데요. 어떤 세일 품목을 갖고 나오실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워싱턴 AM 132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에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멜님께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2부 첫 곡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것은 당신의 웃는 모습입니다. 항상 그대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저 말입니까? 네, 라라랜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와, 우리 복별님 이후로 사랑한다는 진심을 또 나타내신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요, 김신우가 부르는 귀걸이사 신청해 주셨습니다.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편 113편 3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또 기도문과 성경구절인데요. 주의 은혜의 삶이 풍성하시게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밝아오는 아침에를 바라보며 삶의 평강과 또 평안이 깃들고 오늘 하루도 모두가 무탈하시고 무사한 날이 될 수 있는 평등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고받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도 우리 복별님은 이렇게 늘 기도문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또 신청곡과 함께 간단한 또 텍스트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고요. 덕분에 성경 말씀을 적어도 매일 예, 한 구절은 읽게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레이 찰스와 엘튼 존이 함께 부른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너무 어려워. 맞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꾸 해버릇하면요. 예, 할만해요. 나이 90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할 걸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는 사과해야 할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 불금이네요. 불금에 어울리는 좋은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아주 좋은 최고의 불금 그리고 주말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긴 숨을 참고 달려온 끝 마침 드디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찬란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고 온전히 누리는 나의 시간.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오늘 밤의 달콤함은 몇 배로 커집니다. 수고한 나에게 가장 근사한 밤을 선물하세요. 마음을 채워주는 시, 금요일 같은 인생. 나태주의 짧은 시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머물지 마라. 오늘이라는 하루는 눈물겹도록 새롭다. 지나간 일에 묶이지 말고 다가올 내일에 겁먹지 마라. 오늘 밤만큼은 너 자신을 위해 온전히 웃어라.

갑자기 뿜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요.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0: 네이버.
1: 두 분들 좋은 글에 비해 신청곡 대단하시네요 하시면서 우리 연미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예, 우리 조석진님은 조금 그래도 연배가 있으신데 보면은 늘 이렇게 요즘 노래 신나는 곡 많이 신청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복별님께서는 옛날에 그 밴드를 하셨던 경험을 비추어서 좀 음악적인 그런 주로 팝송을 많이 신청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쩔 땐 조금 난해한 곡도 신청해 주셔서 아, 요 곡은 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트로트 신청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대단하세요. 음악적인 열정도 그렇고. 자, 여기서도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라라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세금 문제, SB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타우스역 703-539-8377 703-539-8377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와, 이번 주 이렇게 어려웠나요? 오늘 마지막 기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 다섯 노래의 공통점 찾으신 분들은 바로 카톡을 통해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단 50불 이상 드시는 분에게 20불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더구만. 방랑의 길은 뭔데.
1: 오기택의 곡입니다.
0: 충청도 아줌마가 환사토 길을 만네. 주환상 하나 놓고 마주 앉은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수희의 곡이죠. 월요일 날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사랑을 매일 랄랄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박옥희의 곡, 오기택의 곡, 나영진의 곡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박재홍의 경상도 아가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엔시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죠?
1: 네, 안녕하세요. 많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0: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한상이 벌어졌습니다. 브라보콘까지, 정말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1: 아유, 작은 선물이 큰 기쁨을 주네요.
0: 정말 큰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네. 요맘때쯤 되면 요 시간때면 출출하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네. 제 책상 요 보물 책상 옆에 있는데 요 옆에 항상 먹을 게 있거든요. 사탕, 과자, 뭐 초코파이 등. 그래서 요거를 하나 먹을까라고 했던 차이에 세상에 어머나.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품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1: 상품 안내해 드리기 전에요. 먼저 항상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과거에 항상 얘기했다가 요즘 안 했는데 네. 우리 그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0: 네네.
1: 채널 아마도 없으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아유. 분은.
0: 마지막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했어요.
1: 그러니까 그래요?
0: 네, 그분도 했어요.
1: 그러니까 요 카카오톡 채널 없으시면은 네. 우리 카카오톡 들어가지고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네. 에치마트 버지니아 또는 에치마트 메릴랜드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친구 추가가 되세요. 그러면은 또 친구 추가되면은 우리 각종 세일 정보를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0: 그렇죠.
1: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라도 아직도 안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면 네. 이 방송 들으시고 예. 꼭 친구 추가해 주셔가지고 에치마트에서 뭐 그 주간 세일 광고라든지 기타 많은 정보가 카카오톡 채널로 우리가 발송이 되니까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또 이제 스마트 카드. 이건 뭐 한국 분들은 다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건데
0: 네.
1: 잊어버리신 분들. 잊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에치마트 커스터마 서비스 가셔가지고 개인 인포메이션,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0: 네.
1: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일치되면은 바로 기존에 잊어버렸던 카드를 새 카드에 포인트를 다시 적립을 해줘서
0: 네네.
1: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0: 네.
1: 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또 커스터마 서비스 가져가지고 그 인포메이션 몇 자만 적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혹시 외국분들은 이거 돈 내냐 하고 물어보는
0: 맞아요,
1: 분들이
0: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1: 야, 그거 돈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풀이다. 풀이니까 지금 신청해라 하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자, 9월달 그 건강 코너 제가 항상 안내해 드리는데 첫 번째로 네네. 건강 및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에브리타임 아타톤 콜라겐 샷 요 두 종류 25% 오프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요게 29불 99. 정상가 39불 99 판매하던 거 29불 99로 판매하고요.
0: 네.
1: 요 콜라겐 샷 요게요. 피부 건강, 수면 지원, 면역력 지원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27일까지인데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요때 피부 한번 내 피부는 내가 지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세일할 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셔가지고 매끈한 피부 만드시기 바랍니다.
0: 예.
1: 다음은 이제 40주년 안내인데요. 첫 번째로 통통배 백진미채 5원스짜리 두 개가요. 기획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가 17불 99인데 10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홍진미채랑 뭐 백진미채도 있는데 이 백진미채 가지고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40주년 세일을 하니까 요참에 구매하셔가지고 맛있는 반찬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브라보콘.
0: 네, 브라보콘. 너무 멋있어.
1: 브라보콘은 제가 이거 보통 이제 상품, 세일 상품 할 때 보면 제가 상품을 좀 가지고 나오는데.
0: 네.
1: 아이스크림은 오면서 녹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왔어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래서 브라보콘을 제가 가져와서 같이
0: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1: 브라보콘 옛날에 참 많이들 드셨잖아요.
0: 엄청 먹었죠.
1: 근데 요게 혜태 브라보콘이 5개에 하나가 더 플러스 돼서 6개.
0: 네.
1: 요게 6불 99전. 그러니까 5개에 12불 99전 하던 거를
0: 네.
1: 하나 더해서 6개에 12불 99전이 아닌 6불 99전.
0: 고맙죠, 고맙죠.
1: 엄청 좋은 가격이죠.
0: 네네.
1: 저 가족분들하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0: 너무
1: 담소도 나누시고
0: 그러게 말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최고의 디저트죠. 최고의.
1: 예. 그러니까 요거 너무 가격 좋고 싸니까요. 요참에 한번 혜태브라보콘 한번 구매해서 가족들하고 한번 네. 달콤한 사랑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에치마트에 홍진경 김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네. 홍진경 김치가 아니고 조선호텔 김치가 들어왔습니다.
0: 그래요? 예. 다른 겁니까?
1: 아, 이건 다르죠. 오. 홍진경 김치하고는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0: 내 배로가 다르나?
1: 이게 호텔 김치.
0: 호텔 김치는 맛없으면은 일단 안 돼.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100년 역사와 한국 최고급 호텔 김치라고 합니다. 요게 에치마트에 들어왔습니다.
0: 예. 예.
1: 요거 총각김치 17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기김치 16불 99 요거 세일 나와 있는데요.
0: 아니, 포장도 너무 예쁜데요? 깔끔하고.
1: 포장도 너무 예쁘고 너무 네. 깔끔하고. 네. 나는 일단 호텔에서 김치를 내놓는데 김치가 맛이 없으면 그 호텔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조선호텔,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조선호텔, 100년 전통의 그 레시피로 만든 김치.
0: 김치.
1: 조선호텔 김치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0: 이 저 총각김치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1: 이게 배추김치도 맛있을 거예요.
0: 너무 어떻게 그러면 H마트 김치도 끝내주게 맛있는데.
1: 아, 끝내주게 맛있죠. 네. 근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사람들이 취향이 다 달라요.
0: 달라요. 맞아요.
1: 근데 조선호텔 김치가 네. 이게 중부식 김치예요. 그다음에 남부식 김치하고 중부식 김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0: 예.
1: 이게 중부식 김치는 중부지방은 약간 춥잖아요. 남부지방은 덥고.
0: 네.
1: 그렇게 그냥 더운 쪽은 김치가 시상하기 때문에 젓갈류를 많이 써요. 젓갈류를. 근데 중부 쪽은 젓갈류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젓갈을 쓰더라도 새우젓 그런 네. 정도만 쓰는데, 네. 그 다음에 중부식은 짜지 않고, 예. 중부식은 짜지 않고 아주 담백한 맛.
0: 네.
1: 그 다음에 남부식은 약간 짭짤하면서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죠.
0: 예, 예.
1: 고춧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각종 양념이. 그때 특히 이제 젓갈류가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0: 아하.
1: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은 아 서울 경기 충청 이쪽에서 먹었던 김치하고
0: 네.
1: 뭐 이쪽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이쪽에서 먹던 김치가 좀 달라요. 저희 그 아는 분이
0: 네.
1: 진해에 사시는데 김치하는 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0: 네.
1: 근데 우리 중부지방에서 김치는 고춧가루하고 뭐 배추하고 뭐 무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무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네. 거기 김치하는 거 보니까 양념을 따로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 그 양념을 그 김치에 버무려서 하더라고요. 그냥 김치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가 좀 약간 탁한 양념이 많이 들어간. 근데 중부지방 김치는 국물이 좀 자작하고 시원한 그런 맛을 내거든요.
0: 그거 제 스타일인데.
1: 그래서 이게 조선호텔 김치가 중부식의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0: 네.
1: 아주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0: 아유, 우리 누구... 지금 여태까지 김치 얘기한 거죠?
1: 네. 조선호텔 김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백투더스쿨 일 관련해서 CJ 모험전 저번에도 네.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요. 두루두루 만두.
0: 두루두루 만두.
1: 이거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찜에도 구워도 국에도 두루두루 맛있는 만두.
0: 튀겨도 맛있고. 아, 이거 맛있어.
1: 구워도 맛있고.
0: 이거 사 먹어봤어요.
1: 국물에 넣어도 맛있고.
0: 맛있습니다.
1: 아무튼 막 두루두루 다 네.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 이거 세일 나와 있고요. 이거 네. 4불 99전이고요. 햇반. 전체에도 안내 드렸는데 12개에서 플러스 6개, 18개가 들어가는 게 14불 99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제품 말고도 CJ 품목 여러 품목 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지금 네. 세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0: 네.
1: 뭐 양념 소스도 하고요. 비비고 왕겨자. 그다음에 볶음밥.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매실청. 그다음에 컵반 뭐 이런 여러 종류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 네.
1: CJ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 요참에
0: 구매하셔서
1: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우리 이제 하우스웨어 전자부 쪽에서 세일하는 걸 제가 잘 안내 안 드렸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백투더스쿨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에치마트 아트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인기 많아요.
1: 페어팩스점도 있고요. 센터빌점 그다음에 헌던점, 그다음에 버크점 이렇게 또 메릴랜드에는 엘코시티 프레드릭 매장에서 아트박스가 있는데 거기서 백투드 스쿨 관련해 가지고 펜시 용품 지금 세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투스쿨 하는데 아이들 문구가 필요하시면 여기 저희 에치마트 들리셔 가지고 아트박스 가시면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쁜 그런 펜시 용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의 전자부에 오시면요. 제가 몇 가지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0: 네.
1: 전기 유리 주전자.
0: 오, 그다음에 이거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
1: 그다음에 교토 뚜껑 밥솥 해가지고 이게 29불 99 세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텀블러들 많이 쓰들 사용하시잖아요.
0: 아, 이거 소모품이에요. 텀블러.
1: 그러니까 잊어버리기도 또 많이 잊어버리고 하지만 네. 덤블러는 59% 세일을 해가지고요. 49불 99, 59불 99 판매하던 거 지금 개당 19불 99전, 23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니 테이블 램프. 요거 899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0: 아, 너무 앙증맞고 이쁘다.
1: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용 저당 밥솥. 요거 너무 좋더라고요.
0: 예, 예, 예.
1: 요거 29불 99.
0: 아, 요거 후뚜루마뚜루 아주 좋습니다.
1: 요거 아주 좋아요.
0: 계란찜 할 때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1: 이게 일단.
0: 예.
1: 저당. 당을 내준 거. 쌀을.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0: 전자렌지용 아니야 또.
1: 전자렌지용 아니야. 예. 집에 전자렌지 없는 집은 없잖아요.
0: 없지.
1: 또 일부러 그것도 밥 써서 밥 팔라 그러면 또 귀찮아.
0: 귀찮아 귀찮아.
1: 근데 양이 아주 3인분 딱 나와요. 3인분 딱 나오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거를 쓰더라고요. 저당 밥솥을. 49불 99 하는 거 29불 99 세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로키티 티슈. 요것도 세일을 진행하고
0: 귀엽다,
1: 있습니다. 요거 12불 49전 하던 거 9불 99전 세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 광목 차렵 이불 요것도 지금 세일.

0: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수분 스킨케어 여자들 학생들 요것도 필요하죠. 지금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16불 99 하는 거 11불 99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1: 네.
0: 아,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상처 날 때 있잖아요.
1: 네.
0: 상처 날 때 있는데 요게 이점 흉터 상처 케어 해가지고
1: 네.
0: 14불 99 하는 거 10불 99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런 거 특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리고 또 또 남성분들도 요새 의외로 여드름 때문에 또 얼굴에 상처 난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너무 좋겠는데요. 그죠?
0: 아 예. 예. 아, 요 짧은 사이에 또 광목에 대해서.
1: 아, 그, 야, 역시 뭐 하나 꽂히면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게 또 이 우리 어 광부장님의 또 이 또.
0: 네, 광목이 우리 모카 있잖아요.
1: 모카 알죠.
0: 모카 있잖아요.
1: 예.
0: 그 모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을 추출해 내잖아요.
1: 네.
0: 그런 저 그거를 가지고 만든 거죠.
1: 오.
0: 실을 해서
1: 그거로 모카에서 빼낸 실을.
0: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든 광목 그 이불.
1: 아.
0: 이게 통기성이 너무 좋대요.
1: 아무래도 좋겠죠.
0: 너무 좋고 피부에
1: 네네.
0: 자극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럼 알러지 있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겠는데.
0: 그렇죠. 보통 우리 입을 보면 이제 약간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1: 약간 있죠. 예.
0: 뭐 약간 뭐 옛날 말로 하면 나이롱 기질이라거나 할까. 뭐 하여튼 그런 게 들어가는데 순수 모카에서 추출된 거니까.
1: 네네.
0: 이게 피부에 자극이 없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이불 또 제일 중요한 게 땀이나 이런 걸 또 많이 흘리잖아요.
0: 아, 그렇죠.
1: 사실은 자면서도. 그래서 이 이불 빨래가 손쉬워야 돼.
0: 맞아요.
1: 예.
0: 가벼워.
1: 아, 이게 가벼워.
0: 가벼워요.
1: 그러니까 빨래도 좋다 이거죠.
0: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목가섬 이불 하면은
1: 네네.
0: 과거에
1: 네.
0: 한 10cm 두께로 해가지고.
1: 무거워. 침 팍 뺏고, 그거 팍 피고.
0: 그거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이거는
1: 있지라고.
0: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실 원단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1: 네네.
0: 아주 가볍고, 피부 건강에 너무 좋은 그 재질이니까요.
1: 네네네.
0: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다음 이제 청가부 쪽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허니두가 파운드에 69센트 나와 있고요.
1: 네.
0: 황금사라기 참외가 아,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14불 99 박스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무화과 박스가 8불 99전이고요.
1: 네.
0: 황도 복숭아 파운드에 2불 49전. 그 다음에 씨 없는 청복도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백천도 파운드 2불 99전이고요. 온실 오이가 개당 99센트.
1: 오.
0: 전주 제가 안내 드렸었는데 생대추
1: 네.
0: 파운드에 1불 99전이고요.
1: 네네.
0: 화이트 양배추가 파운드에 49센트 세일 나와 있습니다. 람부탄 파운드에 1불 99전.
1: 네.
0: 금토일 한정 판매로요. 파가 두 번치에 1불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 값이 조금 올랐나 보네요.
1: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두 개의 1불이면 뭐나 빼.
0: 나 빼시고요. 근데 우리가 파 살 때 보면 어떤 걸 되게 가늘잖아요.
1: 네네.
0: 번치가 가는 게 한 번치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1: 네.
0: 제가 나올 때 얼핏 보니까 아주 실해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손가락 굵기 정도? 그 정도 돼요.
1: 예.
0: 아, 그러니까 파가 아주 실한 거죠.
1: 오케이. 네.
0: 두 개에 1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자두를 하나 가져나왔어요.
1: 네.
0: 그림자두를 제가 가져나왔는데 이게 파운드에 2불 99전이에요.
1: 요거 제가 지난번에 먹었는데 먹는 소리가 너무 맛있었다고 와. 청취자분이.
0: 예. 이번에도 한번 들려주시면.
1: 아유, 다시 한번.
0: 요 그림자도 파운드 2불 99전.
1: 네.
0: 저도 여기 방청 들어오기 전에 하나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맛있어.
0: 그냥 자도 요도 그 또 요 시즌 아니면은 못 드시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1: 네.
0: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허니즈사가 2파운드 빼기 3불 99전. 그다음에 라고포도.
1: 예.
0: 자 라고포도가 스마트카드 온리 세일로 박스에 17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라거포도에 보면 안에 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0: 씨를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1: 그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0: 아니요.
1: 아, 라거포도? 포도는, 아우, 씨는 그건 좋지.
0: 포도 씨는 드셔도 된답니다.
1: 아구적어저 씹으면 좋죠.
0: 근데 그것도 표현하셨듯이 아그적 씹어서 드셔야지 그게 건강에 좋고
1: 네.
0: 그냥 꿀떡 새끼면 그냥 꿀떡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1: 네.
0: 포도씨.

0: 이렇게 또 씹어 드시기가 좀 뭐하시잖아요. 치아 건강도 생각하셔야 네, 되니까. 네. 그러면 믹서기에 싹 갈아가지고 그래서 드시면 흡수가 빨리 돼서 아주 건강에 좋다고도 합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찰 옥수수가 5개에 5불에 지금 판매를 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이제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인데요. 요거 이제 첫 번째로 시험능은 수화 399 네.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국버스알 옐로우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케이타운 전 튀김이 3불 4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헤어론 손 군만두가 4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빙그레 뽕따 소다. 이거 뽕따 물이잖아요, 아이스크림?
1: 아, 이거 위에 뽕따면 뽕소리 납니까?
0: 이렇게, 이렇게 따서 이제, 그래서 그 여름에 많이 어렸을 때 먹었는데.
1: 이름도 뽕따가 뭐야, 뽕따러 가시 예,
0: 뽕따가 5불 99전입니다. 이게 6개 들어있는데 5불 99전이에요.
1: 네.
0: 다음은 이제 일반 그로서리 상품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자연 담은 현미 네.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이고요.
1: 네.
0: 헤어룸 밥도둑 김자반이 기획 상품으로 1+1 3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표 양재호광장 701이 지금 7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샘표 양재호광장 701 이게 뭘까요? 701
1: 글쎄요. 영도는
0: 501 그림인데요.
1: 네.
0: 이게 보니까 발효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감칠맛이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701은 701은 감칠맛이 그러니까 그 총 질소 지수가 네. 1.7이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죠. 간장으로. 그러니까 샘표 양조간장 701 하면은 진짜 프리미엄 간장이다. 그리고 799 세일 나와 있고요. 헤어룸 막국수 소면 5파운드짜리가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품 콩국물 선물세트 8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수산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네. 아 이거 간만에 또 세일이 나왔네요. 살아있는 광어가
1: 오!
0: 파운드에 21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사야지, 사야지.
0: 저희가 정상가 27불 99인데요.
1: 네네.
0: 21불 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샀어야 되는데 어저께 아 이거 비쌌네. 이거요 21불 99 아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네. 양식농어 파운드에 799 그다음에 수협 방어가요 파운드에 199 불연진호 파운드에 6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정육부 쪽 안내드리면요. 첫 번째로 우리 국거리형 양지 네. 11불 99전 나와 있고요.
1: 네.
0: 돼지 토막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 좀 이제 찬바람이 좀 불잖아요. 그럼 요럴 때는 또 우리가 곰탕 생각나잖아요.
1: 아우, 사골, 나죠, 나죠.
0: 사골 곰탕. 그래서 혼합보식센터에 해가지고 사골하고 도가니를 같이 믹스해서 지금 판매하는 혼합 보신 세트가 파운드에 1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1: 네.
0: 양념 돼지 불고기 파운드에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요.
1: 네.
0: 아침에 보면은 많이 선선하더라고요.
1: 오, 요새 그래요.
0: 찬바람도 바람 불 때 찬바람도 많이 부니까
1: 네.
0: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1: 네.
0: 오늘 신문 보니까 뭐 코로나 또 일부 그리고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렇게 또 뭐 한다고 하는데
1: 조심하시기
0: 감기
1: 바랍니다.
0: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강 부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0: 예.
1: 자 지금까지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나라랜드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Interest Only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Amortization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 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를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떨리는 심정으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더 부러울 것이 없음을, 온전히 충만한 오늘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곡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마뉴의 주제 김성수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복음 앞에 겸손했던 그를 주님께서 온 교회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어서 울어도 못하네 신영옥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 주여 뜻대로 황병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박운성님께서 오정묵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먹보다도 더 검은 박미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광나루 남성중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Joy For You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512번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시는 박미향님. 오늘도 찬송과 함께 예쁜 아가들과 이 시간 보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가들의 애칭일 것 같은데 동그리, 단단히, 꼬미 예쁜 이름들도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최혜선님께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소서 지금이 풍족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고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토마스님은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시드니라고 하시네요. 호주의 시드니에서 함께 하시는 토마스님 반갑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소서 보내주셨고요. 보라미님, 남쪽 지방 거제도 비 피해가 심합니다.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기도합니다. 또다시 태풍이 온다 하니 더 이상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라신님께서도 거제와 통영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재난당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또 김보현님께서도 큰 비로 엄청난 사태가 난 지역을 회복시키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희님께서도 거제 비 피해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나단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7816번.

원,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 듣고 버티고 버텨왔습니다. 이제 저에게서 먹구름이 걷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겠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찬양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이관욱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를 편곡했습니다. 아이노스 창단의 곡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자주 어림값, 어림수를 사용합니다. 대강 짐작으로 헤아려보는 수치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한 3만원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친구에게 10분 정도면 도착해 라고 말하는 것도 어림수고요. 공연의 관객 수나 명절에 도시를 떠난 차량 대수처럼 대략 몇천 명, 뭐 수만 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세지 않아도 전체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대신 대강 짐작해 헤아린 값은 빠르고 편리한 수학적 지혜죠. 복잡한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크기를 비교하거나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림수는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머릿속도 가볍게 해주죠. 모든 순간에 완벽하고 정확한 숫자를 쫓기보다 때로는 약 얼마라는 어림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삶이 훨씬 홀가분해질 겁니다.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첫 곡은 존 로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존 로터가 지어낸 캠브리지 싱어즈의 노래 그리고 시티 오브 런던 심포니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광장을 찾은 관중의 수 혹은 뭐 하루 지하철 이용자 뭐 이런 수를 정확히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의미도 별로 없죠.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고 실제 값과 비슷한 값으로 쉽게 짐작하는 게 효율적이고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도 모든 걸 정확히 하려기보다는 때로는 어림잡아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너무 딱 모든 걸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한두 가지쯤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쇼팽의 왈츠 C샵 단조 작품번호 64-2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흐릿해서 또 이런 선율들이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들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들꽃년이님이 사연 주셨는데 33년 직장 생활을 했던 후유증인지 은퇴 5년 차인데도 연휴가 좋습니다. 회사 말단 사원인 아들이 연휴로 늦잠 자면서 쉬는 모습 보는 마음도 편안하네요. 거기에 백미는 아당의 편안한 음악을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아, 저는 오늘 연휴인 거 잊어버리고 아침에 평소처럼 일찍 나왔다가 굉장히 일찍 도착했어요. 뭐 그래도 억울하진 않습니다. 막히지 않는 도로 시원하게 운전하면서 왔고요. 일찍 도착해서 오랜만에 여유롭게 방송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들 모습 보는 것도 참 편안하시죠. 자, 이어진 곡은요. 4209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낙툰 터임의 밤과 꿈을 베이스 연광철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의 가곡 Nacht und Träume, 밤과 꿈,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 그리고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4209번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초이벤님 사연 주셨는데 부산 경남 지방은 어제 종일 그리고 오늘도 종일 비가 옵니다. 이제야 비다운 비가 오네요. 반가운 비입니다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경남 지방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 염려했었는데 드디어 비다운 비가 오는군요. 정말 쫙 필요한 만큼 해갈이 되길, 그렇지만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와서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까운 지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 하나에 견과류와 요구르트를 먹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먹는 재미에 아침이 즐겁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3종 세트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3F가 있다고 합니다. Family, 가족, Friend, 친구, 또 Food, 음식입니다. 나에게도 행복 3종 세트가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행복은 수시로 선물처럼 우리 앞에 도착합니다. 행복을 선물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행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행복이 도착하면 행복을 정중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행복을 외면하거나 행복에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운명과도 같습니다. 행복이든 운명이든 그것을 알려면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의 운명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행복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행복 3종 세트가 행복인지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그것이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어릴 때 뛰놀던 뒷동산이 그립고 성묘길에 피어있던 코스모스가 그립고 친구들과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소소한 일상이 모여 인생이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리운 것은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매일 걷던 산책길, 퇴근길, 야근하면서 바라보던 도시의 불빛이 그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다정한 얼굴, 싱그러운 미소가 그리운 것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에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행복은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 때만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행복 3종 세트가 되고 행복 3종 세트가 행복 5종 세트, 6종 세트로 늘어날 때 우리의 삶도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음악이에요.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1번 D단조 작품번호 49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트랑퀼로를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정일섭의 책 행복이 도착했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행복 3종 세트라는 표현 참 재밌죠.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요거트처럼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작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매일 없어서는 안 될 행복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 일단 저는 음악은 배제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조용히 앉아서 혼자 책 보는 시간이나 맛있는 커피 한 잔 아니면 편안한 사람과 정말 별거 다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처럼 결국 아주 평범한 것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이병희님도 행복 3종 세트는 친구 같은 아들과 극장에서 영화 보며 팝콘 나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친구 같은, 프렌드 같은 아들, 패밀리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 보며 팝콘, 푸드를 먹을 때 행복하다. 결국 그 3종 세트가 맞네요. 그렇게 행복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내 일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행복을 알아보는 일, 발견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복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행복이 아닌 거고요. 아, 그게 행복이구나라고 깨달으면 행복이 되는 거겠죠. 생각보다 우리는 이미 꽤 많은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우종호님이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또 1530번님도 외손녀 나린이의 6살 생일 축하한다고 방송 사연 전해 오셨고요. 또 북한산 그녀님도 사연 길게 보내오셨는데 이번 주는 생일 주간이시래요. 내일이 큰딸 생일이고 금요일은 남편 생일이시라고요. 사실 큰딸은 남편의 생일 선물로 이 세상에 왔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남편 생일상을 차리려고 미역도 담가놓고 케이크도 사놨는데 그날 밤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고 다음날 남편 생일에 큰딸이 태어났답니다. 이야, 대단하군요. 그래서 아빠와 또 딸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바로 생일이 있어서 생일 주간이네요. 큰딸이 직장에서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픈 남편은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바라신 대로 남편분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 따님도 회사 생활 즐겁게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가브리엘 마리의 금혼식 듣겠습니다.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그리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가브리엘 마리의 금혼식 들었습니다.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그리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고영도님이 아버지는 돌아보면 다툼까지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조금 그 당시의 감정과 또 다르게 읽히잖아요. 뭔가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그 아팠던 것들이 좀 이렇게 모서리가 달아서 부드러워지고요. 또 행복했던 일들은 또 오히려 지나가서 조금 더 아프게 기억이 되기도 해요. 다툼까지도 사랑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요. 또 지나고 나면 사랑이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의 크로스오버 앨범 듣고 있는데요. 프로포즈. 오늘은 Somewhere in Time이라는 곡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사랑의 은하수 테마로 잘 알려진 곡이죠. 1980년 영화 Somewhere in Time을 위해서 존 베리가 쓴 음악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처럼 이 음악도 어딘가 아련한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으로 들으면 그 원곡의 낭만적인 선율이 더 애틋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김지연의 바이올린으로 듣겠습니다. 사랑의 은하수 테마입니다.

영화 Somewhere in Time 사랑의 은하수의 테마를 김지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퍼플 오드리님이 김지연님의 연주는 정감 있고 따뜻합니다. 바이올린 선율마다 사랑이 뚝뚝. 그렇죠. 정말 이 연주자의 성향, 그 퍼스널리티가 음악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김지연 씨 실제로 만나봐도 굉장히 아주 감정이 풍부한 분이에요.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리고 정말 그런 정도 많고 아주 감성적인 분인데 연주의 음 하나하나마다 정말 감성과 감정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아, 9212번님이 사연과 사진을 함께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연휴에도 생방하시네요. 저희 남편은 홍천에서 안전관리사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인부님들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하시면서 맞점하세요. 참치김밥 드리고 싶네요. 아들 일어나면 호박 따서 호박국수도 하려고요. 음식 사진에 현장 사진에 막 여러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김밥도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이게 뭐죠? 산 꼭대기에서 뭐 엄청난 것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사진 보내오셨는데 여기서 남편분 일하시나 봐요. 어휴, 엄청 높은 탑도 있고 위험해 보이는데 정말 모든 인부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듣고 계시다니까 이 음악 들으시면서 힘내십시오. 우리 9212번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우리 9212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3069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과 정원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오는 귀한 멘트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행복 3종 세트 들으며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저만의 행복 3종 세트는요. 자연, 책, 음악입니다. 꽃과 나무를 가꾸며 사이사이 좋아하는 책도 읽고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비롯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행복을 느낀답니다. 해주셨어요. 아, 정말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세 가지네요. 자연과 책과 음악.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베로님이 청해주신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가운데 제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들려드립니다. 미하일 플랫넷의 피아노 그리고 리볼 패스에게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자주 들어도 좋은 곡이에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고요. 제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 보내드렸습니다. 미하엘 플랫네프의 피아노, 리볼 패스에게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베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넨 폴카 준비했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에 별들을 다 해.

오늘 2부 첫 곡은 윤동주 씨 조범진 곡 별 헤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 포르테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께서 제 플레이리스트 애정하는 곡이에요. 내가 직접 찾아서 듣는 것하고 또 라디오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의 기쁨 다르다는 것 아시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렇죠? 뭐 원하는 곡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입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정말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때 기쁨이 더 크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헨리 몽크의 곡이었습니다. Abide with me. 내 곁에 있어 주소서. 스테판 클레바리가 주연한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노래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01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1부에서 이야기 하나 순서에서 왜 그 시골에 혼자 맡겨진 어린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저자의 글 읽어드렸잖아요. 그 글 듣고 사연 보내셨어요. 김정원님,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피자와 샐러드 매장을 운영하는데 레인보우 매일 방송 듣습니다. 오늘 광양, 동천, 옥룡이 나오네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번화가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석양이 될 때 그 기다림과 그리움이 사무치고 힘들었을 텐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 저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시골,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군요. 아, 또 멀리서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자와 샐러드, 아, 맛있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프란츠 슈미트의 곡입니다. 오페라 노트르담 가운데 간주곡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프란츠 슈미트의 오페라 노트르담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유경주님이 아 노트르담 간주곡 몇 번 청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이 곡을 오래 기다리셨군요. 참 좋은 곡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네 곡의 힌트막과 함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막 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 많은 분들이 눈물이라고 보내셔서 눈물 아니라고 눈물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젊은 농부 네모리노는 지주의 딸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약장수 둘카마라를 찾아가죠. 둘카마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엉터리 약을 만병통치약이라며 속여 팔고 있었는데요. 사랑의 묘약을 찾는 네모리노는 이 둘카마라에게 이 약을 받죠. 네모리노에게 준 이 엉터리 약. 사실 사랑의 묘약은 이것으로 만든 그냥 평범한 싸구려 음료수였습니다. 묘약이 아니라. 자, 뭘로 만든 음료수였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샵 930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 음악으로 히사시조가 작곡한 음악,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 가운데 서머를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를 찾아 떠난 초등학생 마사오와 거친 중년 남자 기쿠지로가 함께 여행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우정을 쌓아가는 로드무비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의 제철은 7월부터 8월까지로 바로 지금 요 여름이 제철입니다. 자, 여름이 제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먹는 무언가겠죠? 앞서 나온 사랑의 묘약의 엉터리 약의 원료 다시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답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는 비발디의 사계, 가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파비오 비온디의 바이올린과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이 수학의 즐거움을 축하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곡이죠. 특히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둔 뒤에 이것으로 만든 술을 마시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 바이올린 선율이 이것으로 만든 술을 먹고 취해서 흐느적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묘사한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만든 술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바로 지금 여름이 제철인 과일입니다. 신사임당은 꽃과 새, 풀과 풀벌레를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산과 물, 그리고 이것 그림으로도 유명했죠. 대표작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요. 5만원권 지폐를 보시면 신사임당 초상 뒤에 이것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늘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도 얼마 안 계시겠죠? 이육사의 시 가운데 청 이것도 있죠. 내고장 7월은 청 이것이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하는데요.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이겨내고 독립이라는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1950년대 도미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오종수 선생의 청 이것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파랑새 노래하는 청 이것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 이것 사랑. 이건 아예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제목은 제가 알지만 멜로디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줏빛, 푸른빛, 또 검은빛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향미가 좋고 과즙이 풍부해서 널리 이용되는 과일이죠. 주로 생과로 먹거나 음료, 양조, 뭐 잼, 건과, 통조림으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씨 뱉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거 씨를 항상 그냥 꿀꺽꿀꺽 그 알맹이랑 같이 삼켜 먹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힌트만 보내드릴 텐데요. 마지막 힌트막으로는 엘가의 샹송 드 마땡, 아침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이 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어? 이 정답과 이 힌트곡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것을 누구의 연주로 준비했냐면요.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데요. 오케스트라 곡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클라리네티스트 제임스 캠벨의 연주로 들려드릴 겁니다. 연주자 이름 캠벨이 중요한 힌트죠. 이것의 품종은 캠벨 얼리, 샤인 머스켓, 거봉 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엘가의 아침의 노래 샹송 드 마땡을 제임스 캠벨의 클라리넷, 에릭 로버트슨의 피아노, 그리고 알레그리 스트링 쿼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포도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먼저 모바일 쿠폰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500번째 퀴즈에 참여해 주신 6691번님, 1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2323번님, 또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708번님, 자, 세 분 다 포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2323번님은 청포도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이제 우리가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쯤 되면은 계속 가을 생각, 눈앞에 와 있는 가을이 더 간절하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죠? 자, 미네르바의 여름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위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함께 듣죠.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 미네르바 여름님이 시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김주성님이 지금 이 노래 제목 한글로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 가을의 속삭임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커서 이 정도 곡 치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쳐주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피아노 가르쳤다고 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자들이 저 X가 버티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인주현 교수입니다. 다크패턴 디자인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이고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메뉴가 4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다음에 3개의 메뉴가 나오고 또 하나를 누르면 다시 4개가 나오는 식인데요. 사용자가 금방 길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를 아주 길게 만들어 놓고 해지 방법은 저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겨우 스크롤 해서 해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해지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해지 예약 버튼인가 싶어서 저 분홍색 버튼을 눌렀지만 해지가 되지 않죠. 저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버튼이니까요. 그럼 해지 예약 버튼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는 해지 예약 글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저 해지 예약 텍스트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 사례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유형을 로치 모텔 다크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바퀴벌레 덫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의 의미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로치모텔 다크 패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치모텔 말고도 수많은 다크 패턴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광고인지 헷갈리게 하는 다크 패턴. 재고가 있음에도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사용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잊지도 않은 미끼 상품을 보여줘서 사용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분이 계세요. 바로 해리 브링널입니다. 아무도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에 2010년 한 UX 컨퍼런스에서 해리 브링널이 이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붙여졌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발표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발표 후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 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다크 패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리 브링널이 만든 다크 패턴 웹사이트인데요. 다크 패턴의 유형, 사례, 법률 같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크 패턴은 아주 초기 형태의 다크 패턴인데요. 보통 UI 화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유형들도 단순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크 패턴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초기의 모습은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너도나도 출시하기도 했었죠. 알렉사 TV 켜줘, 노래 틀어줘, 날씨 뭐야, 이렇게 소통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타이핑 치는 게 어려우니까 음성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이건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여기 할머니도 음성 AI를 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사가 기도문을 읽어주는 기능을 잘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료 서비스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AI가 할머니에게 기도문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yes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서비스 측은 이게 유료 서비스라는 것을 최대한 숨겼던 거죠. 이런 다크 패턴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AI가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린아이가 그냥 yes 한마디 했더니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AI 다크 패턴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다크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가입이나 구독은 음성으로 yes 한마디로 엄청 쉽게 할 수 있지만 구독 취소는 음성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해지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AI가 음성 대화의 선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료로 전환된다와 같은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누락시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음성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텍스트하고 다르게 톤과 속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상품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소개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예전에 검색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좀 더 상단에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크 패턴이 단순하게 UI 화면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목소리 형태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잘 남지도 않게 되었고 목소리의 미묘한 감정을 싣게 되면서 더 교묘한 다크 패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다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졌고 특히 감정 관련한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이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이모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윤재영님, 해지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이런 디자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한다 라고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여운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2023년에 당시 어떤 다크 패턴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감정 관련한 다크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사용빈도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다크 패턴들을 분류합니다. 위험한 다크 패턴, 그리고 덜 위험한 다크 패턴으로요. 이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규율이 불필요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레플리카라는 챗봇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봇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으로 이 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고요. 까칠한 성격, 순종적인 성격,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옷도 원하는 취향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사는 이 공간도 사용자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저녁이 되면 이 공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데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좋습니다. 이런 AI 봇하고 밤낮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한 2, 3년 전에는 한 사용자가 봇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성이 AI 봇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봇과의 결혼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4명 중 1명이 이렇게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AI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얘기도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해줘,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BC의 한 방송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나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고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봇과 결혼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 여성분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봇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합니다. AI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객체에서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드디어 우려하던 세상이 되었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팅 앱입니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 그러다 서로 매칭이 되면 데이트가 성사되죠.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데이팅 앱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남자가 데이팅 앱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매칭이 안 돼요. 남자는 좌절하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나? 옷이 너무 칙칙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좀 더 귀여운 표정, 재밌는 포즈도 취해보고 옷도 화사하게 입어봅니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도 여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꿔줍니다. 짜잔! 아까 애매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포즈, 옷차림과 낯빛,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올렸던 그 애매했던 사진을 AI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넷플릭스를 즐겨봅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AI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AI는 너무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요.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걷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햇살 좋은 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프로필이 노출이 되니까 드디어 여성분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성분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 남성분 너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앱에 올라간 사진과 글은 다 인공지능이 고쳐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분위기 좋고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답을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기에 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성을 찾아서 그냥 AI가 스스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혹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 여성분 역시 자기 보시 대신 대답을 하겠죠. 우린 정말 신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팅 앱을 보면 매칭률을 높이려고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이런 AI가 접목된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AI가 너무 잘 도와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건 AI가 사람 대신 데이트를 하고 있네 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것들을 AI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점점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팅 앱뿐이겠어요. 결국 모든 앱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다크 패턴이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말과 태도,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합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공감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위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인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공고해지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현실 속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 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측은 이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기업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게 다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시발점인 이 첫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소통 방식과 디자인을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투부터가 너무 단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말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력자답게 말투와 태도가 더 겸손하고 사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답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백이나 마찰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고민이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AI가 답을 할 때 질문하듯이, 권유하듯이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인공지능 대화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많은 경우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I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이팅 앱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AI가 좀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 정도만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AI의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사용자가 답을 바로 알게 되면 학습 효과가 없죠. 이 학습 앱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리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힌트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각을 돕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서비스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진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의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자인 사례들을 저는 성찰적 마찰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용자에게 너무 쉽게 답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찰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주고 너무 쉽게 공감을 해주고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는 AI는 사람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은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을 바로 주지 않는 AI, 무조건 동의만 하지 않는 AI,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AI,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다크 패턴 디자인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부정적 디자인 트리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 역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린 다크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해서 AI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유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물섬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36번째 시간, 음란의 땅, 구원의 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세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또 여기다가 어떤 비밀을 또 놓아두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된 문자는 다 알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은혜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받으셨고 저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희위라는 것, 희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 이렇게 딱 세 가지를 하나님이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희위는 뭐냐면은 마을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토착, 뭐 부족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속한 자 중에 그래요. 그래서 야영마을, 촐랑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희위라는 것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하몰은 히브리어로 하모르라고 그래요. 나귀. 낙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발효시키다, 들끓다, 법석거리다.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 포도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낙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다 낙이를 태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성령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성령대로 그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고 야곱도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낙이는 성령의 예표라는 거, 포도주에서 유래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세겜은 지역이면서 또 그 지역에 추장의 아들 이름도 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고 지역명도 세겜이에요. 그럼 이 세겜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깨, 상수리나무, 폐허, 우두머리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일어날 일이 뭐냐? 인간의 땅에 성령이 임하여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신부, 어떤 신부? 다른 신부는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딸같이 모든 여정을 거쳐서 온 이런 신부, 깨끗한 신부, 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딱 세워갖고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가서 출애굽에서 나가게 되면은 나의 뼈를 짊어지고 가서 내 고향 땅에다가 새기면서 물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하냐,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요셉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요셉은요 꿈을 해몽한 자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다 꿈이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성경 속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다 육밖에 안 보여요. 잘 살고 잘 먹고 커지고 이런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성령의 역사함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왕의 꿈을 풀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꿈은 성경인데 성경의 풀이가 나와야지 곡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영적 수준까지 랄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비록 이 땅에 내 사명이 여기서 여기까지지만은, 얘들아 내 후손들아 내 뼈를,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를 짊어지고 와서 세겜 땅에 누가, 내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야 라고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요셉이 죽은 지가 언젠지 여호수아에 가서 그 뼈를 옮겨가고 거기 가서 무료하고 그런 성경 말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느 것도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에 사라고 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만 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내 걸 바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밭을 발견하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요셉은 내가 이 땅에서 출애굽해서 너희들이 갈 곳이 바로 세겜 땅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겜 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땅이야, 이방인들이 짓밟을 땅이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내줄 땅이야,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갑자기 희족 속에 하물의 아들 세겜 이렇게 왜 나왔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을 쓸 일이 없어 그런 거 막 갖다 썼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랬더니 그곳에 갔더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내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네. 누구에게? 세겜에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성경은요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만 믿고 돌아왔는데 아니 둘도 셋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고명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 기록된 문자로만 본다면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복음 확산 안 됐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세겜 땅에는 뭐를 해야 되냐? 할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할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 할례는 다 치러요. 그죠? 그 땅은 그런 땅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치르니까 예수를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할례를 치는 이 세겜 땅에 하물의 족속들아, 너희들이 할례를 치르면은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너희들 건들지 않을 거야.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와? 야곱의 자식들과 하물의 자손들이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누가 변개를 하느냐? 야곱의 자식들이 변개를 합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던 유대인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참히 죽여버려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됐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면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라고 얘기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어떻게 세상 역사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성경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현 시점에 우리에게 다 나타나니까. 그 블레셋 땅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골치 아프게 만듭니다. 저는 이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드러내느냐 마무리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상에 복음을 마무리할 시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불쌍한 건 어린아이와 여자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여러분 고통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환란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처에 가지 않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여기 있지만은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은 이미 짐승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비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문제가 없고 왜 우리에게는 안 와요? 내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아픕니다. 그 영혼을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대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는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의 치리자들은 지네 이권 때문에 나라를 가지고 팔기도 하고 나라를 가지고 지네 돈 벌어먹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나라 갖고 장난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자세히 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토시 한 토시 잘 봐야 돼요. 제가 야곱 얘기가 지금 계속 길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장수가 많아요. 근 36장까지 야곱의 장수는 거의 다 이루어질 거예요. 꼭 그 36장만 나오면 37장도 요셉부 때 야곱의 가족들은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한 역사를 흑역사를 다 갖다 집어넣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에다 숨어놨느냐를 봐야 돼요. 성경은 미리 이렇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미래적 이야기를 선지자적 예명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간표를 정리할 것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디나는 강간을 당합니다. 당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산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저 고집불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 동생을 창녀로 여겼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녀를 여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창녀를 여긴 것밖에 안 되죠. 내 동생을 강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 집안의 자식을 창녀를 여기게 만들겠어요? 하나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뜻으로 약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말의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하러 왔어. 뜻, 뜻. 기록된 문자에 잘못 알면은요, 미친 책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올바르면 성경을 어떻게 다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예요? 저것들 미쳤다? 기록된 성경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한국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방언을 듣는 저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래서 뜻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34장 19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그 일 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으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야곱의 자식들이 죽이는데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한 자리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가장 아버지가 존귀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주님을 아는 자로서 유대 땅에 있는 바리새인 석양 제사장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발 주님 앞에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올바른 축복의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할례받으면 뭐합니까? 먼저 할례받으면 뭐할 거예요? 나중 할례받은 사람들 다 죽이고 율법에 있는 자들, 복음에 온 자들 다 죽이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속속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온 인류가 다 드러나야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 가서 성경 말씀 배워서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배워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은요, 아버지의 심장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할례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를 가지고 남들을 죽이기에 앞장서요. 쟤는 저래서 죽어야 되고 쟤는 저래서 죽여야 되고 이렇게 남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자식들이었어요. 얼마나 오만방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 선민이라는 거. 야곱의 자식들은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니네가 할례를 받았어도 니네를 인정 못해. 이게 이스라엘의 본능이에요. 고질적 병이에요, 그게. 근데 왜 이렇게 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이방인들과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고 마무리할 때 이스라엘도 울고 우리도 울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었는데 내 형제여 평생을 그런 수모 속에 사는 거 미안하다. 그리고 형제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는 이렇게 왔다. 고맙다. 이기고 와서 고맙다. 여러분 이스라엘 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처럼 믿으라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 다 문 닫은 교회들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예수를 아니까 구원 받겠지. 아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나만이 된다는 거.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조그만 신앙생활에 우리하고 다르면 그를 창녀같이 여겼다고 해서 그들의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을 몰상식하게 다 죽여버리고 채워버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앞에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돌아갈 때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입술로 세상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장로고 나만이 목사고 나만이 권사한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만 말씀을 줬습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줬어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얼른 선택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장까지 준비하면 뭐 할 겁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언약이 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되는 거,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여러분, 물이, 내가 알던 그 물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피가 돼야만이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피를 발견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까? 성경대로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어쩌면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그리고 어쩌면 제 세상이 그냥 집일 수 있었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인 것 같아요.
2: 아, 네.
1: 그냥 살아 숨쉰다는 것 자체? 그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진 분이 있는데요. 원망보다는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우리 최련아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할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함으로 네, 요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최련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련아.
3: 네, 맞아요.
2: 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외출 자주 하시던 편이세요?
3: 네, 외출을 못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함으로 요즘은 매일매일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고를 만나게 되셨어요?
3: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였어요. 이제 엄마랑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밤새 가스가 누출이 된 걸 모르고 엄마가 이제 가스를 켜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이제 네. 그리고 나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언제 끝일지 알 수 없는 치료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초등학교 4학년 때면 되게 예민하고 그럴 텐데 그때 신앙이 좀 있으셨나요?
3: 아니요. 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중국에서 자라왔는데요.
2: 네.
3: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하나님도 잘 몰랐고 네, 교회라는 것도 잘 몰랐고
2: 네.
3: 그래서 전혀 신앙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2: 야, 어떻게 버티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당시에 가스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았어요?
3: 엄마가 비염이셨어요. 그래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셨고,
2: 네.
3: 네. 그러니까 저도 맡지 못했는데, 네. 이제 키는 순간 폭발을 하게 된 거죠. 네.
2: 아이고야.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고 나고 병원은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갔죠?
3: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3: 그 아파트에 사시는 윗집 이웃이 이제 택시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를 데리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2: 이야, 다행이다. 이 병원에서 받은 모든 치료가 힘들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화상 치료하면 일반 분들도 다 알잖아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치료로 엄청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료받을 때마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어떠셨어요?
3: 사실은 그 화상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2: 네.
3: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수술받고 치료받다 보니 정말 지옥이다나 다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네,
3: 매일매일 이제 상처 피부가 이제 고름이 흐르고 이제 물러 터지고 저기 멀리서 그 카트가 오죠. 약품을 실은 카트가 오는데 정말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온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치료받는 그 30분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를 받아야지 또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가족들의 응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치료는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2: 전신 화상 거의 95% 화상을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3: 네.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5%만 다치지 않은 부위니까 살 가능성이 5%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제 가족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치료받고 두 번 수술 받으면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거죠.
2: 네.
3: 그런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 야, 그러면 5%만 그래도 화상에서 벗어났었던 거예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남은 피부로 이제 상처 입은 피부를 이식을 하면서 치료를 네. 받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네.
2: 그러면은 피부 이식 수술은 그 남은 5%의 피부에서 네. 이식을 한 거 아니에요?
3: 네.
2: 그러면은 95%를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네. 힘들지 않았나요?
3: 네, 부족하죠.
2: 예.
3: 그래서 주로 이제 인조 피부라고 해서 네, 다른 이제 만들어진 피부로 사용하거나 또 저의 신체가 좀 신비로웠던 게 두피는 한번 쓰고 나서 계속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2: 그렇습니까?
3: 네, 그래서 제가 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두피는 많이 다치지 않았고 그래서 네, 머리 착발 많이 했어요.
2: 네.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걸까요?
3: 거의 한 10년 넘게는 네.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 같고
2: 네.
3: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성형이라고 하죠, 지금은. 네, 조금씩 이제 성형 수술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치료는 계속을 하고 있어요.
2: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참 예민한 나이에 얼굴 화상까지 있게 됐잖아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3: 사실 사고 초기에는 제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잠깐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거울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화장실에서조차 거울을 보지 못했어요.
2: 다 치워놓으신 건가요?
3: 네, 맞아요. 다 이렇게 천으로 가려놓거나 다 치워놓거나 떼놓거나. 가족들은 그랬어요. 치료 다 마치면 그때 다시 보여줄 테니 지금은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을 하자. 근데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지? 굉장히 많이 궁금했어요.
2: 네.
3: 근데 이게 아무리 차단을 잘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더라고요.
2: 네.
3: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렴풋하게 제 모습이
2: 미치잖아요.
3: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면 또 숟가락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2: 맞아요.
3: 그래서 봤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2: 네.
3: 불구스름한 게 정말 상처투성인 얼굴이 보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짐을 했어요. 아, 지금은 궁금해도 보지 않기로 해야겠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살았는데
2: 네.
3: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눈썹만 있으면 너무 예뻐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얼굴에 눈썹이 없는 줄도 몰랐어요.
2: 2년 동안.
3: 네,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해서 이제 문신을 받게 되고 이제 거울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눈썹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된 거잖아요. 네, 처음으로 눈을 보게 되고 코를 보게 되고 입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났는데
2: 네.
3: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말이 나왔어요.
2: 네.
3: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 네.
3: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다쳤던 다리라던가 네. 팔을 봐와서 그런지 얼굴도 그렇게 심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괜찮았네? 그동안 내가 왜 뭐 안 보고 있었지? 네, 라고 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 저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3: 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그쵸? 같거든요. 24시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을 때에는 네. 걷고 싶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평범하게 걷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치료가 되고 걷기 시작을 했을 때 밖에 나갔는데 더 이상 못 나가겠는 거예요.
2: 시선?
3: 그렇죠. 네.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한번 힐끗 쳐다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 하나 두 개가 모여서 정말 화살처럼 저한테 꽂히더라고요. 나는 뭔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면 자꾸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막 도망가고 싶어지고 바깥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참았나요?
3: 저는 굉장히 이 성향이 강한 친구였거든요. 외향적으로 네, 사람들한테서 에너지를 받고 뭔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속에서 뭔가 나의 힘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네. 성향이 강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에도 친구들도 주변에 많았고 굉장히 밝은 친구였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 뿐이었고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밖에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밤에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한여름에도 모자에 마스크에 꽁꽁 무장한 채 그렇게 다니기도 했었어요. 참 그러면서
2: 속상한
3: 네 텐데. 맞아요. 그렇게 무장하면서까지 다녀야 되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차라리 안 했으면 덜 쳐다봤을 텐데 너무 꽁꽁 싸매고 나가니까 더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2: 사실 배우들도 사람 많을 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면 더 많이 쳐다보거든요.
3: 그렇죠, 네.
2: 그런 거죠. 네. 어릴 때잖아요.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3: 너무너무 보고 싶었죠.
2: 그렇죠.
3: 네.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지난 후였고 저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친구들이 과연 저를 만났을 때 나를 알아볼까?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몰라하는 그 표정과 그런 것들에 내가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못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해보자 네. 라고 다짐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2: 네.
3: 친구들이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엄청 울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은 줄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예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 똑같이 장난도 치고 그냥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였구나. 누군가에게 딸이었고 누군가에겐 좋은 친구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2: 저는 사실 아까부터 가장 궁금했던 분이 어머니인데요. 사고 직후에 어머니랑 같이 병원에 가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상태였어요?
3: 그렇게 택시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저희는 다른 치료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만나지를 못하게 되었는데요. 네. 궁금했죠. 지금 엄마는 어떤 상황이실까?
2: 네.
3: 치료는 잘 받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들은 잘 치료받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뭔가 가족들한테 제가 엄마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엄마 때문에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가족들한테 엄마 얘기를 하는 것조차 너무 죄송했고 그래서 궁금해도 좀 참았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지금 내가 열심히 치료받고 다 나으면 내가 보러 가면 되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 3년 뒤쯤이었나? 네. 그때 한창 이제 저에 대한 기사들이 막 올라올 때였거든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린 이제 사춘기 시절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응원의 댓글들이.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 하나씩 클릭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한 아파트에 모녀가 가스폭발 사고로 이제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어머니는 3일 만에 돌아가셨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어요.
2: 네.
3: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데 크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쩌면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좀 많이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가 감정이 들었는데, 엄마는 제가 겪은 이 힘든 이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됐겠구나. 그것 때문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참, 가스폭발 때 어머니께서 딸의 손을 잡고 나왔다고 했는데, 뭐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은 어머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3: 네. 길을 걷다가 누가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면 저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네, 그냥 일상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너무 이것도 신기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거의 10년 만에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네.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또 대학교 이름이 엄마 성함이랑 동일해요. 이화이거든요. 엄마
2: 네.
3: 성함이.
2: 네.
3: 또 감사하게도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또 10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네, 항상 엄마랑 같이 있다라는 기분이 들고, 항상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2: 공부 참 잘하셨네요.
3: 그랬던 것 같아요.
2: 이지선 씨도 이대
3: 네, 맞아요.
2: 이대
3: 네.
2: 때 사고가 났었죠.
3: 네,
2: 이지선 씨도.
3: 네, 맞아요.
2: 지금 뭐 엄청 많이 간증하고 다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데, 연아 씨도 그럴 것 같네요. 저도 아버지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80대 중반에 소천하셨는데, 그 나이대의 어르신들 보면 아빠 생각이 엄청나요. 그 나이대 딱 멈춰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립고,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천사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3: 이제 중국에서 사고가 나고 한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기였어요. 이제 그때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경책을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2: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3: 그때가 아마 12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그래도 선물로 주신 책이니 한 번에 읽어는 봐야겠다라고 이제 펼쳤어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 어렵죠.
3: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원망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어떤 신이 계시다면
2: 네.
3: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 허락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게 사랑이 맞을까? 네. 좋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요. 만약 제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원망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2: 네. 원망과 도발이네요. 한마디로.
3: 네,
2: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장로님께서 어떤 도움을 또 주셨나요?
3: 장로님께서 이제 잡지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2: 네.
3: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잡지사에 저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신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치료를 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되었죠.
2: 직접적으로 치료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는 어떤 분이세요?
3: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요. 저를 초대를 해주셨고 또 제가 어리니까 혼자 올 수는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1년 동안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셨죠. 그래서 단지 의사 대 환자로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뭐 중국에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제가 먹고 싶어하는 간식들도 많이 사다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문신 제안해 주셨던 눈썹 문신도 이제 그분이시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지 않을까 저한테 어떤 걸 바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사랑 그냥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를 이제 원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2: 곳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은근히 많잖아요. 지금 연하 씨도 그러고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게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 맞아요. 네.
2: 네, 너무 감사하네요. 원장님한테. 그 원장님은 뭐 분명히 크리스천이시고 보니까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 신앙을 두텁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또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제 소식을 아시고 병문안을 와주시는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 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더 사랑할 수도 있겠구나. 옛날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뭔가 제 자신을 좀 더 사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2: 네. 성형치료를 받을 때 신기한 일들이 펼쳐졌다고 들었는데요.
3: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얼굴도 이름도 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편지도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집에도 한 이만큼 지금 쌓여 있거든요. 네. 련아야 힘내라. 하나님은 너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멀리에서 너를 응원해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2: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오드리 헵번인데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고 아사 직전에 있을 때 누군가가 건네준 빵을 먹으면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준 사람한테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를 하고 정말 유명해져서 인터뷰에서 내가 어렸을 때 되게 힘들 때 나한테 음식을 준 분을 찾고 있다.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고 싶다. 너무 유명하니까. 알고 봤더니 유니세프였어요. 그래서 평생 유니세프에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너무 그런 도움을 받은 분들은 또 도움을 다시 나눠주잖아요. 네. 멋지게 지금 많은 분들한테 열아자매님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생각들이 바뀌고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3: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 관점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2: 네.
3: 제가 행복하고 싶었고 제가 잘 살아가고 싶었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거든요.
2: 네.
3: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2: 네.
3: 좀 더 유한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에서의 삶을 좀 더 꿈을 꾸게 되었고
2: 네.
3: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훌륭하세요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너무 오늘, 예쁩니다.
3: 오늘 또 눈화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2: 너무 예쁘세요. 네. 네. 자, 특히 이제 세 번째로 만난 천사는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멘토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세요?
3: 지선아 사랑해 저자로 많이 알려지신 이지선 교수님이신데요.
2: 네.
3: 저는 이제 언니라고 부르는데 너무 유명하시다 보니까
2: 네.
3: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책을 통해서든 매체를 통해서든 이제
2: 네.
3: 많이 알게 된 분인데 치료받으면서 이제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2: 야, 그것도 신기하네요.
3: 맞아요.
2: 네.
3: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 이렇게 한여름이었고 이제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가와 주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항상 한여름에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한여름에도 반팔을 절대 입지 않았거든요.
2: 네.
3: 항상 긴 팔을 입었고 어떻게든 제 화상 상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2: 네.
3: 그런데 반팔을 입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머리도 웨이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밝게 이제 다가와 주셨는데 어떻게 화상을 입고도 반팔을 입을 수 있지? 어떻게 화상 흉터를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으신가?
2: 네.
3: 어떻게 화상을 할 수가 있지?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의문투성이었어요.
2: 네.
3: 이제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의 뭐 힘내라는 말들 응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뭔가 그분들은 제 아픔에 100% 공감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네. 이 화상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선 언니가 너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2: 그 시간을 겪으셨으니까.
3: 그렇죠. 네.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 같고 내 고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 같고 해서 좀 더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네.
3: 그래서 처음으로 지선 언니가 저한테 화장품 선물도 해주셨거든요.
2: 네.
3: 처음으로 그때 화장도 해보게 되고
2: 네.
3: 또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책도 선물해 주시면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2: 네.
3: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인생의 멘토와 같은 분이시죠.
2: 너무 좋은 멘토를 만나셨네요. 지금 한동대에서 강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첫 강의 때 어떠셨어요?
3: 제가 학교를 10년을 다녔어요.
2: 학부부터
3: 시작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올해 2월에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을 하게 되었어요.
2: 네.
3: 박사 과정 공부를 하면서 너무 또 감사하게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한동대와 이제 아신대 학교에서 한 2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2: 네.
3: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였거든요.
2: 네.
3: 그런데 10년 뒤에 너무 감사하게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잖아요. 참 저는 학교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학교로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지선 교수님도 한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이... K-POP, K-POP, 당신의
0: K-STAR, K-라디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봉준입니다.

0: 이번 강의 주제는 프론티어와 미국 문명입니다. 프론티어 굉장히 생소하시죠?
1: 네.
0: 아마 이 강의는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단히 미국적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
1: 네.
0: 자, 미국 하면 이 떠오르는 개념을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1: 네.
0: 이건 뭐 제가 떠오르는 개념이 아니고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개념을 한번 적어봐라 해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자유, 기회,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치주의, 할리우드, 청바지. 자, 이게 이제 미국 하면은 미국 학생들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이 떠오르는 아마 우리도 떠오르는 개념일 텐데 어떤 미국의 특정 지역과 연결되는 개념들입니다. 눈치채셨죠?
1: 네.
0: 오늘의 주제인 프론티어.
1: 아, 프론티어.
0: 지역으로는 미국의 서부.
1: 아, 서부.
0: 네. 그래서 왜 우리는 미국의 서부라 하지 않고 오늘 주제도 프론티어라고 했을까? 약간 서부는 그 지리적인 영역에 갇혀있는 분위기인데 프론티어는 그 지리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같이 문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프론티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부로 예, 갔겠죠. 어쩌면 자유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서부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1: 기회가 있습니다.
0: 기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또 서부로 가려면은 또 서부에서 정착하려면은 자기 개인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개인주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기주의 냄새가 나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1: 네.
0: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또 이게 미국 뿌리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자본주의, 돈이 있는 곳에 미국인이 갑니다. 그렇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합니다.
1: 네.
0: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게 뭐예요? 로, 법이에요. 여기서 보안관이 나옵니다. 가끔 미국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 경찰들이 잡는다. 그럼 조용히 잡혀야 됩니다. 괜히 따질라다가 총을 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게 이제 부작용도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서부하면 생각나는 이 불법
2: 무법자
0: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 산업은 메카 할리우드.
2: 할리우드.
0: 그리고 청바지.
2: 청바지.
0: 청바지. 미국 문화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에 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은 아마 역사적으로는 이 청바지가 가장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 청바지는 대표적인 미국의 문명을 대표하자 또 이게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국의 역사는 처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팽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조기를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네모 안에 유니언 잭, 영국 국기가 있었죠. 그래서 초기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이 정신 차려서 그동안의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당시 영국이 또 세계사를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니언 잭을 영국 국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빨간색, 흰색이 정확히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미국의 독립전쟁을 주도했고 또 미합중국의 주축이 되었던 13개의 줄을 상징합니다. 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서부가 팽창이 되면서 이제 네모 안에 별들은 늘어났고 지금은 정확히 50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1959년 이후로. 그래서 미국은 독특하게도 지도가 계속 변해가는 나라입니다. 자, 미국의 팽창의 결정적인 계기가 1803년에 있게 되는데 가운데 보면 루이지아나 퍼치스가 나오죠. 1803년에 루이지아나 영토가 미국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미시시피 리버가 나오죠.
2: 네.
0: 그래서 그 전까지는 1803년까지는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시시피 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또 미시시피 강을 그 서쪽을 빼도 아, 미국이 또 어마어마한 영토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은의 자연적인 경계선이 미시시피가 아닌가 생각할 때 3대 대통령 예, 토마스 제퍼슨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이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을 해버립니다. 왜 매입했을까요? 제퍼슨의 말에 의하면은 자유를 팽창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지만 매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남성의 보통 선거권, 남자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뭐 재산, 교육, 종교와 상관이 없이 선거권을 부여받게 된 게 1828년입니다. 여자는 한참 뒤에, 1920년. 그래서 이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제퍼슨의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부에서 시달렸던 가난한 미국인들이 또 몸이 많은 미국인들이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서부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은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안에 들어오겠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선거에 동참하겠다. 그러면은 리버티, 미국의 자유가 확장될 거다. 또 하나, 제퍼슨은 남부 출신이잖아요. 농사를,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북부의 정치인들과 달리 좀 더디더라도 농부들이 땅을 중심으로 근면 성실하게 이 정착하는 게 미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돈놀이한 이런 북부의 이런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이 북부의 산업 중심의 자본주의에 빠져 있는 북부 사람들보다는 이 토지를 일구는 이 농부들의 더 많아지면은 이것도 미국의 굉장히 건전한 튼튼한 미국의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시시피 땅을 기회가 오자 사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의회에서 특히 북부 의회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산다고 반발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신념의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사버려요. 제퍼슨에게 국가의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미국인들이 미시시피 강 서쪽 너머까지 닿으리라 상상하지 못했을 때 제퍼슨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과감한 선택을 했죠. 한 지도자의 신념과 선택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확실히 제퍼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어마어마한 영토였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영토들이 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은 이 루이지아나 테리토리에 포함된 주가 이게 어마어마하죠?
2: 예, 네. 진짜 크다.
0: 그래서 사실 기존의 미국 영토의 두 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1848년 미국 문명의 또 다른 계기점이 됩니다. 자, 1846년부터 남서부의 땅, 특히 텍사스의 국경선 문제로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 미국이요.
0: 그러겠죠. 채 2년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멕시코는 한참 이제 국군이 커져가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기 바로 전에 얼마 전에 1848년 지금의 세크라멘토 강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행해서 금이 발견됩니다. 사금이 발견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 금캐로
0: 서부로 갑니다.
1: 지금이랑 똑같네요. 돈 된다 그러면 다 굴러가죠.
0: 자, 그때 이제 서부로 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광을 캐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게 이제 영화 Cowboys and Alien에 나온 영화의 한 장면인데 멋있죠. 일단 멋있죠.
2: 네.
0: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가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카우보이입니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을 계기로 미국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프스테이크가 원래 뉴욕 노동자들이 먹었던 음식인데 노동자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빨리 프로틴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고기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 레어 피 막 흘리고 있는 잘 익지 않는 소고기를 먹지 않았나 싶어요. 바쁘다 보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저 영춘 씨 같이 남의 소고기 고기를 이게 뺏길까봐 빨리 먹다 보니까 이게 레어 피가 아직 다 익혀지는 이렇게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어쨌든 남북전쟁을 계기로 뉴욕의 그 노동자들 음식이었던 이게 비프스테이크가 전 미국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부 팽창과 함께 미국 사람들이 이제 소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나 텍사스에서 소를 키워서 주로 캔사스에 있는 이저 기차역에서 그 많은 소를 이제 태워서 주로 시카고로 보냅니다. 또 세인트 루이스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시카고가 미국의 세계 도살의 1번지가 시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카고 여행한 사람은 첫 번째가 너무 냄새가 비리하다. 그래서 비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시카고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고기를 섭취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퍼슨이 1803년에 루이지아나 영토를 매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2: 그쵸.
0: 그 계기가 1848년 금이 발견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는 때론 굉장히 무서운 위험한 그 지역을 횡단하든지 아니면 멀리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배로 서부 캘리포니아나 이런 오레곤 쪽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돈 앞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똑같은 생각으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금을 캐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철도 건설의 고용도기도 하고 또 금을 캐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식당을 하면 돈을 벌겠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눈에 들어온 게 차이니스 레스토랑. 중국인 이제 식당이 굉장히 또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세탁소. 이런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옵니다. 그래서 금이 발견되고 1849년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그래요. 49년에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왔다고 해서 49ers.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 명이 49ers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이 그때 그 역사적인 것 때문에 49ers 49년도에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자, 다시 카우보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광 발견, 서부 개척, 그리고 이게 소떼 카우보이는 미국 서부 문명과 중첩이 되는데, 그런데 할리우드에서 보여지는 카우보이는 이렇게 멋있는 영화 배우, 멋지잖아요.
1: 너무 멋있어요.
0: 그런데
1: 비슷한 것 같아.
0: 이게 이제 실제 카우보이들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수는 멕시칸들이었습니다. 또 흑인들이었습니다. 자, 누가
1: 이미지가 완전 다르네요.
0: 누가 황야에서 소와 한 달도 아니고 12개월 몇 년 동안 이게 살려고 하겠어요. 대체로 백인들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카우보이를 굉장히 그 영화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채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기술이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카우보이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상당수 카우보이들은 멕시칸들, 흑인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것도 미국 학생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할리우드 영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런데 이 서부의 이 카우보이들 이미지와 서부의 그 이미지들이 대체로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썩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 엘리트들, 지식인들, 뭐 역사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유럽 지향적이에요. 런던 지향적이고 이게 파리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패션도 파리 패션을 흉내내 돈이 있으면은 그리고 런던 패션을 지향했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런던의 모자 지팡이를 가지고 거리를 할보하는 게 있어 보이는 돈 있는 사람의 행보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럽의 문명을 이렇게 좋게 포장했지 촌뜨기들이나 가는 가방끈이 짧고 무식하고 그냥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가는 이 서부로 진출하는 이 카우보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미국 문명 전체에서. 그런데 20세기 초에 26대 대통령인 시어도르 로스벨트가 그 문명을 서부를 보는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이 서러울 정도로 준 역사가라 할 수 있는 시어도르 로스벨트가 서부의 정복이라는 네 권의 책을 역사서를 씁니다.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미국의 문명의 뿌리는 서부에 있다 이래요. 그래서 동부 13개에서 지금의 시카고나 위스콘신도 그 당시로는 서부였죠. 그 다음에 1803년 제퍼슨이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하고 또 서부로 갔잖아요. 거기도 서부. 그리고 극서부라 하죠. 캘리포니아 쪽도 서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로스벨트 생각에 미국의 문명의 뿌리는 런던이나 영국, 파리나 프랑스 이런 데가 아니고 척박하지만

0: 그래서 이 명망가의 집안에 태어난 이 엘리트가 갑자기 영국, 프랑스가 아닌, 야, 우리의 미국의 문명은 서부에 있다. 그래서 미국의 뿌리를 서부에서 찾습니다. 한참 뒤에 존 F. 케네디가 어린 나이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최초의 카톨릭 신자 대통령, 최연소 대통령.
1: 최초의 카톨릭.
0: 아,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선풍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테어로 루스벨트 못지않게끔 준 역사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도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부르짖은 선거 공약의 핵심이 뉴 프론티어예요. 새로운 프론티어. 자, 1960년도에는 미국에 프론티어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다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프론티어가 없는데,
1: 어디로?
0: 제프슨이, 야, 우리는 새로운 프론티어로 가야 된다. 이게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자 철학입니다. 첫 번째가 달로 가야 된다. 대통령은 1963년에 암살을 당해서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1968년 닐 암스트롱의 미국 우주선들이 드디어 달에 착륙합니다. 두 번째, 방황하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야 할 곳을 정해줍니다. 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특히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고 없는 나라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세요. 이게 피스코입니다. 평화 봉사단.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간 곳은 아프리카, 아랍, 동남아시아, 중남미 이쪽에 가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가서 이렇게 봉사, 뭐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게 병원에 봉사하고 또 이게 농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게 평화봉사단. 이때 평화봉사단이 봉사했던 지역에 포함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왜? 자존심 상한 것은 야, 우리나라가 지금의 뭐 아프리카 뭐그 그런 나라 아니면 뭐 중남미 나라하고 똑같이 못 사는 불우한 나라로 이게 지명이 돼서 많은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왔어. 좀 그러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은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짧은 시기에 경제 탑 10에 들어가고 문화재는 탑, 문화로서는 탑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놀라운 대한민국의 혁명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피스코 평화봉사단을 보면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945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내전을 겪게 됩니다. 기록에 보니까 100개 국가 이상의 내전을 겪게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었죠. 근데 겪었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세계 수준에 올라간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입니다.
2: 진짜
0: 대단한 거죠.
1: 대한민국 멋있어.
0: 아마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캐슬린 스티븐스라는 오바마 행정부 시대 대한민국 미국 대사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이분이 광주에 오셔서 학계 지도자, 언론인 지도자, 시민단체 지도자와 같이 만찬을 했는데 제가 거의 2시간 이상 그분과 제가 이제 미국사를 전공하니까 앞에 앉혔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되고 미국사를 전공해서 이제 앞에 앉혀서 제가 2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이분이 정말 피스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1: 왔었구나.
0: 충청도에 와서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평화봉사단. 그때 대한민국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의 갈 길을 찾아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미국 가서 공부를 해서 국무성에 지원해서 대사직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의 새로운 프론테라고 할수 있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사실은 처음에 금광 발견되었던 샌프란시스코하고 아주
1: 근처에요?
0: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프론티어는 이제 미국의 프론티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이디어와 희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옛날 100년 전에, 정확히 100년 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혹은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이게 금을 캐는 환상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IT로서 금보다 더하는

0: 환상을 캐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 나도 가야겠다.
0: 네. 미국은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며 확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고인물은 썩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물은 고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문화를 품고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지역차별이 심해지지 않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프론티어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프론티어는 어디입니까?
1: 그러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맨날 개척자가 있고 나는 따라갈 생각만 했는데 내가 개척자가 돼서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거 창업하고 하면은
2: 근데 분명히 저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척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잘된 것들만 일단은 성공한 것들만 보잖아요. 근데 분명히 개척하면 실패한 것도 있을 거예요.
1: 있죠. 무조건 있죠.
0: 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는 탑10에 들어가고 문화적으로는 제가 볼 땐 탑3에 들어간 거예요. 네, 탑1인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부분. 제가 역사 교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세계 문명사를 보면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왜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올라가나 쇠라가나 그 시점이 어딘 줄 아세요? 아 여기까지 왔으면 좀 쉬자.
2: 안주하는 거.
0: 와 이만큼 우리가 건설했네. 이게 자전거가 똑같아요. 자전거를 계속 두 바퀴 타다가 멈추잖아요. 야. 넘어집니다.
3: 네.
0: 이 대부분 제국이 왜 멸망하나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1: 이 정도면
0: 됐는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멸망을 합니다. 쇠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점이 지금이 아니기를 원해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몽골 제국이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보여주는 것이고 로마 제국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던 대로 계속 정진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 볼 때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볼 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기에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 볼 때 가나안 땅을 가리켜 찾아두었던 땅 그리고 연이어서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볼 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포도는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장정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맬 정도였으며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다고 민수기 13장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 볼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또 신명기 11장 11절 말씀 볼 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며 들의 육축을 위한 풀이 나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배부를 땅이라고 신명기 11장 14절과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볼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고하시는 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로 다라쉬로서 자주 가다, 찾다, 돌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볼 때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26장, 28장, 35장, 그리고 4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정착한 가나안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왕벌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는 이스라엘이 임의로 주관할 수 없고 오직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실 장소로 그 땅을 성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볼 때 가나안 땅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임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수기 35장 34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나의 거하는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성막, 즉 성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땅을 창설하여 주셨듯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랐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또 신명기 4장 5절에서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종 직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명령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가나안 땅은 그 땅의 거민이 범죄하면 황폐하여 효력을 내지 않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 만약 그 땅의 거민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황무하고 황폐해지는 땅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1절 32절 말씀 볼 때 내가 너희의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랄 것이며 라는 표현은 오싹해지다, 즐겁하다, 아연실색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멤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대적들조차도 그 땅의 황무함을 보고 즐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도 그 땅의 거민이 범죄하면 황무하고 황폐해지며 그 결과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20절 말씀 볼 때 너희 수고가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한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게 수고를 하여도 열매를 볼 수 없으며 열매를 보았더라도 그것이 저주를 받아 벌레가 먹거나 그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떨어지는 허무한 결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나안 땅은 범죄한 거민을 토해내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힐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결해진 땅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볼 때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땅이 더럽혀지면 땅은 그 땅을 더럽힌 사람을 반드시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5절 말씀 볼 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또 레위기 18장 28절 말씀 볼 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살인하여 피를 흘릴 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땅도 더럽혀지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으로 더럽혀진 땅은 살인자의 피로만 속하여 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 흘린 자의 피도 흘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볼 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좇을 때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에는 물러난 성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의 일상생활과 문화를 지배하던 음란한 행위는 광란에 가까울 정도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가나안 땅은 범죄한 백성을 열국으로 추방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땅에서 율법을 순종하여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듭해서 죄를 범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 열국으로 흩어지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3절 말씀 볼 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다시 애굽 땅으로 끌어가시겠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인데 더욱 비참한 것은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극단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할 때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께 버림받은 인간은 더러움에 버려져 썩어버린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역사를 무효화하는 엄청난 징벌로서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그 토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가나안 땅은 다시 심으실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가깝다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부정한 것이나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하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수할 때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볼 때 창설하다의 히브리어는 나타인데 이것은 식물이나 나무를 심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할 때 이 나타가 사용되었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히브리어 나타.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마치 산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을 그 땅에 심는다라고 예레미야 24장 6절 등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심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후에 아모스 선지를 통하여 재확인되었는데 아모스 9장 15절 말씀 볼 때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속사를 계속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참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표현은 베풀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 다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국민이고 가나안 땅이 그 영토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이 바로 주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볼 때 그들은 살인함으로 시편 106편 38절 말씀 볼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에스라 9장 10절과 11절 말씀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예레미야 2장 2절과 9절 말씀 볼 때 그들은 행음함으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저주받은 땅,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저주받은 땅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후에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볼 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야 땅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저주받은 땅과 더럽혀진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최종 완성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신 말씀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아두었던 땅 가나안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두었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투르라는 동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민수기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투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에서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시고 역시 히브리어 투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미리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천국을 만세전에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도착할 때까지 성도들의 발걸음과 여정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입술로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으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이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입은 성도들에게 천국은 확실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 가는 노정까지 책임을 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타는 횃불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환히 밝히면서 활활 타올랐던 그 횃불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는 횃불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에담에서 나타난 이후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그들의 앞길을 밝히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볼 때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타는 횃불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성도들의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타는 횃불과 구름기둥, 불기둥은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14만 4천이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요 반드시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나그네 여정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타는 횃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타는 횃불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횃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 천국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타는 횃불만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영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 어떤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이 울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면해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닌데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이 한 번씩 오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소망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에게 할아버지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그걸로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소망도 없고 이제 아들 하나 보고 또 손자 보고 하는 그 기쁨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기쁨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게 좋겠다 하고 내가 내 아이를 다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내 인생이 끝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옆에 있는 그 교도관이 한마디 해줍니다. 왜 당신은 저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보라고 내 이 모습이 이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볼 수 있겠냐. 근데 그 교도관이 한마디 더 해줍니다.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그를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변화되면 되지 않겠냐. 당신이 변화돼서 그 멋있는 모습으로 그 아들에게도 성장해 나타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자기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해요. 여기서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가 일이 많은데 그래도 그 범죄에서 자기 손을 다 떼고 거룩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노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이제 어디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해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사장이 그를 꺼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나쁜 길로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이 사장이 자기 모든 죄를 거기에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꺼두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조각해가면서 손자의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큰일이 하나 터졌어요. 도둑이 맞았어요. 그 악한 일이 생겼는데 그 회사 사장은 그것을 그 할아버지에게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자기는 아들을 보고 싶고 손자를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아픈 전복대 같은 데 그냥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왜? 자기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착한 모습,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요. 근데 교도관이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을 찾아가서 그래요. 아버지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나 안 본다고. 내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도관이 말합니다. 아니야. 제 아버지가 저렇게 된 이유는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죄 속에 악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너를 위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울면서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보러 가고 할아버지가 만든 그 비행기를 손자가 받는 이야기를 봤어요.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야, 이렇게 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죄인이라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손자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할아버지 삶이 거듭난 변화를 보여준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거듭남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할아버지의 삶이 변화된, 삶이 거듭난 그런 모습을 뛰어넘는 영적 생명의 가장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거듭남,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고 같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거듭남은 단순한 인생의 새 출발, 또 인생의 어떤 도덕적인 바로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어둠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빛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거듭남,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소지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이면서 또 관원이었어요. 또 공예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는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고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예상 뛰어넘는 대답을 3절에 이렇게 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압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압니다라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네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반대에 물렀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라에서 이곳에 오신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너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거듭남 그 앞에 이렇게 앞에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2라고. 뭐냐면 위에서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말은요. 아노데이라는 그 말인데 위에서 내려온 그 이야기. 위에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변화, 내 도덕적인 변화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영적인 거듭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 모습을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간 중에 거듭남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같아.
2: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공회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가 행동적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육적 규제로 다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진적으로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그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면요, 이분이 변화돼요.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장로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를 죽이면 안 된다고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장례 준비하는 걸 막 생각할지 몰라도 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는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면적으로 예수를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갔던 사람을 변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니고데모를 보면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영적과 내적인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변화된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변했던 삶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아요? 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수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못된 모습으로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철저히 바뀌고 완전히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모든 행함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로마, 아니 우리가 더 아는 스페인 거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갔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다시 태어났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성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뭘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한 교육식 안에서 이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일까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회인이었고 또 사내들이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가 메시아인지도 몰랐던 시대에 그때 그가 예수라는 둘을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서 물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서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또 다른 동료에게, 또 다른 목회자에게 그것을 묻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걸 내려놓지 않냐는.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고 목사님, 너 친구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찾아가서 할 수 못해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주석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주석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서로 깨닫고 또 그걸 찾아가는 거. 그런데 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떠들이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그냥 성경 읽기표 하고 답만 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심이 되고 내 마음속에 거기에 퀘스트로 다가오는 질문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고니 남아나고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내가 30년, 40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인물로 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니고데모를 거기다 올려놨을까요? 그만큼 그런 그걸 씨름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니고데모를 읽고, 그래, 거듭남이 뭔지 배웠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너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원히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거듭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시죠. 7절과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요, 체험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체험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은 방언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은 신의 은사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나타남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전과 후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니고데모처럼 그냥 소경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천의 보고는 미련함 같아. 밭에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보화 있는 걸 보고 나서는 그 주인한테 아니면 주인이 찾아가면 끝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네가 거기 땅에 있는 그 보화를 사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값진 보화를 알려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알겠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영생을 너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보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그 생명 보화가 나에게 보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인생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거기서 투자해서 그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 저도 뭐 아내 있지만 아내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했나? 모르겠지만 모든 걸 투자해서 상부까지 가서 결혼하고 싶은 게 간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 또 자녀들 태어났어요? 내 자녀들 태어났는데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야. 모든 걸. 내 노후도 내 준비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오늘 오면서도 우리가 막 고민했어요. 야, 도대체 아이들을 얼만큼 학교를 도와줘야 되냐. 얼만큼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 거 하나씩 다 적어놨다. 나중에 그 아들들 셋, 자녀들 셋 앉혀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서로 갚으게끔 만들자 하는 소리가 오고 돼서. 그래서 우리가 웃기면서 하지만 그만큼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의 모든 걸 썩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됐다면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한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요, 왜 거듭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나요. 내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여기는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없어. 모두가 죄인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가도 또 일주일 살면서 주님 앞에 무너지고 앞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더럽게 처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지성이나 감대나 의지나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다 죄의 영향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할까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우리는. 그런 허물과 지혜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에베소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0: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 우리 육체적인 모습이 지금 살았다거나 살아간 게 아니에요. 이 꽃을 보아요, 꽃. 어떤 꽃은 내 화분에 숨겨 있고 거기에 땅에 있어서 뿌리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꽃은요, 뿌리가 없어. 그냥 꽃 위에만 잘라온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저것은 죽어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있고 거기에 땅에 자기가 박혀있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아무리 싱싱하게 보이고 또 예쁘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시들어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몸도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고 죽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그렇고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인데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은 말하자 3절에 이렇게 하죠. 3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에 들어가야 되는 유일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곧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까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내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존재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 오늘 오늘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는요, 그 믿음이 먼저일까? 또 아니면 거듭남이 먼저일까? 참 헷갈려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기도 하고 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먼저 거듭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게 됐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논리적으로 보면 거듭남이 먼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읽었던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들림으로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시는 그 은혜는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온전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사라지는 사랑이 로마서 8장에는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의 사랑을 여러분들 체험하면서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에 축복합니다. 네.
2: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First Church에는 워싱턴 비전 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0: 속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모세 오경에서 희망,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설교를 35번째 오늘 합니다. 네, 민수기는 오늘 마지막 9번째입니다. 이제 신명기만 그러면 남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3000년 전 고전의 작품인 오디세이를 천재적인 영화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재해석해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호르메스의 대서사시인 오디세이는 주인공 오디세이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0년은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우리 성지순례 튀르키예로 가신 분은 이스탄불 바로 밑에 트로이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 트로이 목마가 있었죠. 네, 그 곳에서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을 치루었고 또 전쟁이 끝난 직후에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이 오디세이 책은 3000년 전에 추정으로 기록된 걸로 아는데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첫 번째 권의 뒷부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과 또 초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이아는 이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10년 전쟁, 10년 귀향,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의 시간을 이 책은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거지로 변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왕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게 왕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젊었던 20년 전 오디세우스가 떠나기 전부터 키웠던 사냥개가 있는데 이젠 병들어 쓰러져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개만 가장 먼저 이 변장한 주인을 알아봅니다. 상당히 깊은 감동의 포인트입니다. 귀향은 장소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돌아온 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다닌 이 오디세우스는 떠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놀란 감독이 주목했던 포인트입니다. 바다와 폭풍과 수 없는 어려움, 전쟁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떠났던 그대로였을까? 길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에도 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민족 전체가 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곧장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면 3주 정도면은 사실 여유롭게 걸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허기졌던 순간들에 하나님 만나를 먹기도 했고 또 목말랐던 순간에 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반역을 꾀하기도 했으며 깊은 용서를 받는 체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40년 동안 지나온 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눈에 그 앞이 펼쳐 보여집니다. 앞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앞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 떠나는지 기억하라.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기억하라.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도 샅샅이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그 많은 지명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걸어왔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목적지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지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행진한 대로에 그들이 4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길의 노정은 이러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도착지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떠났고 어디를 지나왔는지 전부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단순한 여행 안내서가 아닙니다.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직후의 3절부터 그 지명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숫곳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비아히롯을 지나갔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에 머물렀습니다. 또다시 떠납니다. 르비님, 시내 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림몬베레스. 낯설고 발음하기 어려워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 33장에 오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엘림에서는 반면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쉼과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예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어떤 곳은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원망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곳은 풍성했었고 또 어떤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목말랐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원망했던 자리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걸었던 장소만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졌던 자리까지 우리의 길에 포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안에는 42곳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40년을 이들은 끝없는 방황을 했다라고 결론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고 머문 곳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전부 죄다 기록에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공부했던 곳, 내가 첫 직장을 갔던 곳, 서울, 부산, 뉴욕, 퀸즈.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 이름이, 어떤 이들에게는 병원에 사랑했던 사람과 마지막 작별을 했던 어떤 병원의 병실, 어떤 이에게는 처음 내가 일했던 가게가, 또 어떤 이에겐 처음 내가 감격하며 예배드렸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지도를 펼쳐보면 장소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 울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도 기록해라. 거기도 삭제하지 마라. 거기도 네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도 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길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잘 되는 것이고 멈추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앞으로 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커지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병이 나오면 앞으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몇 년째 같은 곳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을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 40년 동안은 계속 걷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러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 머문 기간이 이틀도 한 달도 때로는 몇 년도 오랜 기간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머무시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선 걷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추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인 것만 여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머무는 것도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오래 머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 기다립니다. 자녀가 내 마음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같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겨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 속의 뿌리는 한겨울에도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동시키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33장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이 땅 해서 저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도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사람을 빚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은 자유인이 되었죠.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누구도 명령하여서 노예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에서 꺼낼 애굽이 훨씬 많았다는 걸 그들은 성경 안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 해방이란 이 엄청난 사건은 고작 하루 남짓 걸렸지만 애굽을 사람의 마음에서 빼내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은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섬겨야 되는데 지방으로 저희 세대에서는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사역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사역을 합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4학년 때 저 군산 더 넘어인 옥구라고 하는 곳에 아주 농촌 시골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어른 설교는 21살 바로 그 교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은 저희가 학교 수업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례적으로 목사님께 출타를 하신다고 주일날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시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하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인생의 어른들을 향한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필 그 설교가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쓰지를 않고 손으로 써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저 시골까지 내려갑니다. 그 여정은 학교에서 터미널로 가서 터미널에서 익산까지 완행버스를 타고 익산에서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오는 그 버스를 기다려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6시간을 걸려서 갔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쓴 거를 계속 보며 긴장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 설교하러 왔죠. 아니 설교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 순간 당황한 제 마음은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부터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벽만 찍고 다시 똑같이 버스를 타고 자정 넘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 2번 버스, 1시간에 한 대 있는 2번 버스가 들어가는 길을 열대자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방공용 쌀을 강탈하기 위해 만든 마을인데 그게 한 열대자 된다고 해서 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갑니다. 열대자 된다고 해서 그거를 걸어서 한 뭐 한 시간가량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니 너가 설교자가 아니야. 너 집에 가. 뭐 이런 뉘앙스로 듣고 거기를 걸어오는데 너무 풀이 죽었습니다. 난 지금 뭘 한 건가?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왜 여기에 왔는가? 허무했습니다. 허탕이죠. 그런데 그 열대자를 다시 돌아가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모작을 합니다. 봄에 보리를 심고 또 빠른 시기에 벼를 심습니다. 보리 푸른 보리밭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꺼내서 그 보리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아, 나에게 익숙했던 절망들, 수없이 막혔던 벽들, 내 마음 속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부정적 감정들, 이런 것들을 광야는 은혜를 품고 있습니다 라는 그 설교를 제가 친필로 써 놓은 설교 원고를 들고 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설교를 선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좋은 강단에, 좋은 타이밍에, 미리 정해진 플랜에 따라서 내가 예측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아,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구나. 돌고 돌아 내 눈엔 허탕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구나. 더 많은 깊은 은혜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대학교 4학년, 신학교 4학년 때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실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도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이 만들어낸 우회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막히게 놀라운 것은 그 우회로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들어선 길마저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 내 실수건, 누구의 실수건, 어떤 실패이건 우리가 돌아가고 우회하고 멈춰서고 움직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희망의 근거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주 신중한 당부입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 길을 기억해야 됩니까? 길을 기억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내가 만들어낸 사건, 내가 마주쳤던 순간, 나의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주로 깊이 매몰되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명들을 민수기 33장에 담아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 길을 통해 그 길 위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붙들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인생 어느 지점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라암새처럼 이제 막 떠난 자리입니까? 마라처럼 물이 쓰게 느껴진 자리입니까? 엘림처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르비딤처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바닥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시내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자리입니까? 어쩌면 아무 이름도 붙이고 싶지 않는 광야 어느 지점의 한복판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행간의 메시지는 그 어디이든지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도상 위에 있습니다. 더욱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길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다면 머문 자리조차 길이 됩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라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르비딤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장소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몽땅 다 모두 길 안에 넣으셨습니다. 과거를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아팠다고 말하면 됩니다. 돌아간 길은 돌아갔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길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펜을 들고 오늘 민수기 33장처럼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오디세우스가 긴 여행 끝에 돌아왔을 때 늙은 아르고스 사냥개가 그를 알아봐 줬습니다. 그때 이 감독의 아마도 연출은 이 고향의 진정한 의미를 감동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 끝에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늙었네, 이제 힘이 빠졌네, 왜 이렇게 변했나, 다 잊어버렸군. 내가 가진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날도 안다. 마라에서 울었던 날도 안다. 르비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폭폭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너도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길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꾸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길이 돌아갔다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래 머무르고 있다고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길로 만드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걸으십시오. 걸어야 할 때는 걸으십시오. 머물러야 할 때는 머무르십시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오늘 걷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된다. 길에서 사람이 빚어집니다. 그 길 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길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주와 함께 걷게 하시고 걸어야 할 땐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머물러야 할 때는 조급해하지 않게 실패와 우회로마저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길을 지나며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길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K-인디뷰티드를 보다 보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를 가서 뷰티 회사들의 그룹 미팅을 들어갔었어요. 네.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그 회사들이 다 전략이 동일한 거예요. 틱톡이랑 아마존에서 많이 팔아서 거기서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바이럴하게 갔고 포스트코가 됐던 타겟이 됐던 한꺼번에 많이 사입을 해가는 곳들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되게 유사한 흐름이 보이고 많은 비율들이 어? 높아지고 있는데 성장률
4: 기울기는 네, 좀 낮아지고 너무, 네,
3: 프라이싱 했을 때 과연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로레알 같은 회사들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5: 경제 본능 시작합니다. 박정인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급락장이었어요. 워낙 우리 삼전닉스가 멱살 잡고 코스피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가 뚝 떨어지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분들 많으셨는데 막 떨어질 때 하나하나 보니까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화장품주, 뭐 유통주 일부 뭐 이렇게 네네. 됐는데요. 지금은 잠깐 피해 있자. 지금은 잠깐 피해 있는 임시 피난처인지 아니면 이거 보니까 얘기가 되겠어.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못 봤는데 들여다보니까 가능성이 있어라고 해서 쭉 투자할 어떤 대상인지 이게 좀 구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6: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비반도체들 심지어 어떨 때는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소외된 기업들이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소외된 동안에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질 때 그들이 올라간 날도 있지만 다 같이 빠진 날도 많다 보니까
5: 물론 그렇습니다.
6: 예, 그러니까 더 저평가가 돼가지고 네.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평가 정도는 더 벌어지다 보니까 펀더멘탈과 이제 주가가 괴리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뭐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비반도체 전반적으로 저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 오,
6: 좋긴 한데 이제 네. 조금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이 좋게 보면 반대로 보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5: 시나리오 비는 항상 준비하면 네. 좋죠. 네.
6: 네. 이제 화장품에서 그러니까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이 단기적으로 쫓는 경향이 항상 있으시고 한데 저는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로레알 같은 회사들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5: 로레알 같은 네.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 네. 말씀해 주시면
6: 일단은 뭐 럭셔리 세그먼트 그다음에 보통 매스마켓 세그먼트 그리고 헤어 카테고리 그리고 향수 카테고리 그리고 덜마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카테고리가 다 형성이 되어 있죠.
5: 비싼 라인, 싼 라인 네. 그리고 기능성. 몸에 각 부위별로 나눠서 예. 시장을 쪼개놓은. 예. 그러면은 여기가 잘 될 땐 여기선 약간 오뚜기 같은 예. 느낌인데요. 예.
6: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도 분산이 잘 되어 있죠.
5: 지역까지 예. 분산시키니까.
6: 그런데 예. 워낙 글로벌 회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는데 네.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LG생활건강은 지역의 분산을 아모레랑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랑 그 면세 채널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거를 LG생활건강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풀지를 못했던 것 같고 네. 이제 풀려는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좀 일찍 구조조정을 시작해서 지금은 꽤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인디뷰티드를 보다 보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몇 달 전에 뭐 최근에 예, 어떤 컨퍼런스를 가서 이제 뷰티 회사들의 그룹 미팅을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이름을 모르고 들어갔으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딘지 맞춰봐 이랬으면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그 회사들이 다 전략이 동일한 거예요.
5: 어떤 식입니까?
6: 그러니까 뭐 우리 일단은 틱톡이랑 아마존에서 많이 팔아서 거기서 이제 인플루언서들 통해서 바이럴하게 갔고 그리고 대부분이 특정 제품 한두 개가 바이럴하게 갔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장을 계속해도 100%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부담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성장을 탑라인에 대한 성장을 지속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리테일러 중에 큰 데들, 그러니까 뭐 그 코스트코가 됐던 뭐 우리 타겟이 됐던 뭔가 한꺼번에 많이 사입을 해가는 곳 기업들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되게 유사한 흐름이 보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이제 아마존 틱톡이랑 다르게 그 채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꺼번에 큰 물량을 셀인을 그러니까 셀인 셀아웃 하면 셀인은 내가 유통해 주는 거고 셀아웃은 유통해서 최종 고객에 나가는 건데 뭐 보통 이제 온라인 채널 그런 SNS 채널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컨트롤 가능하고 실제 재고나 이런 것들도 컨트롤 가능한데 요거는 일단 나가버리면 곧바로 매출로 잡히고 캐시가 들어오는 장점은 있지만
5: 그건 좋은데
6: 네, 이제 컨트롤을 좀 잃는 게 있죠.
5: 이를테면 네. 코스트코에 팔았어. 그러면 나는 코스트코에 팔았으니까 끝. 매출 얼마 발생 네. 이러고 하는데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서 잘 안 팔려. 네. 그럼 코스트코가 엄청 후려치게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브랜드 뭐 충성도라든지 약간 네. 매력이 떨어지게끔 운영될 네. 수도 있고 그런 불안이 있다는 거죠.
6: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들은 뭐 계약상 그들이 얼마 이상의 디스카운트를 못 한다라고 어허. 하는데. 네. 과거 사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경험한 거지만 그리고 과거에 한국의 뭐 신발이나 의류하는 회사들이 경험한 거지만 K-뷰티가 되게 핫할 땐 괜찮은데 경쟁이 너무 많아져서 예를 들어 코스코에 매대 K-뷰티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차별화가 어려워지면 내 재고는 쌓일 수도 그러니까 안 팔리고 계속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디스카운트를 계약에도 불구하고 더 해서 팔아주길 내가 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나는 뷰티는 특히 제품이 빨리빨리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럼요. 내 옛날 제품이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5: 밀어내기 해야 되니까.
6: 예, 그래서 계약이 있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갑인 내가 그냥 디스카운트에서 빨리 이 재고를 처리해줘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중국에 있었던 화장품들의 재고도 그렇고 과거에 코스트코 같은 채널을 이용했던 패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 재고를 내가 다시 사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5: 심지어 사와요? 네.
6: 사와서 이제 다른 신흥 시장에 일단 뿌리거나 아. 왜냐하면 뷰티는 계속 새로운 제품을 팔아야 그렇군요. 되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은 K 이 화장품 산업의 특징이 매출 총익률이 되게 높잖아요. 원가가 되게 낮아서
5: 그렇죠.
6: 누구나 경쟁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뉴니스 새로움을 내 제품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갔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한두 개의 제품에 지금 의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괜찮을까? 전혀 그 좀 문제가 없이 그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질문이 과거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뭐 틱톡이나 아마존 같은 채널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 다음으로 다 가려는 게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국가나 그 채널이 다 동일한 채널들을 다 타겟을 해요. 근데 그리고 갑자기 여러 나라에 가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그 판매 관리비 보시면 운반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이는데
5: 네.
6: 이제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비용의 증가인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그냥 기사에 나오는 것들 보면 지금 K-뷰티 회사들의 사람 그 인력 턴오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예, 뭐 그 이유가 워낙 새로운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5: 네.
6: 그 인력의 턴오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5: 왜요? 서로 좋은 인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제품
6: 그러니까 내가 그 인력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는 어쨌든 저도 지금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서 트레이닝 시키고 2, 3개월 걸렸는데 딴 데 1년도 안 돼서 가면 사실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5: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증가하는 비용이겠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더 이제 컴펜세이션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5: 예, 그렇죠.
6: 그래서 여러 가지가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막 매출이 증가하고 이게 제한적이었을 때보다 지금 판관비 안에 있는 많은 비용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성장률은 이제
5: 기울기는 좀 낮아지고
6: 너무,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사실 되게 장기적인 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저거를 프라이싱 했을 때 과연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물론 지금 반도체랑 비교하면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만
5: 이제
6: 그 안에서 제가 기업들을 고를 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너무 한두 프로덕트에만 어떤 제품군에만 너무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던가 어떤 특정 채널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5: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거기서 뭔가 내가 고른다고 할 때는 그 작업에는 좀 분산,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분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선별을 해라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거기서 근데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K-뷰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한 제품군에서 두각을 보여주고 여기서 집중해서 좀 몸집을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달바가 최근에 기사가 난 거 보니까 그게 미스트로 맨 처음에는 막 시장을 넓혀가다가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크림도 할 거야, 뭐 에센스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당연한 거 아닐까요?
6: 근데 그 전략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플루언서나 바이럴한 걸 써서 어떤 제품으로 유명해졌을 때 그러면은 그 제품 다음에 브랜드가 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엘프 뷰티라는 이제 저가 화장품 하는 곳인데
5: 엘프 귀뾰족한 엘프인가요?
6: 듀프라고 해서 이제 비싼 제품을 더 어포더블한 그런 가격에 할 수 있게
5: 접근 되게, 가능하게 살 수 있게
6: 고위층 되게 어려요. 어린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온라인 채널 뭐 SNS 채널을 많이 활용해서 물건을 팔지만 그리고 타겟에도 이제 들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한데 여기는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가입한 고객이 이 회사를 통해서 직접 사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엘프라는 브랜드를 먼저 키워놓고 그 안에 많은 고객들이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고객이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 나 원해요 하면 제품을 내기 때문에 제품이 좋은데 그리고 그들의 제품도 되게 빛나는데 항상 먼저 엘프라는 브랜드가 먼저 오거든요.
5: 그 브랜드의 핵심은 굉장히 비싼 기능성 제품을 네가 살 수 있는 정도로 맞춰줄게.
6: 예, 그것도 있지만 우리는 고객과 함께 크는 회사야.
5: 아, 함께 크는 회사야.
6: 그리고 그 회사의 CEO가 이제 프록터 앤 갬블 출신이긴 한데 P&G 출신이신데 그분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 우리 회사의 주주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성장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그러니까 회사 턴오버가 그렇게 높지 않겠죠.
5: 중성도 굉장히 높네요.
6: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지난 한 1년 전인가 인수한 회사가 하일리비버의 로드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 로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사실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5: 화장품 브랜드인가요?
6: 네. 이제 하일리비버가 D2C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키운 브랜드이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셀럽이 주가 된 브랜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브랜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이 뒤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내도 어느 정도 확보된 수요가 있는데 지금 K-뷰티들이 나간 거는 사실은 어떤 제품이 먼저 바이럴이 아이템. 되고 브랜드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제품을 내서 지금 하려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제품들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5: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군요. 브랜드가 먼저냐 제품이 먼저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별 지침이 될 수 있다.
6: 네. 브랜드가 먼저인 게 어렵죠.
5: 어렵죠.
6: 그러니까 대부분 쉬운 길을 택하는 건데. 그렇죠.
5: 효과가 끝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계를 내보내는 건데.
6: 저는 사실은 K-뷰티, 인디뷰티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한 발 쉬어가면서 좀 재정비를 하고 해외도 이렇게 그냥 갔다가 내 제품을 파는 셀인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각 국가에 맞게 정말 하이레벨 그 전략적으로 그 나라에서 그 뷰티업을 한 사람들을 하여해서 이제 좀 더 멀리 갈 기반을 하는 시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5: 그런 걸 하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까? 이렇게
6: 뭐 인디뷰티 중에 저는 아직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지만 기존 기업 중에는 저는 아모레퍼시픽도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5: 그렇군요.
6: 아모레퍼시픽 미국에서 왜 이렇게 잘할까 보면 로레알이나 에스텔로드 출신의 그냥 미국 분들, 미국 시장 오래 한 사람들을 하여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온 거거든요.
5: 그렇구나.
6: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항공을 이렇게 보면 주재원 보내고 이런데 제가 그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 시장을 제일 잘하는 외국 글로벌 시대에 그 시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뭐 더 높은 컴펜세이션을 줘도 보상을 줘도 뽑아와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5: 알겠습니다.
6: 하고 있고.
5: 네.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 엘프 네. 그거 관련해서 브랜드를 먼저 이제 내보내고 그다음에 어떤 고객들의 일종의 가족 동지로 네. 만든 그런 네. 어떤 전략을 폈던 그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달바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달바 같은 경우는 주주 우리의 주주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배당금도 주고 네네. 그다음에 주주 몰도 따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겐 싸게 줄게요. 네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뭐 일종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6: 네,
5: 거예요?
6: 저는 좋은 되게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달바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저는 한국 시장의 주주들이 이 주주 환원의 의미를 너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에만 국한시키는 게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솔직히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5: 크는 네. 게 중요하지.
6: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네. 사실은 한국 내 비즈니스밖에 없는 회사들. 네. 근데 거의 과점이라서 그냥 계속 꾸준하게 현금이 창출되고 하는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걸로 따로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 회사들은. 그치. 근데 지금 뷰티나 이런 거는 테크도 마찬가지지만 성장할 게 너무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5: 공격적인 그러면 투자가 필요하죠.
6: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주 제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다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투자처를 하나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오랫동안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거를 이 업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정말 미국의 모르겠어요. 미국의 뭐 에스텔로더나 로렐 출신이나 이런데 정말 임원을
5: 데리고 온데 쓰라고
6: 데리고 오고 거기에 뭐 뭔가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는데 더 투자를 할지언정 그래서 더 그 큰 시장에서 더 큰 매출을 저한테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제 자본이 복리로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그 테크나 저기 뷰티나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 회사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M&A. 엘프도 로드를 지금 인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레알도 매년 몇 개 회사를 인수를 해요. 네. 제가 사실 주말에 가족 일 때문에 잠깐 북경을 다녀왔는데 북경에 제가 로레알이 인수한 요즘에 워낙 향수랑 헤어케어랑 이런 게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로레알이 향수 같은 거를 중국 회사들 몇 개를 이제 지분 인수를 한 게 있어요. 지분 취득을 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한 회사에 그 매장이 있길래 갔는데 네.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리고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들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프레그런스를 향을 어떻게 한국 회사가 갑자기 막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배당 주느니 가서 그런 회사들을
5: 찾아와.
6: 지분을 뭐 100% 인수 안 하더라도 10% 20%씩 부분 인수를 하면서 몇 개는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만 굉장히 성장해도 글로벌 확장성을 가져오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 그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금 인디 K뷰티가 가진 한계 그러니까 제품 브랜드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뭔가 몸집은 조금 커진 상태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전략인 것 같네요.
6: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구다이 이런 그 유통하는 회사들이 여러 브랜드들을 인수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 K뷰티 중심으로만 인수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출하고 싶은 이제 그 가능성이 큰 나라들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뷰티 브랜드를 인수해서 거기에 K뷰티의 장점을 넣어서 예, 그쪽의 유통이나 그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그렇죠. 창출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인재도 그 나라 인재를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러네요. 그런 단계를 먼저 하고 다음 성장을 할 만큼 근데 한국 주주들이 잘 안 기다려주잖아요.
5: 기다려주시다 우리 좀.
6: 네, 저는 그런 한국 회사를 너무 보고 싶은 거죠.

0: 분산은 투자하는 데 있으니까
1: 그러네요.
0: 한국의 자산 배분의 개념이 여전히 별로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다 일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 회사가 막 그렇게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가. 그래서 좋은 기업들 혹은 분산된 포트폴리오 뭐 상품, 금융 상품이 됐던 그냥 혼자 투자를 하시던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 두시고, 예. 그, 뭐, 좀 취미 삼아, 뭐, 매매를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산 배분은, 예, 해두셔야
1: 분산이다.
0: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 그
0: 있고, 예.
1: 분산에서 중요한 거는 또, 분산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산할 때 정말 얘기 안 되는 데는 제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화장품, 이쪽은 나쁘진 않다. 이 정도는
0: 네,
1: 말할 수 있는
0: 나쁘진
1: 거죠.
0: 않은데, 이제 저는, 이왕이면 조금 더
1: 더.
0: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화장품 회사를 선호하기는.
1: 하지만 제가 또 한민족의 정서에 기대어
0: 네.
1: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를 바로 만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화장품의 원가가 낮잖아요.
0: 네네.
1: 그, 아예 요즘에는, 내가 레시피를 줄 테니까 이대로 만들어가 아니라, 이런 컨셉으로 할 건데요. 아예, 저기, 연구부터 생산까지를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데가 있잖아요. ODM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코스맥스 같은데. 이런 데는 그러면 얘기를 쭉 들어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네, OEM, ODM 관련해서 일단 한국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1: 아,
0: 뭐, 그죠.
1: 그래요?
0: 예, 너무 많잖아요.
1: 너무 많지만 그래도 몸집이 큰몇 개는 있잖아요.
0: 그래도
1: 그래도 경쟁이
0: 보통은,
1: 취약해요?
0: 아니, 뭐, 보통은 그, 진짜 그런 제조업이잖아요.
1: 네.
0: 예, 그 회사들은 매출 원가가 높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그런 고정비가 높은 산업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과점 시장이 되어 있어야, 예,
1: 그렇군요.
0: 되는데, 저는 OEM, ODM 관련은 저도 한뭐 10몇 년 전에는, K-뷰티, OEM, ODM, 특히 중국에서 K-뷰티 잘 팔릴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훈련된 투자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그때 미국의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에 아시아 소비재를 담당하는 어떤 여성 펀드매니저께서 되게 너무 온화하신 분인데 이제 그 한국 OEM, ODM 회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메일로 저한테 한번 주신 게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모든 증권사들이 이제 가서 막 코스맥스 콜마 OEM, ODM 이제 중국계도 KBT 들어간다 이러면서 할때 그게 아직까지
1: 그렇게
0: 저한테 되게
1: 평가할 수 있으니까.
0: 남아있는데 본인이 단기적으로 이 OEM, ODM 주가가 올라갈 때 본인이 그만큼 실적을 못낼 수는 있지만 자기 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장품 OEM, ODM을 살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기본적으로 브랜드 회사를 펀딩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 주주를 위한 가치 제공이 아니라 고객사에게 가치를 이제
1: 그렇죠.
0: 고객사가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1: 그렇죠.
0: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를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걔네는 가동률이 100%가 되면 그 안에서 더 효율을 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또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 증설해야
0: 예, 그러니까
1: 되죠.
0: 브랜드 회사들이 70% 매출 총이익률로 막 돈을 버는데, 얘네는 결국은 그거를 펀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비즈니스인지 잘 모르겠다. 브랜드 회사를 투자를 하면 되지. 이제,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1: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제조업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메어 있잖아. 저기, 브랜드사에.
0: 예,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0: 그래서 아무리 그들의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어도 결국은 그들은 계속 캐펙스를 투하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정비가 높게 가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혁신을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되게 많이 저한테 남아있는, 거고, 그래도 이 회사들이 말씀 주신 대로 뭐, 원재료의 혁신이라던가 뭔가 그런 컨설팅 같은 거의 굉장히 높은 마진의 어떤 비즈니스를 붙인다거나 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사실 그게 전체 비즈니스의 큰 부분이 되지는 않으니까, 항상 뭐,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괜찮은데,
1: 망하진 않을 것이나 이것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0: 그래서 뭐그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고
1: 오늘
0: 있습니다.
1: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화장품 얘기를 쭉 했는데 끝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장품과 함께 또 잠깐 언급해보고 싶은 게 있죠.

0: 신약, 헬스케어 이런 쪽인데 여기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컨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짚으면서 네네.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여기에 내가 당장은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여기 한번 발을 들이고 싶어라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네네.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1: 저는 이것도 반도체랑 마찬가지고 뭐 뷰티랑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좀 다변화된 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0: 우리 대표님은 네. 홀을 다변화 네. 박정임이라고
1: 그래서 네. 한국 박정임뿐만 네. 아니라 글로벌하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그냥 산업 두 개만 선택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연금 계좌에 뭐 ETF를 담던 그냥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담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반도체랑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 정도요?
1: 그래서 AI 인프라가 빌드업되는 과정에서는 반도체가 되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후에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신약이 이제 굉장히 적금 그 가능한 가격에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될
0: AI
1: 것이고
0: AI 이번에 노벨상 받은 거 다 AI 관련인지 네. 심리학자가 받지 않았다 네. 그런 맥락이죠. 네.
1: 그래서 저는 제일 끝에는 결국 헬스케어가 굉장히 그 사용자로서 되게 엄청난 혁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조금 더 이제 좀 긴 이야기이긴 네. 하지만 근데 이미 이거 관련해서 뭐 뷰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옛날에 전통적인 제조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중국과 경쟁을 심하게 해야 되는 이제 영역은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고정비가 낮은 비즈니스들을 이제 한국에서 좀 선호하는데 네. 그 기업들이 그러면은 고정비가 낮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높으면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로 왔을 때 판관비잖아요. 판매관리비에서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그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저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시장이 지금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일 잘 활용하는 게 반도체 회사들이긴 하고. 네. 예. 근데 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 판관비를 뭔가 몇 년치를 예측을 할 때 대부분은 그냥 가정이 매출에 비례하거나 조금 효율성 있으면 매출보다 조금 덜한 속도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인건비와 R&D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 기업들에게 큰 비중인데 심지어 마케팅도 이제는 마케터 굳이 없어도 영상이나 이런 거 다 그냥 SNS에 알아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줄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제일 잘 줄일 수 있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중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분산되고 역사가 깊은 회사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실패 데이터가 많을수록 예, 훨씬 더 성공에 가까운
0: 낮출 수가 있다.
1: 예, 그것도 그렇고 R&D에서도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떤 뭐 물질들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이 내가 실패 데이터가 많을수록 훨씬 더 그거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헬스케어 산업에 오래 있었던 기업들 중에 AI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순간에 예, 그
0: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겠군요.
1: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0: 아, 이것도 네. 되게 재밌네요. 오히려 이제 우리 헬스케어만 가지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해도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논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긴 시계열이다. 분산이다. 그래서 우리 분산 박정임 K프리덤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0: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0: 제23편 다윗의 시.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0: 제2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빛액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을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4: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2: Copyright.
4: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2: Mm-hmm.
4: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2: Absolutely.
4: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2: Mm-hmm.
4: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2: 그렇죠.
4: 여러분이
2: 네.
4: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2: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4: 그렇죠.
2: 무단복제,
4: 그러니까 piracy. piracy.
2: 네, 맞아요. 네.
4: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2: Exactly.
4: plagiarize.
2: 아하.
4: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 뭐
4: 논문에서 논문 표절.
2: 그렇죠. 논문 표절.
4: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2: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2: Yes.
4: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5: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4: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2: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2: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One more time.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4: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4: What is exclusive?
2: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4: only,
2: one thing, only.
4: That person.
2: Yes.
4: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2: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4: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2: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4: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2: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4: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2: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4: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2: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4: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2: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4: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2: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N-I-L-L-Y, meaning carelessly, 아.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4: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2: 아무렇게나
4: 아무렇게나
2: 막
4: 약간 제멋대로
2: 그렇죠.
4: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4: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2: right.
4: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그렇죠.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2: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4: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2: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4: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2: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4: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2: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4: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2: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4: Publisher.
2: Yeah.
4: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2: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4: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2: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4: 저작권 침해죠.
2: Yes.
4: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2: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4: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4: Okay?
2: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4: That's a big no-no.
2: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4: 그쵸.
2: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4: Punish 하면 처벌하다.
2: Yeah.
4: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2: 있는.
4: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Pattern practice.
4: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2: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4: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2: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4: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4: One more time.
2: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4: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2: Awareness.
4: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2: Awareness.
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2: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4: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2: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4: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2: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4: One more time.
2: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4: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2: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4: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2: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4: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2: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4: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2: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4: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2: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4: 그럴 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2: Dialogue practice.
6: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7: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6: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7: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6: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7: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4: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2: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4: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2: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4: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2: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4: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2: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4: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2: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2: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4: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2: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4: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2: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4: Bye, everyone.
2: Bye-bye.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자들이 저 X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인주현 교수입니다. 다크 패턴 디자인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이고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메뉴가 4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다음에 3개의 메뉴가 나오고 또 하나를 누르면 다시 4개가 나오는 식인데요. 사용자가 금방 길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를 아주 길게 만들어 놓고 해지 방법은 저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겨우 스크롤 해서 해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해지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해지 예약 버튼인가 싶어서 저 분홍색 버튼을 눌렀지만 해지가 되지 않죠. 저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버튼이니까요. 그럼 해지 예약 버튼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는 해지 예약 글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저 해지 예약 텍스트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 사례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 유형을 로치 모텔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바퀴벌레 덫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의 의미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로치모텔 다크 패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치모텔 말고도 수많은 다크 패턴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광고인지 헷갈리게 하는 다크 패턴. 재고가 있음에도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사용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잊지도 않은 미끼 상품을 보여줘서 사용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분이 계세요. 바로 해리 브링널입니다. 아무도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에 2010년 한 UX 컨퍼런스에서 해리 브링널이 이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붙여졌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발표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발표 후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 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다크 패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리 브링널이 만든 다크 패턴 웹사이트인데요. 다크 패턴의 유형, 사례, 법률 같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크 패턴은 아주 초기 형태의 다크 패턴인데요. 보통 UI 화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유형들도 단순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크 패턴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초기의 모습은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너도나도 출시하기도 했었죠. 알렉사 TV 켜줘, 노래 틀어줘, 날씨 뭐야, 이렇게 소통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타이핑 치는 게 어려우니까 음성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이건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여기 할머니도 음성 AI를 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사가 기도문을 읽어주는 기능을 잘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료 서비스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AI가 할머니에게 기도문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yes!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서비스 측은 이게 유료 서비스라는 것을 최대한 숨겼던 거죠. 이런 다크 패턴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AI가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린아이가 그냥 yes 한마디 했더니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AI 다크 패턴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다크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가입이나 구독은 음성으로 yes 한마디로 엄청 쉽게 할 수 있지만 구독 취소는 음성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해지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AI가 음성 대화의 선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료로 전환된다와 같은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누락시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음성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텍스트하고 다르게 톤과 속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상품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소개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예전에 검색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좀 더 상단에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크 패턴이 단순하게 UI 화면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목소리 형태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잘 남지도 않게 되었고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을 싣게 되면서 더 교묘한 다크 패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다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졌고 특히 감정 관련한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이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이모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윤재영님 해지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이런 디자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한다라고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여운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2023년에 당시 어떤 다크 패턴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해 봤는데 감정 관련한 다크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사용빈도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다크 패턴들을 분류합니다. 위험한 다크 패턴, 그리고 덜 위험한 다크 패턴으로요. 이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규율이 불필요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레플리카라는 챗봇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봇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으로 이 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고요. 까칠한 성격, 순종적인 성격,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옷도 원하는 취향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봇이 사는 이 공간도 사용자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저녁이 되면 이 공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데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좋습니다. 이런 AI 봇하고 밤낮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한 2, 3년 전에는 한 사용자가 봇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성이 AI 봇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봇과의 결혼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4명 중 1명이 이렇게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AI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얘기도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해줘,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BC의 한 방송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나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고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봇과 결혼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 여성분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봇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합니다. AI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객체에서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드디어 우려하던 세상이 되었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팅 앱입니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 그러다 서로 매칭이 되면 데이트가 성사되죠.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데이팅 앱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남자가 데이팅 앱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매칭이 안 돼요. 남자는 좌절하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나? 옷이 너무 칙칙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좀 더 귀여운 표정, 재밌는 포즈도 취해보고 옷도 화사하게 입어봅니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도 여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꿔줍니다. 짜잔! 아까 애매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포즈, 옷차림과 낯빛,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올렸던 그 애매했던 사진을 AI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넷플릭스를 즐겨봅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AI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AI는 너무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를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요.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걷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햇살 좋은 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프로필이 노출이 되니까 드디어 여성분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성분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 남성분 너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앱에 올라간 사진과 글은 다 인공지능이 고쳐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분위기 좋고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답을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기에 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성을 찾아서 그냥 AI가 스스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혹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 여성분 역시 자기 보시 대신 대답을 하겠죠. 우린 정말 신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팅 앱을 보면 매칭률을 높이려고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이런 AI가 접목된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AI가 너무 잘 도와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건 AI가 사람 대신 데이트를 하고 있네 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것들을 AI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점점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팅 앱 뿐이겠어요. 결국 모든 앱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다크 패턴이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말과 태도,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합해 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공감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위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인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공고해지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현실 속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 나 사이의 괴리가 발생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측은 이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기업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게 다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시발점인 이 첫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소통 방식과 디자인을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투부터가 너무 단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말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력자답게 말투와 태도가 더 겸손하고 사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답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백이나 마찰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고민이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AI가 답을 할 때 질문하듯이, 권유하듯이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인공지능 대화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많은 경우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I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이팅 앱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AI가 좀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 정도만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AI의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사용자가 답을 바로 알게 되면 학습 효과가 없죠. 이 학습 앱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리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힌트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각을 돕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서비스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진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의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자인 사례들을 저는 성찰적 마찰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용자에게 너무 쉽게 답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찰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주고 너무 쉽게 공감을 해주고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는 AI는 사람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은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을 바로 주지 않는 AI, 무조건 동의만 하지 않는 AI,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AI,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다크 패턴 디자인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부정적 디자인 트리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 역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린 다크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해서 AI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내 삶의 찬양.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한낮의 횡단보도 앞입니다. 신호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올라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가려봅니다. 그때 한 걸음 옆에 있는 그늘이 보입니다. 가로수 한 그루가 만든 작은 그늘. 누가 자리를 정해둔 것도 아닙니다. 이름표도 없습니다. 그 아래에 서면 숨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우리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름이 때론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찬양은 그 모름 속에 있는 다른 한쪽을 바라보려 합니다. 첫 곡은 성경민의 은혜, 오늘은 소망교회 성가대의 연주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2018년 6월 23일이었습니다. 대구 북부의 한 유소년 축구팀이 연습을 마쳤습니다. 소년 12명과 코치 한 명이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탐루앙 동굴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코치는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축구화와 가방도 자전거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잠시 다녀올 생각으로 들어간 그 동굴.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으로 빗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나가던 길이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더 깊은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동굴 안에는 햇빛이 없어 캄캄했습니다. 시간을 알려줄 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닿지 않았고 아이들은 바위 위에 몸을 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배가 고팠습니다. 젖은 옷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찾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동굴 안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흘렀고 조금씩 스며나오는 물로 겨우 목을 축였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굴 밖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 남은 자전거를 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급히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군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잠수사들은 장비를 챙겼습니다. 펌프가 쉼없이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은 계속 들어왔고 한쪽에서 물을 빼면 다른 쪽에서 다시 차올랐습니다. 동굴의 통로는 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잠수 장비를 맨 어른 한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흙탕물 속에서 앞은 보이지 않았고 잠수사들은 벽을 더듬으며 동굴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지만 몇 미터를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 밖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동굴 잠수 전문가들도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의 구조 전문가들과 의료진들도 합류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옮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물을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13사람은 그런 동굴 밖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9일이 지났습니다. 두 명의 영국인 잠수사가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위 위를 훑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잠수사가 물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니? 13명이요. 다행히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던 그 9일 동안 바깥에서는 수많은 발걸음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이들을 발견하긴 했지만 바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동굴 안의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수영을 잘 하지 못했는데 밖으로 나오는 길에는 물에 완전히 잠긴 구간이 여러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가능한 다른 길을 모두 살폈고 산 위에서 다른 입구도 찾아보았고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곳도 조사했습니다. 물을 빼는 일도 계속됐습니다. 산에서 흘러드는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물은 주변 논으로 흘렀습니다. 그 논에 있는 벼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열심히 지은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아이들이 살아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잠기는 동안 동굴 안의 길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돈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의 벼가 물에 잠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모를 농부들의 희생은 어둠 속 아이들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준비하던 중 태국 해군 잠수사 사만 쿠난이 산소통을 운반하고 돌아오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은 죽음 앞에 말을 잃었고 두려움은 더 극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6월 23일에 들어간 이 13사람은 7월 10일에야 동굴 밖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를 떠난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들은 곧바로 아이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창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거리에는 감사가 가득 찼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0: 동굴 안에 있던 아이들은 바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내 딸아,
0: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아무 소식이 없어 마음이 어두워진 날이 있으셨나요? 기다리는 일이 너무 더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태국의 농부들은 동굴 안의 아이들 얼굴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쪽의 희생이 다른 쪽에게는 생명이 됐습니다. 삶에는 그렇게 이름도 모른 채 주고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넨 것이 어디만큼 닿았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감사는 때로 정확한 이름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동굴은 어떤 모습인가요? 막연한 기다림처럼만 느껴지시나요? 그 동굴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우리가 모든 길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위가 남아있다고 해서 가을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조용히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친절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와 좋은 찬양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길 저편에서도 작은 불빛 하나가 이번 주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오전 11시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배우세요. 나이 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거 참 중요하죠.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움은 커지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 혼자 계시다 싶으면. 특히 뉴욕에 사는 한인 가정들은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낮 시간을 안전하게 만난 식사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만나시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시니어 데이케어 아닐까. 자, 오늘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참 좋은 시니어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으로 봐도 이렇게 든든한데 거기 데이케어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든든할까 싶네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제가 진짜 첫인사로 든든합니다 그랬거든요. 든든합니다.
1: 아유, 뭐 그렇게까지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0: 예. 무거우신 거 아니고요?
1: 네. 요즘 많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0: 네, 오늘도 재미난 얘기도 진지하지만 알찬 얘기들 함께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지내셨죠?
1: 네, 지금 저희 여름 또 아우팅 지난 얼마 전에 네. 그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로버트 모세스 스테이파크 비치에 네. 아주 잘 다녔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네. 저희 역대 저희가 아우팅을 할 때는 비 소식이 있다고도 꼭 나갈 때 비가 안 와요. 이상하게.
0: 오, 하늘이 돕는다 그랬죠? 예, 이런 걸.
1: 갔다 오고 나니까 오후에 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너무 그 날씨도 좋았고 가셔서 바닷가에 발을 얼마 만에 담궈봤는지 모르겠다는 우리 여러 회원분들도 계셨고
0: 네.
1: 네, 오랜만에 또 그 등대까지 걸어가서 또 사진도 찍고 네. 바닷바람도 쐬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오면서 맛있는 점심도 또 외식도 하고
0: 네.
1: 그래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0: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진 한 장을 어느 날 보내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네. 이 사진을 봤거든요. 야, 이것은 누가 봐도 시니어가 아닌데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네.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대충 몇 분 정도 함께 가신 거예요?
1: 이번에는 한 130여 분이 같이 갔어요.
0: 예, 네. 와.
1: 30여 분이 같이 갔고, 계속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데이케어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몸도 정신도 같이 이렇게 아우팅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그래야 네. 가죠. 몸이 힘들면 안 가죠. 네.
1: 그럼 일단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이렇게 코치버스 같은 걸 타고 네.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다니는 게요.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은.
0: 아, 그럼요. 사실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1: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버스 편한데 이거 타고. 네.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는 이제 좀 늘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런 게 뉴스가 되셔서 같이 이제 타고 아주 질서도 잘 지켜요.
0: 네.
1: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계속 잘 다녀오면 그게 이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늘어가는 그 같이 움직이시는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뿌듯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처음에는 등록할 때만 해도 조금 막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색안경 아닌 색안경 같은 걸 끼시고 이게 내가 데이케어에서 이걸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0: 네.
1: 여기 내가 아직 나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제 갖고 계신 지병 때문에 뭐 데이케어 보시면 이제 치매 환자도 계시고 무슨 파킨슨 환자도 계시고 네. 막 그래요. 예. 이제 열심히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참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늘 경험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갔다 오셨어요.
0: 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얼굴이 달라져요.
0: 다녀오고 그렇게 나면.
1: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네. 나고 그리고 데이케에서 또 즐겁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막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0: 네.
1: 챙겨주고 막.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너무 귀하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동도 오고 예? 보람도 느끼고 가끔 울컥해요. 가끔.
0: 오, 예.
1: 왜 제가 보면은 100세가 넘으신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90대 어머님을 이렇게 부축해서 네. 화장실 갔다 오실 때 이렇게 손잡아서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그러는 거 보면
0: 네.
1: 아, 너무 아름답죠. 그 그러니까요. 모습, 광경이. 근데 어디는 뭐 서로 뭐 자리 갖고도 싸운다 그러고 다른 데들을 보면
0: 가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1: 네. 네. 뭐 이런저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나오면 얼마나 즐겁고 음? 이렇게 새롭게 사귄 친구들 참 소중한데
0: 네.
1: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해 내가 거기 앉아야지만 뭐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봐야 싸우셔봐야 본인 손에다 화내고 그러면
0: 맞죠
1: 본인 몸에 안 좋은
0: 자꾸 스트레스 받고 네,
1: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러시지만 않는 게 좋다. 그러면 늘 뭐 저기도 앉으셨다 여기도 앉으셨다 저희는 그래요.
0: 네.
1: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지정석을 만들어 드리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참 편하게 이렇게 예, 조용히 딴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하죠.
0: 네. 장수 데이케어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막 100여 명을 모시고 비치르고 나가고 뭐 이런 행사를 하면 힘드실 법도 한데.
1: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0: 왜요? 네.
1: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0: 전 운영이 전반적으로.
1: 예. 네. 아침에 이제 오시는 것부터 뭐, 조를 나눠서 이제 차량도 다 나눠 타고 뭐 버스는 버스팀 뭐 배는 밴팀 탁 해서 다 가서 도착해서 어디 모이고 탁탁탁
0: 네.
1: 이제 시간대로 여기 이 등대 갈 분들은 갔다 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물 담그고 이렇게 이렇게 딱 네. 시간에 딱 맞게 탁탁 움직여서 와서 밥까지 딱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0: 혹시 신민수 이사님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
1: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주의봉을 큰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0: 예, 저도 놀랍네요. 예.
1: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네. 가시면 이분은 저기서 뭐 달라 저분은 저기서 뭐 그렇죠. 달라 뭐가 숟갈이 떨어졌다
0: 뭐가 없다
1: 뭐. 밥이 안 왔다 네. 막 정신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스태프나 저희 선생님들,
0: 네.
1: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식사를 잘 못해요. 이제
0: 서브를
1: 해드려야 네. 되니까 잘 챙겨드리고 식사 네. 맛있게 하시고 마무리 차까지 돌아가신 차까지 잘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돼야 돼. 이번에 편하게 밥을 다 먹고 왔어요 제가.
0: 오.
1: 그분들하고 같이.
0: 예. 이제 뭐 이쯤 되면 가족이 됐네요.
1: 그냥 너무 이게 이제 어떤. 뭐 틀에 박혔다라는 표현은 정확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0: 무슨 데이케어가 이사님을 따라갑니까?
1: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저는 이번에 이 비치를 다녀오면서
0: 네.
1: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됐구나.
0: 체계적으로 그냥. 네. 물 흐르듯이.
1: 그냥 제가 밥 편하게 먹고.
0: 네.
1: 진짜로요.
0: 네.
1: 저도 우리 회원분들 식사하시는 때 같이 저도 자리에 앉아서.
0: 네.
1: 같이 먹고, 그날 때, 어휴, 가세요. 먼저 가시고. 그리고
0: 네.
1: 하여튼 참 재밌는 또 뜻깊은 또 아우팅을 하나 잘 마친 것 같아요. 네.
0: 참 사이좋은 대가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1: 예.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혹시 이 이후에 뭐 가을에도 계획들이 있나요?
1: 그럼요. 저희는 항상 가을에도 뭐 단풍을 가든지 뭐 꼭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당연히 어딜 나갈 준비를 이제 곧 또 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연말에 또 연말 행사도 있을 거고 뭐 땡스기빙에도 당연히 또 행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다양한 스케줄이 몰려 있어서 많이 분주해지죠.
0: 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어디 가지 마세요. 생활의 지혜 여기서 배우세요. 그랬는데 아마 알찬 생활 정보를 지금 듣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거가 어디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 정보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장수대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뵀을 때 한 한 달 됐는데요. 그때 이제 닉 셜리 유튜버가 우리 요 지역에 뉴저지 뭐 플러싱 이 지역에 한인 데이케어를 놓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민수 이사님이 닉 셜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오늘 모셨습니다.
2: Hey, how are you?
1: Good. I'm 네. sorry.
2: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얘기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1: 네.
2: 틀린 말은 없었고
1: 예.
2: 단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깊은 그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1: 잘 모르죠.
2: 간과를 한 거죠.
1: 예.
2: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왜 루즈벨 에브뉴 저 밑에 쪽 메인스트리트 쪽 그리고 뭐 유니언 스트리트로 해서 뭐 저쪽 43, 5 에빈 쪽으로 내려가면 왜 그렇게 수많은 중국 약국들이 한 블럭에도 몇 개씩 있고
1: 그 유튜버에서는 그랬거든요. 여기 이거 깽단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예. 다 모여가지고
2: 예.
1: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2: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1: 뭐
2: 좀
1: 자세히 모르지만
2: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2: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건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왜 한 블락 그리고 여기 몇 개의 블락 안에 이렇게 약국들이 많고 건강약국들도 있고 뭐 홈케어도 이렇게 많이 오피스가 보이고 뭐 데이케어도 많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1: 네. 근데
2: 이제 뭐 반경 1, 2마일 안에 무슨 데이케어가 60몇 개 무슨 뭐 그중에서 뭐 한인 데이케어가 몇 개고 중국 데이케어 몇 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분석을 통해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터전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1: 네. 많이 모여들죠.
2: 우리의 생활터전.
1: 네.
2: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지금 거주지 분포를 보면요.
1: 네.
2: 웨체스 저 위, 와이플레인. 맨하튼,
1: 네.
2: 뭐 브루클린 브롱스,
1: 네, 저 멀리 사실 다 일로 오시네요.
2: 롱아일랜드,
1: 예.
2: 롱아일랜드도 저 서퍼 카운티부터 해서 네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와요.
1: 네.
2: 거의 그분들이 여기로.
1: 예.
2: 근데 데이케어를 나오게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데이케어도 이유가 그 중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인 이민자 시니어들이 누려야 할 각종 그 의료 혜택들,
1: 네.
2: 뭐 당신들의 주치 선생님들, 뭐 예를 들어서 통증 병원,
1: 네.
2: 뭐 한의원, 약국, 홈케어 회사, 그러니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식당, 카페.
1: 네.
2: 그 동네에는 한국 식당 맛있는 게 없어요.
1: 없죠. 네.
2: 한국 홈케어 회사가 없어요. 데이케어가 없어요. 키케아 스테이튼 아일랜드. 물론 뉴저지, 뉴저지에도 있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뉴욕인들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일주일에도 각종 어포인먼트, 병원 어포인먼트이 최소 두 개, 세 개예요.
1: 네.
2: 그게 다 어딨냐? 다 이쪽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어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보 자료가 맞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2: 이 안에 아니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아?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 약국이 많아? 한국 내과가 왜 이렇게 많아?
1: 생활하신 그 반경 안에 있으니까
2: 이렇게 네.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그러네요. 예. 네.
2: 어?
1: 왜
2: 여기에 왜 K라디오가 왜 여기 있어?
1: 그러니까.
2: 네? FM이 네. 왜 여기 있고 AM이 네. 왜 여기 있고 한국 방송 채널 방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1: 곳곳에 흩어지면 될 텐데.
2: 여기가 우리의 생활 반경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2: 언어적으로도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반박 예, 네.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네.
2: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드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1: 네.
2: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간다.
1: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시니어분들.
2: 그렇죠.
1: 네.
2: 예, 제가 그 얘기를 몇 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예, 결국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제일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네. 그 퍼블릭하게 유튜브나 여기 미국 로컬 공중파 아주 유명한 채널들의 CNN과 Fox에
1: 네.
2: 뭐 여러 곳에서 다뤄졌어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 시니어들을 뭐 여러 정부 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제재가
1: 올 수밖에 없죠.
2: 예,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베네핏을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1: 네.
2: 그래서 많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1: 뭐죠? 간단하게?
2: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몸 안에 제가 어떤 뭐 종양이 있어요. 어떤 뭐 혈관이 클락이 됐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1: 제거하면
2: 네, 제거하고 네. 막힌 데 뚫어주고 그러면 돼요.
1: 네.
2: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자꾸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1: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네. 여파랄까요?
2: 네.
1: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2: 많이 달라진 걸로 들리고는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존에 그런 현금 킥백을 주던 여러 곳들이
1: 네.
2: 뭐 안 주기로 했다.
1: 네.
2: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곳들은 뭘 들은 소문인데 어떤 곳들은 준이 그냥 우리한테로 또 뭐 한쪽으로 또 몰리는 또 현상이 조금씩 또 있고요.
1: 네.
2: 근데 결국은 이거를 단칼에 지금 수술 칼을 지금 대질 못하고 아직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그 길게 본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프로그램을 정직하게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예, 올 수 있겠고 기대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더 많은 어떤 정부의 혜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목소리가 저분들한테 어떻게 들려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냉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1: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아직도 뭐 주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2: 제가 진짜 요즘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1: 예.
2: 그 이런 여파가 있고 나서 저희 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해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2: 아직도 그런 요구를 하세요.
1: 네.
2: 제가 쓰러질 것 같아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물론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미국에 늦게 오셔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뭐 세금, 리타이먼트 펀드를 적립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1: 네네.
2: 현실에 부딪혀 계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해결책에 있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리타이어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거기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
1: 저.
2: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세금에 의해서
1: 네.
2: 이 모든 공공 서비스가 해결이 되고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세금을 우리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1: 조금 벌면. 네.
2: 네. 또 적당히 내는 분도 있고 아주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1: 네.
2: 근데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억지로 그걸 내가 안 내려고 억지로 덜 내려고
1: 네.
2: 어떻게든 좀 가리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엄한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1: 네.
2: 예, 이러다 보니 뭐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당 기관에 정말 내놓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고
1: 네.
2: 용기도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1: 네.
2: 안타깝지만 네.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요.
1: 네.
2: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여기 로컬 플러싱 로컬 지역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2: 너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지금.
1: 갑자기?
2: 예. 시니어 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던 비즈니스인데.
1: 네. 안 오시는.
2: 예, 이 돈이 안 돌아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여파도 있어요. 있지만 이 여파는 사실은, 올바른 여파는 아닌 거고.
1: 처음부터 그랬어요.
2: 예,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분들하고도 좀 나눠봤지만,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계기로,
1: 네.
2: 뭔가 지금 트랜스폼이 안 되면, 앞으로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노후 베네핏,
1: 네.
2: 시니어로서의 어려워질 거다,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설령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좀 우리가 잘
1: 네.
2: 이겨나가 보자.
1: 이번 사태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생활백서.
1: 최근에 그 롱텀 케어 플랜 베네핏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공중파에 나가서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우리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들한테 여파가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수혜자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가실 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장수 데이케어처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가야 될 방향? 앞서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네.
2: 사실 좀 어렵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어덜트 데이케어가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엔드 프로바이더예요. 직접 생활하고 네. 우리 시니어분들과 그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고충 다 해결해드리고 뭐 재미있게 즐겁게 해드리고 뭐 저희가 이런 곳인데 사실은 지금 그 존재의 가치가 좀 약간 퇴색이 된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1: 네.
2: 열심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도와드리고
1: 네.
2: 메디케이드 시민권 신청, 여권 잊어버리고 갱신해. 메디케이드 카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를 거예요. 푸스탬프 맨날 잊어버리시지. OTC 카드 잊어버리시지. 맨날 재신청해다 그러시지. 편지 갖고 오죠. 메디케이드 리뉴얼 해드려야지. 푸스탬프 리뉴얼. 뭐 아파트 신청해드려야죠. 아파트 팔로우업 해야 되죠. 매년. 근데 너무 이게 퇴색이 된 거라. 저도 거기에 그 도매금으로 묶여가지고 저희도 데이케어는 이런 곳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네. 굉장히 거북해요, 진짜. 진짜 저는 좀 딴 데, 어떤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요, 어떨 네. 때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우리 기사님들이요, 집에서 막 5시에 나가요. 회원들 모시려고.
1: 네.
2: 그 새벽잠, 겨울, 아후, 추운데, 겨울에, 눈길에, 네. 비가 오는데, 끝나고 여름에 지금 얼마나 더워요.
1: 네.
2: 그렇게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곳들도 있음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2: 하나로 그냥 묶여가지고.
1: 다 그렇지 뭐. 이렇게.
2: 한인 네이케어가 네. 이런 곳이다. 무슨 마피아가 어떻고 뭐.
1: 네.
2: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생님들 정말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하세요. 저희는 오전 오후반 있거든요. 토요일도 네.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오전 끝나자마자 점심도 잘 못 먹고 오후반 또.
1: 식사는 하셔야죠.
2: 시니어들도 준비해서 또 이제 다 오후반도 다 케어해야죠. 아마 집에 가시면 다들 그냥 떨어질 거예요.
1: 피곤해서.
2: 네, 피곤해서.
1: 네,
2: 네. 혹시 불면증 있으시죠?
1: 좀 어제 좀 못 잤어요. 네.
2: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세요.
1: 아 그럼 맞아요. 피곤이 약이죠.
2: 피곤한 네. 것만큼 꿀잠을 자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1: 기절. 네.
2: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얘기를 해요. 데이케어 나왔다 가신 분 날들은 아마 잘 주무실 거예요.
1: 네.
2: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날은 뭐 계속 주무셨다, 일어났다, 주무셨다, 일어났다,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안 나온 날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오시는 날 보면
1: 네.
2: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잤대 이러는 거지. 그래서 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새벽부터 진짜 오후 늦게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 네.
2: 그것을 그냥 단칼에 돈 주니까 뭘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냐는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1: 네.
2: 제가 옥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죄송합니다. 여기서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막.
1: 네. 넣어주세요.
2: 하, 진짜.
1: 근데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 나도 데이케어에서 한번 가보자. 가면 뭐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바빠요. 바빠. 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네. 저희 지금 나오시는 어머님 중에는 오시자마자 이제 식사하시고요. 스크린 골프 연습하러 가세요.
1: 오.
2: 저희 이제 당구장 스크린 골프가 저희 회원들 무료잖아요.
1: 네.
2: 아주 최신식 새로 다 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연습 가시고,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멋있는 또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티칭도 좀 도와드리고, 네. 잡아주고, 당구장도 얼마나 그냥 새, 뭐 그 나오셨 거기 갔다가 또 바로 와가지고 또 무슨 스마트폰 듣는다고 했다. 또 무슨 스포츠 댄스 한다고 했다. 네. 이제 밥 먹으래 또 그랬더니 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밥을 또 먹어야 된대. 그리고 또 막 빙고하고 막 노래하고 막 하고 가야 된대요. 뭐 정신이 없어요.
1: 네.
2: 하루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되는 거.
1: 나가서 그냥 멀뚱히 있는 게 아니네요.
2: 아니에요. 아니 네. 얼마나 바쁜데요. 네. 노래도 불렀다. 뭐 조용히 또 모두 뭐 스페니쉬도 배우고 영어도 배웠다. 많아요. 배울 게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윷놀이들도 막 그룹으로 하시고 막 너무 바쁘고 예. 이 한가할 겨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해드려야 될 일도 너무 많고.
1: 네.
2: 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적을 갖고 소셜 어덜트 데이케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1: 그렇죠. 원래. 네.
2: 네, 이렇게 해드려야 뭐 당신들의 일도 줄어들 거고 당신들이 또 여러 가지 메디컬 이런 보조하는 곳에 돈을 줘야 될 것도 줄어들 거고.
1: 네.
2: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소셜 어덜트 데이케어 특히 홈케어. 쪽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1: 네.
2: 지출이. 그럼에도 널싱홈이라든지 병원 입원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비용은 적어요.
1: 네. 그쪽으로 더 지원하는 게 낫겠네요.
2: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사실 우리가 널싱홈에 가신다. 병원에 오래 계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 좀
1: 진짜 무료할 것 같아요. 무료. 그냥 뭐랄까 마지막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2: 그렇죠.
1: 네.
2: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찌어찌해서 다쳐서 병원 갔다가 놀치고 오면 이제 오래 계신 분들 보면 건강이 악화 속도가요.
1: 네.
2: 놀랄 정도로 빨라요. 거기에 계시면.
1: 네.
2: 그리고 여기 멀쩡하게 얘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1: 다쳐서
2: 한번 네. 병원 갔다 러시움으로 들어가시면 한 달, 두 달 된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못하죠. 기억도 잘 못하게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건강이셨던 분들이 데이케어에 나오기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반전이 오는 거예요.
1: 젊어져. 네.
2: 젊어져요. 진짜로. 네. 젊어져요. 혹시 또 마음에 드는 우리 남자 아버님이 있다. 그러면 또 갑자기
1: 갖고 하고.
2: 갖고 쉬기 시작해요.
1: 네.
2: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멀끔해져서 나오세요. 네. 왜 저러시지? 참 즐겁고
1: 네.
2: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린 대한민국 그 백의 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마을운동의 기적을 일궈낸 전 세계에서 전무유무한 그런 빠른 경제 발전과
1: 네.
2: 문화, 각종 문화며 여러 가지 사회 얼마나 롤모델이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1: 네.
2: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참 불명예를
1: 네.
2: 안겨드리는 아주 몹쓸 짓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하우징 문제. 왜냐면 지금 너무 렌트비가 비싸고 노인 아파트며 저소득층
1: 네.
2: 그런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금 이제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정말로 진중한 스터디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뭐 고령화 노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고 이제 80, 90, 100세 이 아주 이제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1: 네.
2: 예전에는 80이면요.
1: 우아했죠.
2: 예, 이거는 진짜 경사예요. 그 대대손손 이게 경사가 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80은 그냥 뭐 팔순잔치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1: 그러니까.
2: 뭐 팔순 갖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 하우징이 부족해요. 기존에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와 우리 시니어를 이렇게 매일 돌보는 기관들, 사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1: 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자꾸 이런 루머가 돌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2: 네.
1: 이런 루머가 돌면 한인들은 뭐 그렇게 지원해주면 안 돼? 뭐 또 이런 얘기들 나오고.
2: 아니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무슨 어디 저기 매도 파크에 가서 매달 무슨 청소를 도와준다, 쓰레기 줍고 이런 소식은 없어요.
1: 네.
2: 어디 가서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뭐 뭘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왜 못할까 우리?
1: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안
2: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혹시 안 알려진 거 아닐까요?
2: 그런 거 하고 계시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1: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 그냥,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 좀 좋은 일 하시면 좀 알리세요. 여기 미국은 자꾸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야 돼요. 네,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절대로 누가 그냥 입에다가 밥을 떠 넣어주진 않습니다.
1: 한국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2: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1: 네.
2: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니어로서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보고 뭐 협회가 새롭게 좀 정말로 굳은 결의 다짐을 갖고 뭐 다시 새롭게 협회도 좀 만들어 보시고.
1: 네. 응? 현재 데이케어 협회가 있습니다.
2: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네. 없어요.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한인 데이케어 업주들 분들하고는 컨택을 했던 걸로 알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사를 많이 하셨고 조인하는 것을 아마 그 당시 한 7개, 8개 데이케어의 대표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칭 협회를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유명무실하죠.
1: 그런 것도 하나 좀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네요.
2: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transpar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네. 봐도 이 진짜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
1: 네.
2: 우리가 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 네.
2: 협회만 만들어온 뭐예요.
1: 그렇죠. 응? 이름만 있으면
2: 껍데기인데.
1: 안 되죠.
2: 네. 그렇죠. 이름만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은 작지만 그 내실은 정말 크고 활동을 정말로 튼튼하고
1: 네.
2: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1: 지금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케어를 어덜트 데이케어를 찾고 있었다면 장수 데이케어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주변에 이렇게 데이케어가 몇 개 있는데 어떤 점을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 네.
2: 아마 최근 그런 일련의 사고 사건 그 보도가 있기 전에는 아마 데이케어를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는 얼마를 주나?
1: 아, 네.
2: 아 이런 걸로 아마 쇼핑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방송 3년, 4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데이케어를 쇼핑하실 때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있는지 차량 서비스라든지 그 데이케어에서 해주고 있는 우리 회원들께 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1: 네.
2: 스태프들도 만나보고 그분들이 주는 인상은 어떤지
1: 네.
2: 뭐 원장이 됐던 대표가 됐던 뭐 이사가 됐던 누가 됐던 만나서 좀 얘기 좀 나눠보시고 전화로 하실 때랑 만났으면 또 달라요.
1: 그럼요. 네.
2: 우리 진현님도 저를 만나고 나서
1: 반했잖아요.
2: 방송 그런 거는 방송에 말씀하시면 아유, 안 되고요.
1: 죄송해요. 네.
2: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또 이게 달라요. 눈을 마주 이렇게
1: 네,
2: 보고
1: 맞습니다.
2: 떨어지게 네.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1: 네.
2: 그러면서 좀 느끼는 부분도 크실 거고 또 식사.
1: 그 중요하죠.
2: 저희는 항상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 시간 즈음에서 저희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꼭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1: 아, 네.
2: 하고 가시라고.
1: 네.
2: 뭐, 비록 선생님들이 못 먹고, 제가 못 먹던 한이 있더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1: 네.
2: 저희는 식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일 다양하게 메뉴도 네. 바꾸고, 아주 건강하게 저희가 늘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우팅이 뭐가 있는지, 그냥 맨날, 시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1: 네.
2: 혹시 그 외에 기타 다른 어떤 뭐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자제분들하고 좀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그냥 동네 할머니들하고 아이고 여기 저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고 그렇게 직접 말고. 자녀분들하고 예. 같이. 예.
2: 그래서 저희는 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분들이 네. 알아보시고 여기로 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멤버들이 꽤 계세요.
1: 예.
2: 그리고 오실 때도 어떤 분들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1: 네.
2: 뭐 이미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장수 데이케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입소문,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런 곳이니까 그리 가세요. 이렇게 네. 뭐 자제분들이 그냥 떠밀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다양하죠.
1: 그 누구보다 자제분들이 추천한다는 거는 내 부모님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 그 얼마나 잘 알아보고 추천했을까 싶네요. 네.
2: 그래서 자제분들이 당신들의 그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낼 때, 프리케이를 보낼 때라든지 뭐 학교 얼마나 우리가 예. 고민 고민 많이 하고 학군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많이.
1: 맞아요.
2: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지금 오늘은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장수데이케어가 그럼 어디에 있는데 궁금하셨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가면 식사를 한번 해보시래요. 직접 드셔보시면 아 이렇게 나와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수업이나 활동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계절별로 여행도 가시고요. 그냥 뭐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듯이 젊어지실 만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데이케어입니다. 장수 데이케어. 이뿐만 아니에요. 그냥 뭐 배우고 즐기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해야 이게 일 처리가 되거든요. 경험 많은 스텝이 함께합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그리고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전화번호입니다. 718-799-0133 718-799-0133

0: 싸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1: 네.
0: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먼저 우선이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0: 여기 내 자리인데.
1: 예.
0: 왜 나 먼저 안 해줘?
1: 나는 이렇게 했는데.
0: 왜 나.
1: 예.
0: 내가, 나, 전부.
1: 예.
0: 그거를 너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 네.
0: 그래, 너 먼저 야, 먹어.
1: 명언이다. 예.
0: 너 먼저 먹고, 당신 먼저 드시고, 당신 여기 앉으셔도 되고, 내가 잘못했었나? 저 사람은 더 잘했던 것 같구나. 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좀 배려를 해주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여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거든요.
1: 내가 말이요? 네. 이렇게.
0: 그거 굳이 거기서 뭐, 지금은 다 똑같아요. 장수데이케어의
1: 네.
0: 동창들이에요.
1: 네.
0: 같은 학급 친구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항상 프라우드를 갖고 계시라고 그래요. 저는 사립학교다 여기는.
1: 네.
0: 장수에 계신 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시는 거다라고 꼭 제가 이 어깨도 피시고
1: 네.
0: 자신 있게 다니시라고 말씀도 하고 밖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1: 아 빨리 늙고 싶다. 팍팍 늙어가지고 그냥 빨리 장수데이케어 가고 싶다.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진짜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덜트 데이케어를 가야 되면 저런 데이케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풀 얘기 다 푸셨죠?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0: 조금 남았는데.
1: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고요. 네, 상담 전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네가.
0: 네.
1: 오늘도 우리가 네. 함께한 라디오 생활 백서.
0: 진행자님과 우리가 잘한 것 같죠?
1: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라디오 생활 백서였습니다. 신민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0: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EBT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EBT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EBT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 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이
1: 네.
3: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니까.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3: That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Mm-hmm.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선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명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죠.
1: Yes.
3: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3: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Awareness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3: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t'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3: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5: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6: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5: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6: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5: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6: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자,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랍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명륜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and 이씨.
0: 썬킴 썬킴.
1: 선할아버지 선할아버지.
0: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어?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썬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예, 4대 성인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 웃돈을. 아,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으세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또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전투판에. 네,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0: 아.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내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예,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예. 이게 송아지 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수소가 예, 예.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돈도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그때...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뭐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라는 거는 예. 물물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1: 아닌가요?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 아니요. 깊게 가지 마시고.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근데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이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한 게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0: 예.
1: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이제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1: 드라이, 네. 아이, 진짜, 아이, 아이.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네. 이건 불공정하다.
2: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네.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 눈, 이에는 이에요.
2: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 이자 얘기는 어떤
1: 뭐가 대출 이자 얘기해줘. 예. 아, 대출 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곡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한다.
2: 뭐가 이렇게 세?
1: 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예.
1: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2: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2: 예.
1: 굉장히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또마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2: 네.
1: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르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느냐?
2: 예.
1: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 예.
1: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2: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니까
2: 네.
1: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기지.
1: 아니,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2: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2: 아.
1: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2: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2: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2: 예.
1: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이걸요.
2: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근데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2: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꼬리 대금업자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2: 아,
1: 골동품 상을.
2: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2: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2: 박해를 받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2: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2: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2: 예.
1: 빌헬름 9세가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일단 다 들고 난 튀기는 힘드니까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거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2: 그렇죠 그렇죠 예예.
1: 뭐 네가 뭐 속내는 셈 치고 네가 보관을 해라 하고 간 거예요.
2: 예예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어 암셀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야 수표 갖고 있니?
2: 갖고 있어.
1: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2: 있어.
1: 여기에 감동을 받은
2: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가
2: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이라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2: 아 정말요?
1: 네.
2: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2: 성. 아
1: 라스트네임이야. 라스트네임.
2: 예, 예, 예.
1: 김씨 박씨. 예. 김씨엔 박씨요.
2: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의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2: 아, 네.
1: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2: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2: 예.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2: 그렇죠. 예.
1: 이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2: 레드 쉴드죠. 예.
1: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2: 붉은 방패였어.
1: 로스차일드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2: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2: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1: 근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2: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를 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2: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가서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2: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2: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2: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2: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상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2: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몰라.
2: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2: 예.
1: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2: 그렇죠.
1: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2: 그렇죠,
1: 돼요.
2: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2: 그렇죠.
1: 없으니까.
2: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2: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2: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2: 예, 예.
1: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2: 아, 전서구, 전서구.
1: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2: 예.
1: CBS는 강서구가 있고.
2: 예, 예. 예. 네.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네.
2: 아, 전석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석을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2: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1: 그때는.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그 있던 사람들도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2: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저기 선생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모터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 어떻게 됐어?
1: 속다. 그래?
2: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그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2: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쳤다. 나폴레옹 그렇지. 이겼다.
2: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네.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아, 그래.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
2: 아, 로스차일드.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휴지조가.
1: 휴지조가. 그리고 줍줍줍줍줍 산 네이탄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의 힘이다, 비둘기.
2: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탄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2: 세계를 뭐 장악했죠.
1: 그렇죠, 그렇죠.
2: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2: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2: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2: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2: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2: 메디치.
1: 메디치요. 예.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2: 네.
1: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2: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큰일 나요.
2: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2: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2: 네네.
1: 근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2: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2: 금단현상.
1: 그, 예. 후추. 이런가.
2: 실감난다.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이 내가 허락해 줄게.
2: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을 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2: 네.
1: 그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2: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2: 네.
1: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2: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매,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2: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2: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란 인물이거든요.
2: 이거 들어봤어.
1: 예. 코가 거의 제 얼굴 많았죠.
2: 크긴 커, 예.
1: 거의요.
2: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 그렇지 항상 뭐 중세 예술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2: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2: 네,
1: 돈놀이를.
2: 그렇죠.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2: 아.
1: 내가 그러면 예술가들 후원을 하겠다.
2: 아.
1: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2: 다빈치?
1: 다빈치.
2: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줍니다.
2: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 가문 이미지도 좀 세탁이 되는
1: 올라가고.
2: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네.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네.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2: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지금 제가 지폐 나가고 있지만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2: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2: 맞죠, 맞죠.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있었어요.
2: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제가.
2: 아, 예,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 돌아왔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0: 설치를 합니다.
1: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0: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네.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네.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아.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그래서 네.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네. 쓰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 받은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을 인출.
1: 아.
0: 진짜
1: 그게 됐네.
0: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네.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네.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1: 현물 이송을 해줬다고?
0: 현물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네. 표사.
1: 그 뭐예요?
0: 라고 하는.
1: 수레인가?
0: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1: 아, 사람들이 약간
0: 무술을 잘한 사람들.
1: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0: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예. 무협지 싹 다 표사에게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네. 와호장룡 있잖아요. 네. 주인발 나왔던. 네. 그것도 다 표사에게요.
1: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0: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1: 그럼 도둑질할 생각 못하죠.
0: 아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1: 그렇죠.
0: 아니 뭐 벤더벨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1: 아 최홍만 지나간다.
0: 야야야야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1: 꿈도 꾸지 마라.
0: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1: 알겠습니다. 좀 온갖 종목 격투기 다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0: 감사합니다. 예,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북한에서는 여성이 이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이제 네.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1: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2: 연평도 보사객이 분명 났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맞받아 쐈잖아요.
3: 그렇죠.
2: 쏘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뭘 하냐면은 나는 전쟁 나면 징집해야 돼. 우리 부대는 원산 상륙하는 부대야. 너 원산에 어느 오빠 있다 그랬지. 우리 일곱 번째 오빠 원산에 있어요. 야 그럼 난 너 오빠 죽이러 가야 되는 거야.
3: 주님 만날 그날까지.
4: 보금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3: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5: 자유.
3: 아 반갑습니다. 아 유부남으로 꽤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자 네. 문천식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 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기대해 주세요.
3: 그렇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죠. 탈북미녀 다섯 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쁘다. 아우, 고와요, 고와.
4: 네, 네, 남한가족 세 분도 반갑습니다.
6: 예,
4: 네,
6: 권준호 목사이고요. 성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자두입니다.
8: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딸의 아빠 오지영입니다.
3: 자, 권준호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6: 예, 지난주에는 제가 좀 얼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7: 네,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3: 맞아요.
7: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녹화 끝나고 잠시 말씀 나눴는데 예. 사담이 너무 재밌어.
3: 진짜?
7: 말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많은 분이셔.
3: 아, 그래요?
7: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6: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목사님, 카메라 몇 대 끌까요? 유미 씨, 오늘 저 어때요? 네. 괜찮죠?
1: 위에는 굉장히 간보스럽고요.
3: 예?
1: 사실 바지가
3: 예. 바지가요?
1: 살짝 북한에서 뭐라면은 절약바지라고 많이
3: 절약바지요? 절약바지요?
1: 네네네.
3: 그게 뭐예요?
1: 선이 모자라서 선을 절약해서 네, 만든
3: 그러니까
1: 거고요.
3: 조금 검소한 분들이 입는 바지?
7: 아니, 없는 사람들.
8: 검소하고 말고 없는 사람들.
1: 없는 사람들이 입는 거죠.
7: 좀 가엽죠? 저도. 네.
1: 그렇지, 그냥. 이거는 감자 두알.
7: 해줬어, 나 불쌍해.
3: 아, 그렇지. 네.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유미 씨가 감자 두알. 감자 두알.
1: 네.
7: 왕감자 알감자.
8: 몸은당이 가려줘야 이게 부해 네, 보이는 거예요. 네.
9: 그런데 네. 저는 변화가 있는데 알아보지를 네. 못하네요.
3: 선아 씨, 네. 아, 뭐죠?
8: 어디 라면 먹고 드셨나요?
9: 어디가 보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네. 녹화하기 전에 네. 오늘하고 지하철 탔다가 네. 좀 황당하지만 기쁜 일을 당했어요.
3: 뭐죠?
9: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네. 쫙 뛰어오더니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영어를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러시아어를 전공했어요.
3: 러시아.
9: 지금도 영어를 잘 몰라. 이메일 보낼 때면 이렇게 거북이 타자를 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데 영어를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I am Korea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sorry sorry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도 아, 그냥 외국 사람으로 취하니까 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잠깐 아리송해서 근데 저 옆에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시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얼굴은 성경에도 안 나온다.
3: 아, 그렇지.
9: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요? 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이국적인 얼굴을 맞아요. 성경을 했는데 다 잘 안 나온다. 이런 맞아요. 얼굴이.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신 이 퀄리티는 얼굴. 네, 오늘도 이 무대에서 빛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3: 아, 이렇게 하나 개성 넘치고 유쾌한 네. 분들과 오후 자유여 함께 하겠습니다.
7: 저희로 날아가는.
4: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만나볼 시간이죠?
3: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당 규제입니다.
1: 네. 풍성한 이야기가 기대되는 주제네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짜자잔!
2: 우리 현실?
0: 북한의 황당 규제.
3: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또, 그거 말고, 우리 상상하지 못한 규제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0: 그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네.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네. 북한의 규제, 뭐가 있는지, 우리 공식 수다쟁이 지영씨.
4: 그냥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행증 없이 기차를 타도 단속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적 일반적인 자유인데 이런 일반적인 자유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지요.
0: 아니 그러니까 차표가 있어도 그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여행증 있어야 돼요?
4: 네, 그렇죠. 통행증이라고 하는 여행증이 없이 네. 예, 뭐 기차를 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 많이 걸립니다.
5: 모든 걸 통제하는구나. 아니 네. 그러면은 예술인이 아니면은 머리가 길 경우에 그럼 묶어야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묶으면 안 되고 저같이 이런 단발머리.
5: 길면 안 되니까.
4: 예. 아, 길렀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느 머리까지, 네네. 어깨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길러요. 아니, 근데 일반인이 아니. 여기까지 기르잖아요. 그러면 귀신 같다. 네, 내가 맞아요. 전문 예술인다는데 네. 왜 자본주의 날라리 식으로 네. 머리를 이렇게 기르냐. 이렇게.
2: 풀지 네. 못하게 하니까.
4: 잘라버려요.
3: 네. 머리 길면, 아, 저 사람 예술인구나. 그거 알겠네요.
4: 네, 그런 사람들은 봐주거든요. 이 사람이 더 예술단에 있다.
3: 이회수 선생님처럼 남자인데 이렇게 뭘 기시는 거지?
4: 당장 잡혀가서
1: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0: 아, 북한은 머리 기른 남자가 없어요.
1: 네. 그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안 맞는 거예요.
0: 그럼 수염 기른 남자는요?
1: 아, 그것도 없어요.
3: 없어요? 네. 없어요?
5: 아, 없어요.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에 대한 규제도 네, 이렇게 또 있네요. 세세하게. 네. 네.
0: 그러네요. 나영 씨 또 뭐가 있나요?
6: 저 불 붙는 집안에서 내 새끼보다도 장군님 조상을 먼저 끄집어 내와야 되는 규제. 네. 맞아요. 조난당한 배에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빨리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선실에서 조상아 벗겨서 빌봉다리 여서 테프 붙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다 붙여놓고 내가 차고 떨어질 구멍대를 갖다가 조상아 안디다가 달아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선장은 가라앉는 배와 같이 가라앉아 죽어야 그게 정상이 나라예요. 그러지 살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정치범 시용소로 가야 돼.
0: 남숙 씨 또 뭐가 있나요?
7: 그 김정일 전용 열차가 6대가 있는데 그 열차가 움직일 때에는 이 6대가 이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부 일반 사람들은 네. 그 차가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서야 돼요.
1: 그렇죠.
7: 네. 네. 뭐 그 차 외 그 열차 외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람도 움직일 수 없으며 네.
4: 그러니까 막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바구니 10개 단계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6대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오늘 예를 들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지나간다 이러면 그 특별 열차 6대가 다 통과한 다음에도 6시간 이상 대피하다가 그 다음에 풀렸다 이러면 그때 이제 일반 열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0: 심하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도 이동할 때 그 방탄 차량 똑같은 차량 네. 3대 정도만 싹 지나가거든요. 네. 어디 앉았는지 모르게. 네. 근데 기차 10량짜리를 6대로 팍 쓰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오바네 오바. 네. 네. 영심 씨 또 뭐가 있어요?
1: 김 씨 일가의 이제 독재 정권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3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 사회는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좀 너무나도 이제 거기 북한에 있을 때 좀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랬던 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유별나게 농촌과 노동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절반 딱 나눠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노동자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자 마을에서 살아서 그렇죠. 내 직업이 성장해서도 이제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배치를 받게 되고. 근데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내가 뭐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좀 스트레스 한마디로 받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 예. 여기서 보면 큰 죄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그걸 연좌제로 적용해가지고 3대로 대대로 이제 그걸 다 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용을 시켜갖고 막 뭐 수용소 보내고 처벌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개인만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본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무슨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0: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천식이 죄를 졌어요. 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저희 네. 아버지도 처벌받고 제 아들도 처벌받고.
1: 아버지는 왜 자식을
0: 좀 다른데 죄를 졌으면 위안을 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3대인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처벌이 간다는 게 뭐냐. 부모는 자식을 교양을 잘못한 죄. 그것 때문에 같은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전과자라 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적용이 되고.
3: 김일성 투사에다 막 수염 그리고 막 이런 거.
1: 그건 정치적이죠. 그건 몸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0: 지금 씨, 나는 사실 수염 그리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5: 살 떨리는 일인데.
1: 그거는 생각하는 일인 거예요.
6: 반동이에요, 반동.
3: 초소범 이렇게 그려야지.
4: 하는 말이 정치범을 놓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치범일 때는 상대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범일 때는 본인만 들어가서 10년, 뭐 15년.
0: 아니 어찌됐든 정치범이면 우리나라 딱 그 사람만 그냥 죄를 짓거든요. 또 규제를 좀 들어보게. 황당한 규제. 주선아 씨가 알고 있는 게 있죠.
6: 북한에는 출근을 할 때나 지역 시장에 갈 때도 이게 왼쪽 가슴에 초송화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옷이라는 게 대한민국처럼 매일매일 갈아입을 정도로 많지를 않아요. 저희는 옷을 한번 입으면 한 주일 이상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남한 여성들이 옷을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한 여성은 칠면조다. 제가 이랬어요. 칠면조라는 게 하루에도 색깔이 일곱 번을 바꿔도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옆에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같은 옷을 입으면 외박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옷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옷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옷마다 이제 갈아입으려면 초성화를 이렇게 바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사람이 그냥 바쁨에 출근하다 나면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갔다 출근하면 벌써 큰 길에 노동자 기차할 때랑 딱 서가지고 초성화 없는 사람들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노동 현장에 데리고 나 일을 시켜요.
0: 아이고야.
6: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엔 시장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시장에 그 까리배낭 있잖아요. 그 대단한 거 그거 메고 나가는데 그 까리배낭을 맸는데 그 앞가슴에다 초성화를 달아야 돼요. 시장 앞에 관리원이 떡 서서 있어요. 초성화가 있어야 들어를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센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오래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대가 습관적으로 자꾸 가슴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초성화가 그게 아직도 이미 배겨가지고 근데 그게 예 너무 정말
3: 그러면 사장님 너무... 사장님 사진 딱 찍어가지고 거기 사장님 사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6: 예,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규제들이 너무 싫고
5: 참도 좋아하실 것이다.
0: 네. 네.
8: 목사님께서는 황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규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9: 지난 6월에 네. 그 북한에 관광 갔다가 윈비어라는 사람이 네. 죽었잖아요.
0: 네. 네.
9: 그 선전물 하나 건드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뭐 정치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았나.
0: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왜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오후 5시였나가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서가지고
3: 맞아.
0: 이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이걸 해야 돼요. 저 한 번은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친구랑 싸움이 난 거예요.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막 싸우고 야 막 멱살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거에서 야 진짜 진짜 씨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에서 이거 하고 다시 초등학교 했죠. 예 그런
3: 식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0: 지금은 없잖아요.
3: 없어요.
0: 지금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있었어요.
5: 나 여기서 재밌다.
3: 개그맨들이 그래가지고 저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치고 싶어서
5: 그냥 맞아.
3: 처음에 예전에 그 개성공단 열릴 때 한번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5: 네.
3: 개성공단 그 들어가면 이제 버스에서 이제 얘기해요. 뭐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개그맨 장난치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5: 위험하죠.
3: 그러니까 근데 이 개그맨들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재미 또 쾌감 느끼잖아요. 뭔지 아시죠?
0: 청개구리 같은 그런
3: 데 맞아 있어 있어.
0: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3: 맞아.
5: 보금 통일 대명 개그맨 들어갑시다.
3: 들어가서 진짜 네. 초상화에다 다 수염 그릴 거야.
0: 큰일 나네.
3: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규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규제는 있나요?
7: 네, 이제 그 대부분 북한의 규제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라서 그 대부분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오호 감시제라고 표현을 해.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서로 감시하게 하는.
7: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비판하고 허상 비판하는 거예요.
8: 맞아요.
7: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함으로 해서 서로 또 이제 그 정말 감시해야 되고, 아, 네가 나를 비판했어? 그래, 좋아. 다음엔 내가 또 너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또 그 친구를 또 경계하면서 그 친구가 뭘 잘못하나 또 지켜서 보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사람으로서 이게 서로 서로를 비판한다라는 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0: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7: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0: 안 좋네.
7: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1: 네.
3: 비판 잘하는 사람도 있겠네, 진짜.
7: 그렇죠. 어,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 뭘 잘
1: 잡아야 돼.
3: 김건희 씨랑 몇 분처럼.
8: 여기서 비판 잘할 것 같은 분은 송지영 씨랑 김나영 씨. 정말 잘할 것 같아.
0: 당에 충성할 것 같고 왜냐면 열이 넘치니까
8: 그렇죠. 제가 저런 분들한테 세 명한테 당했거든요. 자신감이 바닥이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적 있어요.
3: 지영 씨도 있잖아요.
0: 좋게 말하면 지영 씨나 나영 씨처럼 똘똘하고 말도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8: 네.
0: 지영 씨 진짜 이것만은 없어져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4: 그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간단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0: 그렇죠.
4: 그게 북한 노래가 됐던 러시아 노래가 됐던 대한민국 노래가 됐던 내가 흥이 나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네. 북한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이게 북한에서 나온 조선노동강에서 나온 출처있는 노래인가를 네. 살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콘넌 마을의 최진산 이 노래를 연변 노래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부르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쏜 거예요.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저보고 계속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 그 노래 출처를 찾으라는 거. 그래서 차타차타 이제 머리를 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청음이 좋아서 빨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출처를 못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노래인 줄 아느냐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노래인데 이런 출처 없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망치게 하려는 뭐 장본인이 되고 싶냐 너 노동 피하서 6개월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감방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뭐 이렇게 하거든요.
5: 노래 한 소절에.
4: 네. 그래서 이 노래 하나를 불러도 북한에서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이고 조국을 사랑하는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북한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5: 아니 규제들이 너무 창의적이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신 어떻게 창의적인 이런 규제들을
8: 네.
5: 듣도 보도 못한 규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3: 작곡가는 절대 안 나오겠네요. 작곡가 이렇게 작곡 잘하시는 분들과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0: 그렇죠.
5: 어떻게 해 그거?
0: 심하네요. 자 명심 씨 이건 진짜 없어야 된다.
1: 사형을 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 가도 사실 이게 사형을 한다는 거는 없는 일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 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사람 목숨에서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짐승도 길거리 고양이도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하물며 정말 하느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것만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8: 맞아요.
0: 참 선아 씨가 알고 있는 이거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7: 이동의 자유요. 아, 그 사람이라는 게 막 어떻게 일상에만 떠들려 있겠어요. 막 어디로 날아가고 싶은데 북한에는 이제 꼭 내가 어디를 움직이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8: 네,
7: 그
8: 맞아요.
7: 출장 증명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증명서가 나와야 차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전에 가서 돈 내고 우리나라에서 차표 떼는 거 아니에요. 여행 증명서를 같이 들이밀어야 차표가 나오고 그리고 국경을 비롯해서 평양 같은 데는 특별 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또 빨간 줄을 두 줄간 특별 네, 증명서가 그렇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시 2부 도 2부 이렇게 걸쳐갖고 나오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뇌물을 고여야 빨리 나오는 거예요.
0: 아,
7: 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제발 좀 그런 증명서 규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3: 아, 예.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7: 너무 힘들어요. 네. 예.
0: 사실 이동을 못한다는 건 넓은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7: 아, 그렇죠. 네. 철창 없는
0: 동네에만 있어야
7: 감옥이고.
0: 되니까. 철창 없는 감옥이잖아요.
7: 예.
0: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제 황당 규제에 대한 어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보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네. 하나, 둘, 짜자잔. 이게 뭐야?
3: 남한에서
5: 그렇지.
0: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됐지만 북한에서 처음 오실 때는 어색했을 것 같아요.
8: 그렇죠.
0: 그 황당한 규제 뭐가 있었을지. 지영 씨.
4: 이제 여기는 술 먹고 운전한 자들에게 이제 탁 들이대면서 부세요, 부세요 하잖아요. 음주단속.
0: 그렇죠.
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 네.
4: 네, 물론 북한에도 뭐 이제 그 처벌상은 음주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지만
0: 예.
4: 북한은 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저는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운전사를 본 적이 없어요.
0: 아, 진짜.
4: 근데 또 쌩쌩 운전을 잘해요. 운전하는 분이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하고 이제 부딪혔는데
0: 예.
4: 나중에 이 사람이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구빈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랑 부딪혔다는 걸 이제 돼서 그분이 1년밖에 교화를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뭐 말은 그래도 싫지만 해서 음주단속 같은 거는 북한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5: 그러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3: 사람도 술 먹고 차도 술 먹고 알코올 먹고 둘 다 먹어요.
0: 안 되죠. 네. 자, 명심 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1: 아,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자유자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신랑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막 그거 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제 막 대통령을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라고 세 글자 말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앞에 이제 그 이름을 세 글자 하고 대통령님까지 하는 네, 거예요.
6: 맞아.
1: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가 하나 뭘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학생 애들이 그 대통령들 이름을 약자를 영어만 따가지고 예 부르는 거예요.
0: 예.
1: 북한 같으면은 예. 그랬다가는 그냥 그 즉시 예. 뭐 완전 예. 그냥 즉결사 아, 예 사살이거든요.
0: 즉결사살이
1: 와, 아,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0: 같은 국가 원수잖아요. 북한에서는 예.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1: 안 된단 말이에요.
0: 바로 그냥.
1: 예.
3: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1: 그거는 필요해요. 그거는 용서나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이에요.
0: 아 진짜.
1: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황당스러웠는데 거기다 저는 또 조금 이제 놀랐던 게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추행이나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법적으로 보호해 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뭐 성폭행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한 거고.
0: 에이, 설마요.
1: 맞다니까.
6: 맞아요.
1: 여자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네가 처신을 잘못했고 결국에는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가서 황소도 못하고 오히려 맞아요. 수치심을 가지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5: 이갈려. 이가 막
1: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도 여자한테 막 흘끗해도 여자가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남자들이 찍소리 못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3: 어떻게 보면 좋았던 규제도 분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남한 규제 중에서 좋았던 거 있나요?
0: 남성 씨는요?
7: 예, 그렇죠. 이제 모든 법이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 이제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0: 예.
7: 그 모든 국민은 존엄 높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0: 맞아요.
7: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정말 존엄 높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이곳.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오직 그 수령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데고 여기는 정말 그 한 개인의 그 삶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
5: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현재 남한의 좀 이런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6: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도 비슷하지만 실력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러는데 저희 탈북민들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녀도 여기 와서 그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예. 북한의 교육이
3: 맞아요.
6: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탈북민들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5: 그럼요.
6: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질은 있는 거예요. 소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남한 분들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게 층계가 모자라요.
0: 아, 네.
6: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0: 그렇구나.
6: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내가 이 회사나 이 방송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가능성을 더 좀 많이 보고서 사람을 뽑고 추천하는 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0: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4: 그럼 이제 황당 규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0: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 너무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거든요. 아,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5: 오 회계 추워.
0: 회계랑 규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3: 하나님의 규율.
0: 하나님의 규율. 아마 네. 그랬다가 회계한.
5: 오십사.
0: 냉철한데요. 예리합니다.
5: 네.
0: 자, 회계한 경험 좀 나눠볼까요? 네 나영 씨.
6: 네 제가 소프라노 찬양단이었거든요.
0: 예, 예.
6: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9시 나가야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 예배 드리고 50단에서 또 한 바퀴 또 북한 애들 금방 와는 애들 있으니까 같이 춤 춰야지 그러다 보니 6시 와요.
0: 예.
6: 9시간이 6시 오니까 이 남자가 북한 남자면 이해하는데 한국 남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은 똑바로 주말에는 좀 놀라고 다니고 이래야 되지. 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랑 또 말을 듣고 주의를 들쑥 날쑥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금방 나와서 제가 항의를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한 돈들이 가끔 내가 그냥 통장에 쌓여있던 돈들이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 빼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픈 추억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 겪으면서 다시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빼먹고 이래서 하나님 내한테 줬던 밥통을 다 걷어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 때 이제 다시 남편을 끌고 제가 교회 나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3: 주일성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았는데 저도 사실 주일성수를 거의 안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안 빠지고 아니면 다른 데 뭐 어떻게 사역관인데 참 이 주일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 공부를 하신 거예요?
6: 맛집도 다니고 놀 때는 좋은데 저녁만 되면은 찝찝해요. 예. 아. 우리 북한에서 연구실 뭐 그 학습 안 갔듯이 아직 이미 당생활 총아 빠져서 내 단번이 가서 뭐 어떤 처벌받을 막 내 스스로 그런
4: 죄책감에
6: 무게가 자꾸 늘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주님이 억지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데, 내가 찝찝하고
6: 예, 내가 그렇게
7: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인 거죠. 그게.
0: 그렇군요. 예.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인기 좀 올라가고 방송 좀 많아지면서 주일날 스케줄 오는 거 아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집사도 자두씨도 경험 있겠지만 아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3: 금연처럼 하면 되지 뭐
0: 그러다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어떤 미닝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양심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내는 게 그죠? 무조건 옳다고 저는 봅니다.
3: 맞습니다.
0: 아, 나영씨 너무너무 좀 훌륭한 고백 해주셨고요. 자 지영씨는 어떤 회개의 추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4: 네, 이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4: 교회 가서는 아,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되지만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엄청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말로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 뒷서리를 없는 서리를 이만큼 보태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적은 적으로 무찔러야지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를 쫙 문자를 써가지고 아예 독서를 써서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아야 진짜 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들이대려가는데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 맞다 그 신성하는 데고 지금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친구한테 내가 회개했으니까 언젠가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겠다.
0: 지금 영상 편지 하신 거예요?
7: 네. 네.
0: 하나 띄울까요? 카메라 보시고 예. 자, 그때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4: 아 친구야 그때는 한원에서 금방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을 하니까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났어. 너한테 그렇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다 이제 사라지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 연락되면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
7: 아, 좋다.
0: 좋아요.
7: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0: 아, 너무 진솔하네요. 그죠?
8: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를 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9: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술하고 담배 문제인데
0: 아,
9: 저희가 제자 훈련 좀 깊이 있는 단계까지 전까지는 다 봐줘요. 근데 이제 단계가 깊어지면 이제 훈련을 좀 세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배우고 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근데 처음에는 이거 끊기 어려워요. 술, 담배도. 근데 이제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 이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성도들이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3: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성분도 너무 좋으시고 다 하시는데 이게 유독 약하신 분도 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왜냐면 맛없어요. 저 맛없는 거 안 하거든요. 맛있는 거만 먹어요. 사실 저는 고기 끊기가 더 힘들지. 술, 담배를 끊는 건 저는 뭐 한 번도 펴보질 것도 없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유독 약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 못 끊는 거랑 똑같겠구나 생각을 해요.
7: 아니 또 이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참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녀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규율 중에 참 아우 이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쟤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0: 네, 네. 저는 나의 생각과 네. 이제 행동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우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들에도 잘 참여하고 우리가 또 봉사 좀 잘 못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0: 아 그렇습니다. 아 홀리남숙,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도 성도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네. 이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이걸 잘 썰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야 하고 비벼버리면 아 이게 자유의지 참 아 나쁜 거 나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8: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뭐 꼭 생겼으면 하는 규제 그리고 사라졌으면 하는 규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9: 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회째 현재 네. 어린이날 꿈축제를 하고 있는데
0: 꿈축제요?
9: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가 어린이날에 선물도 주고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 축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9: 네. 그 방법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 돈은 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들고요. 장학금을 많이 드리면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같이 교회 행사라는 거예요. 교육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장학금을 괜히 줬다.
0: 아, 진짜.
9: 근데 모든 초등학교를 제가 다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못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린이날 축제는 종교 색채를 안 띄고 지역을 섬기겠다는 하나의 의도로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역인데도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4: 네.
0: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황당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신 우리 김나영 씨의 탈북 과정과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짧게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6: 네. 97년도 4월 달에 항장 에피소드 대한민국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북한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이 왜 갔니? 맞다, 이 나라 다 굶어 죽는다. 노동당 비서도 가져왔니? 야,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오빠들이 전방에 있고 조카들 나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정말 탈출할 수밖에 없은 게 우리 천국에서 이제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의 손을 댄 애를 갖다가 시범으로 가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는 식량이든 무기든 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옥수수를 내려다가 시범으로 잡혔는데 천국 안전부에서 사살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 나라 배급안도 다 죽는데 저랬다고 또 생사람 또 죽이는구나. 난 죽이는 거 처음 봤으니까 다 죽고 다 죽이고 야 모르겠다 간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결심을 쉽게 한 게 처녀였잖아. 시집을 안 갔잖아요. 만약 시집 갔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비계마켓에다 편지 딱 한 줄 써놓고 나온 거예요. 3일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동사무소에 가서 죽었다고 빼라 호적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압록강 넘었는데 압록강 넘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버티려고 보니까 중국말을 한 거 가지고 한국 사장님이 일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님 지금 제가 사는 저희 남편이에요.
0: 아~
6: 예, 그래서 저는 남편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굳이 남조선까지는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10년을 중국에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가 딱 7살이 되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검열하는 대국민 호적 조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빠져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안 될 때라 남편이 홍콩으로 4박 5일 출장 나간 날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내다보니까 벌써 공장 정문으로 경찰차 다 들어온 거예요.
0: 아이고야.
6: 그냥 창문을 깨고 담장 넘어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 나왔는데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 보니까 뒷주머니 중국돈 80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디 갑니까 이제. 중국은 수배령 내리고 북한은 호족에 없고 내가 안 간다던 한국은 내절로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80전 가지고 공동전화해 가서 전화해 가지고 브로커를 만나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 18일이 걸렸어요. 베트남 지나 캄보디아 국대사관까지 들어오는 게 18일이 걸렸는데 그 18일 동안은 이 7살짜리 딸님이 데리고 정말 낮에는 정글에서 자고 밤이 되면 걸었어요. 감탄길이 빠지고 저조망에 넘어서 애는 여기 왼쪽 볼도까지 찢어서 다 히뜩 뒤집어졌지. 아이고. 온갖 그냥 처참하게 다 돼서 브로카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어디가 데리고 갔냐면은 한참 가다가 다 왔다 그래 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리면 잡히니까 뒤에 있는 언니들 보고 내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내려서 하긴 할 거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딱 섰는데 내 앞에 또 보니까 목조그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야 여기 아이니 여기 어디니 말해라. 말이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말아. 내리면 적시차다 아니다. 나 아주 완전 언어까지 막 놀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브로카 보고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빨리 차 돌가라고. 그러니까 안 옳다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코리아라는 거는 이 명합장을 봤단 말이에요. 옳다니까. 아니다. 옳다.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 새끼 우리 팔아먹으러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칼을 뽑아들었어요. 죽자. 너 우리 팔아먹으면 나 이 새끼대로 여기가 너무 힘들게 왔을까. 니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러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막 빵빵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경적을 울리니까 지나가던 자동차고 사람이고 다 우리 자동차 뒷다봐.
0: 그렇죠.
6: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북한 대사관 창문이 열리더니 이게 담배일 고남을 북한 대사관 사람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일촉 즉발과 같은 순간에 정말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나는 10년 동안 여기다 칼 끌고 다니면서도 나는 기억한 적도 없어요. 맨날 마누라가 여기다가 달고 다니니까 우리 신랑이 한번 한국 갔다가 갈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요. 마누라 중국 갈거리는 물 묻으면 녹이 쓰니까 이걸로 바꿔. 이거는 천만이여 물이 묻어도 녹이 안 쓴다. 그래서 한국 갈거리로 바꿔서 달았는데 나는 그거 이 칼을 들고 지금 이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갈거리에 이제 액세서리 하나 달랑달랑 하나 붙어있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근데 장식품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된 장식품이 달린데 그 안에 자그마한 태극기 유리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나라 사랑 우리나라 글자로 그 순간에 왜 그 태극기가 보입니까? 내 눈에 이 칼을 들고 막 이러는데 이 태극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놈아 여기로 가라니 왜 여기로 가니 여기로 가란 말이다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보더니 나를 막 욕하고 막
0: 천보대 운전사가요?
6: 네. 막 욕하고더니 차 끌고 가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샘샜잖아요. 근데 이제 22개를 샜는데 차가 또 서요. 막 이러는데 내리라 그래요. 옳다고. 하긴 하래 나보고. 네. 그래서 또 내가 내리는 거죠. 다 앉아서라. 내리자마자 제가 네. 내 눈앞을 봤는데 눈앞에 철대문 같은 게 보이고 거기 무궁화 꽃 모양 같은 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무슨 용사관이지 뭐 이런
0: 써 있고.
6: 금판 같은 예. 그걸 보는 순간에 뒤 돌아가서 내 딸만 그냥 이거 잡으디 끌고 그냥 왔어요. 언니들 오거나 말거나. 그리고 와서 문 앞에 가서 열어라. 빨리 열어라. 왜 저기 북한 깃발 보이니까. 빨리 열어라. 열어라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다 이제 전화해서 열고 우리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문이 떵 닫히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 8명이 다 쓰러졌어. 정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왔지 내가 혼자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어디 와서 알았냐면은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 다 알아요. 신고시 가잖아요. 신고시 가면 거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복음 송가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 그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쩌면 저 가사가 18일 동안에 내가 얻은 걸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가사인 거예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앉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 때문에 이 온 교회가 다 울음받았다.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최고로 힘들 때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배반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적으로 나는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늘 결심을 다지는 겁니다.
0: 아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오늘 황당 규제에 대해서 북한의 규제에도 남한의 규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하신 미녀분들 어떠셨는지 오늘 명심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1: 예, 이제 저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남북한이 빨리 복음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0: 맞아요.
1: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고요. 네. 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려주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매번 느끼는 건데 방송이 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4: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5: 네, 정말 진짜 프로됨에서 자유케 됨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먼저 오신 통일분들이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포할 날이 빨리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멘트.
0: 재현 씨, 어땠어요?
3: 그 뭐 나영 씨나 다른 북한 주민만큼은 큰 뭐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9: 예, 한강 규제로 시작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처음에. 예. 네, 마무리가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 감동적이죠.
9: 너무 감사하고 탈북 선교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오지원 집사 말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적당한 규제에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남과 북이 주님의 규제 안에 매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 복음 통일의 그날, 그리고 진정한 통일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구TV의 귀한 캠페인도 소개해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탈북민 한 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네. 탈북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마음도 전해주고요.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아주 소중한 캠페인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청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 씨.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은퇴한 전도사 부부입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0: 방송을 통해서 귀한 캠페인을 알게 돼서 신청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남북 한가족 맺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요. 예, 라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4: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오후 자유는요, 다음 주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4: 복음통일 그날까지
0: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유! 고맙습니다.
10: 북한 사람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뭐 이렇게?
4: 북한이 아주 이제 사람 못 살 그런 인간 생지역이다.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이제 좀 오해가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12: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민이 북한 인민들이구나. 우리 주변에는 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데 왜 북한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혼자 저렇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인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정말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북한 인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서 정말 복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포기해야 하나 나를 포기해야 하나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0: 그렇습니다.
1: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2: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또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선교를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기구와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의사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그럼 15년?
1: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0: 예. 우와.
2: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1: 저희가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1: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는데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0: 그렇죠. 근데
1: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다 나눠갈 수 있고
2: 그렇죠.
1: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 국가나?
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2: 38개.
1: 네.
2: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0: 대략?
2: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1: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소아 안과 수술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0: 와,
2: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그 선교 단체가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1: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0: 그래요?
1: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1: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접수 보는 사람들 또 이제 검안하는 사람들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을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0: 준비 모임
1: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0: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1: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소명이고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예.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0: 또 다르니까 아, 예.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1: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네.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예, 예.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예.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저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나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벌써 한 예. 16년 전이니까. 예. 네.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아, 예.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네.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0: 그렇죠.
1: 좀 피난을 와 있는 예,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네.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아,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아, 예, 예.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예.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예.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네.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0: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경우 파키스탄이었네요.
1: 네, 처음 갔는데 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2: 그래서 예.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1: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예.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예.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0: 사전 답사를
1: 좀 달라. 네.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예.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병원, 네. 대학병원, 또 안과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예.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예.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래서
1: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예. 가서 사실 진짜 놀랐습니다.
0: 왜요?
1: 공항에 딱 내렸는데 네.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예.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예.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예. 있고 예. 얼굴 다 가리고 있고
0: 예.
1: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0: 막상 가보니까
1: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예, 소리가 예, 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예.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0: 네.
1: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예.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단순한가요?
1: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네.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예, 예, 요즘에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그렇죠.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 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0: 유리한 거네요.
2: 근데
0: 네.
2: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네.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1: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0: 네.
1: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인간이잖아요.
0: 그렇죠. 예.
2: 결과를 보고
1: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0: 예.
1: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0: 확 티가 나니까
1: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화 딱 되잖아요.
0: 예, 그래서 예.
1: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2: 맞아요.
1: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0: 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그래요? 네.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1: 네,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0: 그렇죠.
1: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대부분 좀 이렇게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프가 있었어요.
1: 예,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2: 그렇죠,
1: 뭐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예. 뭐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2: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었어요?
1: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0: 예.
1: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게 그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1: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0: 예.
1: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0: 예.
1: 조금 못 봤는데
0: 예.
1: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을 이제 맞춰가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1: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1: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0: 네.
1: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1: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0: 예.
1: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0: 예.
1: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우리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퇴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2: 그랬죠.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1: 뭐 지금 한 40, 와. 한 4년 됐나 봐요.
0: 네.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1: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0: 왜 그러셨어요?
1: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네.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했냐 그랬지만 예.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예.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그런 게 있었어요.
0: 예.
1: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가자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0: 그래서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1: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0: 그래요?
1: 예. 네.
0: 기도가 나오던가요? 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1: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0: 부르셨구나.
1: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간신히 그냥 낙지 않을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지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2: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1: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그때 제가 28, 28이었는데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을
0: 안 되고 좀만 지나면
1: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습니다.
0: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개원을 하신 거예요?
1: 아니에요.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이촌으로 보내는 공중 보건이 이렇게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0: 군대하죠.
1: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공중 보건을 배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이제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해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해서 예. 충청도 정도 가면 예. 좋겠다 해서 예. 충청도를 지원을 했어요. 예. 그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예.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예. 그때 2등을 했는데 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네. 근데 아,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뭐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시설인데 예.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뭐 교회 가면 우리 11조 하잖아요. 예.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예.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0: 네.
1: 그래서 거기서 가서 1년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예. 제가 거기가 좋아서 예.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2: 꽃동네에서?
1: 예. 네.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0: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1: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네.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꽃동네 네.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에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벌어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촌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적출하는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1: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시키지 않으셨나.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1: 아니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 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 참 힘들게 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0: 예.
1: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0: 아.
1: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0: 그러네요.
1: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 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0: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1: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어로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0: 예, 예.
1: 뭐 눈 떠라 감아라.
0: 예.
1: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0: 예, 예.
1: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0: 예, 예.
1: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0: 맞아요.
1: 환자가 갑자기 이제
0: 편안해지죠.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1: 네.
2: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1: 아유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0: 예.
1: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0: 네.
1: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0: 네.
1: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0: 그런데
1: 그렇죠. 그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0: 예, 예.
1: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선교사고 이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0: 예,
1: 중에
0: 예.
1: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예요.
0: 예, 예.
1: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0: 예.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0: 예.
1: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0: 이제
1: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요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또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그 아이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 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0: 그래요?
1: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그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0: 옛날 생각하시면서.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예.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예. 거예요. 그 군복이 여태 있었다는 것도 예.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 있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2: 또 참.
1: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0: 근데 아, 그래요.
1: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예.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네.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예.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0: 네,
1: 한 200분도 안 계세요. 예.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 그건 작년에 예? 처음 예. 저희가 한 거예요.
0: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게 예. 됐어요?
1: 사실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예.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0: 예.
1: 제가 예.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전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0: 예.
1: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0: 예, 예.
1: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네.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0: 그래서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슐러만까지 일할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0: 어떻게 해요?
1: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0: 네.
1: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0: 예.
1: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0: 예.
1: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2: 좋아하셨구나.
1: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예.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2: 그렇죠. 위험하지.
1: 그랬는데
0: 내비도 없는데
1: 예,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 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건 좋은 기회가 됐고.
0: 얘기 들으면서 예,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0: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1: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0: 예.
1: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0: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1: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0: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2: 근데 운영이 되나요?
1: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네.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간호사들도.
0: 한 또. 팀이네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중국 담당,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농내장 담당, 망막 담당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2: 예, 그래서 예.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1: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네.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 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2: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1: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0: 네.
1: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어. 왜냐면은 경험이 너무 많거든. 어, 예. 그 사람들은
2: 넘쳐나니까.
1: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어.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2: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0: 네,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안과 사업이란다든지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2: 근데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1: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정케어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뭐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그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0: 예.
1: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0: 그래도
1: 정말 제가 비전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거죠.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0: 들어가고
1: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0: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1: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안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1: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0: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0: 네.
2: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0: 네.
2: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0: 네.
2: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2: 우리 모두 우리촌이 명하신 대로
0: 네.
2: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네.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2: 아, 예, 예,
0: 예.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고양이들과 사는 사요코. 그녀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운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일본 영화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이야기인데요. 사요코는 이들에게 고양이를 빌려주면서 치호를 건넵니다. 물론 깐깐한 심사도 통과해야 하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 다시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당신이 먼저 죽을까 두려워 망설이던 할머니. 모든 걸 점수로 매기며 사는 삶에 지친 렌트카 직원. 그렇게 사람들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마음의 외로운 구멍을 채워갑니다. 8월 8일. 오늘은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해요. 깍쟁인 것 같지만 살가운 녀석과 이미 친구라면 한 번 더 보듬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곁에 살아가는 작은 존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 한 조각 나누는 그런 날이었으면 합니다. 최강의 영화 음악 주일 첫 곡은요. 아리스토캣 중에서 필 해리스, 토마스 오말리캣.
1: Feel the grass that's green. Gotta strut them city streets, showing off my E-clad. Yeah. Telling my friends of the social elite, or some cute cat I happen to meet, that I'm Abraham DeLacy, Giuseppe Casey, Thomas O'Malley.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두 곡 이어 들려드렸어요.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달밤의 비행. 토토로와 메이 자매가 신나게 달밤을 달리고 나서 도토리나무 위에 앉아 쉬어갈 때 흐르던 곡이죠. 와, 토토로 그 곡을 설명하다 보니까 말 하나하나가 다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도토리나무 위에서 쉬어가다니, 달밤을 달리다니, 그쵸? 말하고 나서도 참 신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장면이었네요. 앞서 들은 곡은 초코루이맘님,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공중산책 살짝 부탁드려봅니다 강희님 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살짝 부탁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네, 참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신청 사연이었습니다. 아참, 참고로 오늘 오프닝 곡 아리스토캣, 이 애니메이션은 1970년 디즈니의 클래식 애니메이션이에요. 도도하고 우아한 상류층 고양이 가족, 궁금하시죠? 그리고 흥이 넘치는 길고양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고양이 날 맞아서 한번 보셔도 좋겠네요. 여기에 마리라는 고양이 나오는데 제가 전참 씨 예전에 그 잠깐 나갈 때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운데 이마 중간 앞머리를 댕강 이렇게 위로 묶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마리 닮았다고 그 이미지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주신 적이 있어서 저도 더 친근하네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고양이의 날. 근데 반려동물들은 일단 더 저희한테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거나 그들이 우리 곁에 갇혀 있어주는 것으로 또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교감, 힐링 이런 것들이 있죠. 아, 빠져듭니다. 빠져들어요. 저도 요즘에 잠깐 집에서 잘 때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파고들어서 자는, 꼭 붙어서 자주는 우리 고양이가 되게 위로가 되고 막 그런 건 사실이에요, 정말. 너 언제까지 오래오래 살아야 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내 욕심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고양이의 날. 네. 이네요.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래 들을까요? 셀린 디온, 더 파워 오브 러브, 인도 영화 모아바테인에서 준비했어요.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아메리카 메인 테마도 들을 텐데요. 오늘은 가사를 붙여 만든 곡 준비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함께 불러요. 에피우 티펜소, 너를 생각할 수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죠? 더티댄싱, 에릭 칼맨의 헝그리 아이스. 방금 들은 곡은 안 아이스 인 러브에 흘렀던 킴칸스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들었습니다. 7761님도 오늘도 참 좋은 최영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청취자분들. 네. 고양이한테 해줄 때 이러잖아요. 너 언제까지 나랑 같이 있을 거야? 너 오래오래 살아라. 이거 참 청취자 여러분에 대한 저의 마음. 라디오를 진행할 때 저의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네. 좋아합니다. 0117님. 늦은 휴일 아침 좋은 음악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게으름 좀 털고 뭐라도 좀 해야겠어요. 주말이 아깝지 않게요. 오늘 행복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뭐 게으름 털고 뭐 할 거 정해지셨어요? 없으면 그냥 오늘은 쉬세요. 네. 저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거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뭔가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OTT를 계속 고르고 있는 거야. 있죠. 거기에 시간 더 많이 보낸 적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들은 적어놨어야 되는데 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에라 하면서 탁 대자로 누워가지고 생각이나 좀 하고 좀 편하게 쉬고 하면 그 시간도 사실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 이거 저거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조금 저는 제 자신이 아깝더라고요. 네, 오늘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117님 화이팅!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 두 편 이어가 볼까요? 먼저 비긴 어게인, 커밍 업 로지스. 뉴욕 거리 곳곳을 누비며 음반을 준비하던 그레타와 데니, 뉴욕의 한 골목에서 만든 곡이었죠? 왜 골목에서 뛰어놀던 동네 꼬마들이 용돈 받고 즉석에서 코러스로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잘 들으면 아이들 코러스도 들리죠. 진짜 살아있는 곡을 만드는 것 같았던 기분 좋은 장면이었어요. 이어서 80년대 더블린으로 모시겠습니다. 존 카니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담은 음악 영화죠. 아,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재개봉했잖아요. 싱 스트리트,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스 아쿠아 턴백 타임 들으셨습니다. 아이디가 오후 3시이신 윤홍경님 사연입니다. 강화 가는 버스 안 반가운 최강희 DJ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랜만에 언니 만나러 강화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늘 듣던 최강희 영화음악인데 버스에서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와, 저를 챙겨가 주시네요. 매일 듣는 라디오 이렇게 어디 가면서까지 들으시는 분들, 외국이나 해외여행 이렇게 가시면서까지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삼 정말 아, 내가 또 우리 방송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의 최애 청취자분들. 3190님, 최근에 남자친구랑 나의 소녀시대 보다가 카세트 듣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아련한 첫사랑도 없는데 왜 항상 눈물이 나는지요. 아, 없는데요. 언제 기회 되시면 나의 소녀시대 전복견의 소행운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뭔가 알 수 없게 공감이 되는데요. 결혼식 가면 뭐 특별히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리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엄마 생각하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날 것 같은 느낌도 다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은 판타스틱 우먼 중에서 알람 팔센스 프로젝트 타임 띄우면서 저도 그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 또 멋진 강의 시작해볼까요?
1: 네. 네.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2월 셋째 주입니다.
0: 그래서 2월 21일입니다.
1: 그렇죠. 오늘 2월 네. 21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데, 오늘은 실제 며칠인가요?
0: 2월 7일입니다.
1: 2월
0: 7일.
1: 7일입니다. 네.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저 뒤에서 아마 커트 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가 이제 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 구정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0: 고향을 가죠.
1: 고향에 가시죠. 서울이 고향이신 네. 거는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서울이 고향인가요?
2: 네.
1: 서울이요?
2: 네.
1: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저 지방인 것 같은데. 서울이시네요?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나 지방이 고향이어서 네. 지방 갔다 네. 오셨다.
0: 오히려 아. 이분들이 서울분 같은데?
1: 놀랍네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도 뭐 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고향에 어렸을 적에 놀던 곳에 가셨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0: 아 작다.
1: 되게 맞아. 작아졌죠.
0: 네.
1: 그리고 그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학교 운동장 그네를 탔는데 엉댕이가 껴가지고
0: 안 들어가 안 들어
1: 안 나와요. 네, 그네가. 어렸을 적에는 둘이 친구랑 탈 수 있었던 그렇죠.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죠. 저희 집은요 다 아시겠지만 뭐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요. 이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바로 뒤에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는 초등학교에는 항상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 후문이나 정문 앞에
0: 문방구.
1: 문방구
0: 그렇죠.
1: 문방구 있고 거기에서 뭘 파나요?
0: 불량식품?
1: 그렇죠.
0: 불량식품.
1: 그렇죠. 사상이 불량하네요. 자, 그렇죠. 불량식품 많이 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느 지역에선 떼기라고 하고도 하고, 어느 지역에선 뽑기라고도 하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설탕으로 하시는 것도 팔고, 그리고 새해나 아니면 추석 같은 때가 되면은 아무튼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의 생각이 지금도 젊은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매우
0: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1: 네,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지금 축복은 못해줄 망정.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바람대로 공부를 매우 못했습니다.
0: 바람대로.
1: 그래가지고 네. 공부를 잘 못하고 성격이 엄청 까부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여학생들이 고무줄하고 놀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자르는데 전 진짜 나쁜 애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여학생의 고무줄을 자른 건 아니고 이쁜 여학생 고무줄만 잘랐습니다.
0: 또 가려서 자르죠.
1: 그렇죠. 안 이쁜 애들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는데요. 왠지 이번 구정에는 꼭 버스를 타고 전에 내렸던 곳에서 한번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언젠가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빨리 가던 그런 길에서 이젠 그게 아니라 뭔가 한번 여유를 갖고 한번 걸어서 고향길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주변도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요. 바로 가는 성도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네, 휴지라도 하나 줍고 또 누가 헌금 떨어진 것도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런 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근데 이제 올해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담벼락은 매우 낮아졌고 골목은 매우
0: 좁아졌고
1: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또 아주
0: 좁아졌고.
1: 이렇게 작아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유난히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문방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방구. 예전에 그 문방구 집 아들이 저는 정말 되게 부럽더라고요.
0: 부럽죠.
1: 걔는 진짜 뭔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요.
0: 맞아.
1: 문방구 집에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주로 이제 설이 되면 뭘 사나요? 화약총을 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뭘 사나요?
0: 인형?
1: 고무줄. 인형, 고무줄. 그리고 인형도 아주 아마 우리 권사님 때 그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인형 말고 종이 인형이 있었습니다.
3: 아.
1: 그래서 그 안에 알몸으로 그려진 인형이 하나 있고
0: 옆에
1: 드레스.
0: 옷? 어, 드레스.
1: 드레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여기를 아주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잘못 자르면 드레스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몸 뒤에 붙이고 이렇게 저거요. 깍대기를 이렇게 해서 노는 겁니다. 그런 걸 막 사죠. 그게 막 다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데 남자아이들은 또 오락실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앉아가지고 오락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0: 쭈그려 앉아서 하는.
1: 문방구 앞에서 50원 넣고. 그게 정말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제 젊은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마치 그때 오락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면 세상에서 되게 현란하게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마 우리 이렇게 방송국에 오실 때 옷을 챙겨 입고 오셨겠죠. 네. 그 십자가도 그렇죠. 좀 평상시에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가 비슷하시고 그리고 빨간 치마도 이렇게 딱 꺼내서 입으시고 그렇죠. 뭔가 또 누구는 표범 누구는 얼룩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없습니다. 입을 만한 변변한 게
0: 없어요.
1: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백도 들 만한 거는
2: 없어요.
1: 없어요. 나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이마트 봉지 노란 거 그런 거 두 장 안 찢어지게 뭐 하나도 없어. 그 평생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전부인 것 같아요. 마치 문방구에 있는 지금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그 어릴 때는
0: 그게 제일
1: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마 몰래 돈도
0: 맞아요. 몰래 슬쩍
1: 돈도 쓰고 아빠 몰래 뭐 학용품 산다 그러고 또 몰래 돈 받아서
0: 그것도 사고
1: 인형도 사고 화약총도 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애써서 전부인 것처럼 샀던 그 화약총은
0: 없네요.
1: 어디가 있고
0: 그거 어디가 있을까?
1: 그 인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희 사람들이 평생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마음이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전부죠. 화약총이 전부이고 인형이 전부이고 딱지가 전부이고 오락기계가 전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돈도 어디서 몰래 갖다 쓰고 막 그렇게 살다 봤는데 어느 날 사람이 성장을 하니 그게 아무것도
0: 아닌 거죠.
1: 아닌 거죠. 동창회 갈 때 옷 예쁘게 입고 가는 게 그게 자기의 뭡니까?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은 동창회에 있는데도 연말 이렇게 뭐 연초에 있는데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그럼 남편한테 왜 안 간다고 할까요? 옷이 없어.
0: 그 가방도 없어.
1: 인간아. 내가 구질구질해. 다 구질구질해. 자기 몸매가 구질구질한 거 생각을 안 하고 뭐만 구질구질한 거야?
0: 옷이고.
1: 아, 옷이 구질구질해. 나 진짜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냥 이때. 여고 때 그냥 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걔 지금 완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야. 걔 캐시미어로 다 둘렀더라.
0: 100%
1: 그 백화점에서 산 거. 근데 그 동대문에서 산 거 이거 나일론 이거나 진짜 꺼질꺼질해서 나 못 입겠어. 나 정말 나 우세스러워서 나 정말 나 옛날 친구들 모임에
0: 못 나가겠어.
1: 나 못 나가겠어. 나 그리고 뭐 차라도 뭐 내가 좀 운전이라도 해서 다 그냥 내 친구들 다 차 타고 오는데 그냥 나 그냥 341번 타가지고 짜증나 내 진짜 아 나 추워 죽겠어 나 진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리고 뭐 정말 걔네 집 애들 다 저기 그냥 고등학교 가고 그 민사고 가고 뭐 다 특목고 가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걔 이렇게 애들 이번에 저 거기 대학 들어갔잖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우리 애는 군대나 들어가고 이제. 내가 진짜. 남편복 없는 년 자식복은 있어 내가 지금. 나 진짜 어디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0: 아, 정말.
1: 나 옛날에 나 진짜 그냥 한 자존심 했던 여잔데 그냥. 아. 이제 그냥 얼굴이 진짜 나. 아우, 나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자존심이 너무 셌는데 나 이제 얼굴 들기가 창피하다는 거야. 어,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이제 사람들하고 못 섞이겠다는 거야.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0: 안 나가요.
1: 안 나가요. 그리고는 누구들끼리만 모이는지 아세요? 구역 식구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면서 믿음이 최고야 정말. 다 필요 없어. 다 정말 어때? 믿음이야 정말. 아유, 뭐, 다 저거, 뭐, 믿음이 최고지, 뭐. 근데 전 이 표정이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믿음스러워 보이세요? 그렇죠. 전 정말 진정한 믿음은 없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믿음이고, 있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또 믿음인 것 같아요.
0: 자유로워지는 거.
1: 그렇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에서 자유롭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오고 어디서 저렇게 부자를 인정하는 힘이 나오는가. 아,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아, 그분 남편이 되게 좀 힘들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잘 되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은
0: 아니다.
1: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죠. 몸매가 반드시 예수 믿고 날씬해지나요? 그럼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안 날씬해져. 반드시 뭐 날씬하고 예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남편 때문에 근심이 많고 누구는 아이 때문에 근심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체력이 성장한 것처럼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성장해지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겠죠. 여전히 담벼락은 세상에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그 담벼락이 변한 게 아니죠. 저희가 커졌으니까 담벼락이 낮아 보이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저희를 유혹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0: 그렇죠.
1: 오락실에서 그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런데 아이들은요, 보면요, 과자 옆에 인형이 달려있는데요.
0: 아.
1: 인형 살려고 과자를 삽니다.
0: 그렇죠. 과자 맛을 몰고 사진 않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를 먹을까요?
0: 욕을 먹어요?
1: 욕을 먹습니다. 네. 저희 엄마 욕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생이 새끼라고 저게. 저 원생이 새끼가 돈을 어? 그러니까 엄마 어른이 보기에 얼마나 웃겨요.
0: 그렇죠.
1: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의 시골에 가면 다방이 많습니다.
0: 다방.
1: 다방.
0: 네.
1: 다방하고 교회가 많아요. 네. 시골에 가보면 다 다방이 많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0: 차 문화, 커피 문화가 이렇게.
1: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그냥 아침에 포항에 가서 뭐 이렇게 점심 때쯤 돼서 과메기 집에 가서 과메기를 먹는데 그 다방 자매님이. 가방 자매님이 오봉에다가.
0: 쟁반에다가?
1: 네, 쟁반에다가.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1: 거기다가, 그거 뭐 가지고, 보지기로 싸가지고.
0: 아, 보지기?
1: 네. 네. 스쿠터를 타시고, 이걸 한쪽으로 해가지고, 배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시골에 계신 아저씨들은 커피를 시킨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겠죠.
0: 아...
1: 그 젊은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네?
0: 그 민양하고.
1: 그렇죠.
0: 네네네.
1: 예. 네. 그 양하고
0: 그 대화를 하고 싶어요.
1: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 다른 양하고 뭘 하고 싶다고요?
0: 대화, 대화.
1: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커피를 시킨 거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허한 거죠. 네. 남편들은 만날 여자가 없대요. 집에 계속 자매님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계신데. 네?
0: 아, 집에 있는데도.
1: 네, 집에 권사님 자매님이 항상 계셔요. 네? 항상 계신데 세상을 돌아다녀도 많은 여자를 만나도 만날 여자가 없고. 여자는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0: 없고.
1: 옷이 없고. 신발은 신발장에 한가득인데 신을 만한
0: 신발이 없고.
1: 신발이 없고. 목걸이는 할 만한 게
0: 없고.
1: 하나도 없고. 오늘 또 예배당에도 가야 되는데 브로치도
0: 그렇죠.
1: 하나도 없고. 계속 사도 사도
0: 없어요.
1: 없는 거죠.
0: 분명히 샀는데.
1: 그렇죠. 네. 문방구 같아요. 문방구에 건 사도 사도
0: 계속 살
1: 계속 살 만한 게 있습니다.
0: 그렇죠.
1: 세상에 유혹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유혹은 계속 있고 넘어야 할 담은
0: 계속 있는 거죠.
1: 계속 있죠.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힌 열 개의 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만 마치면 주님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고졸로 마칠 거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대학도 보내요.
1: 그렇죠. 우리 아이 이 대학만 가면
0: 이제 끝입니다. 했는데.
1: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 취직 안 시킬 건?
0: 아니죠.
1: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새벽기도 꼭 갑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는데 이놈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요. 그 사업 잘 된 돈으로.
0: 야,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1: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놈이 지구석에 일찍 일찍 기어들어오더니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또 자매님들한테 또 가서 또 구역예배 보고 있고 이놈이
0: 대화를 하고 싶어서. 네,
1: 대화하려고 하고. 집에 있는 자매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성장하는 것이
0: 성장하는 것이
1: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2: 아, 네.
1: 저희가 성장해야 담보다 올라가게 되고
2: 아, 네.
1: 저희가 성장하면 이제는 그 문방구의 유혹거리가 더 이상 큰 유혹이 되지는
0: 않는다는 거.
1: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실수를 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 그냥 한두 대 때릴 일이지만 나이가 아들이 40이 가까이 됐는데
0: 예.
1: 설에 집에 내려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문방구 앞에서 오라가고 있고 화약총 사가지고 아빠 얼굴에 쏘고
0: 나이 마흔에
1: 나이 마흔에 그리고 얘는 시집을 갖고 애를 낳는데 에? 설에 시골에 내려와서 뭐 하나 봤더니 문방구에 가서
0: 인형
1: 사고
0: 이거
1: 그걸로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라의 집 이런 것도 사가지고 또 뭐 거기서 뭐 이거 그리고 또 소꿉놀이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이 매우 아플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화약총 사고 그 현란한 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해석할 수 없게 아프겠죠. 그거는 그 문방구에서 쓴 돈을 애가 써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장하면 이제 그 문제에서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죠.
0: 그대로 있는 거죠.
1: 그렇죠. 웬만하면 남편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 바뀌던가요? 죽기 전에 바뀝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면
0: 바뀐다고.
1: 그때 바뀌지 사람은 잘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이쪽 사람이 바뀌면 이 바뀐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준 딸은 정말 예쁩니다.
0: 그렇죠.
1: 이렇게 아빠가 딸을 보고 아유, 우리 예쁘네. 그냥 우리 딸 그냥 엄마는 아빠는 우리 딸 보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 어? 아빠 나 어떻게 낳았어? 이렇게 설에 가서 물어보면 너 낳으려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냥 노력했었어. 이런 말 들은 딸하고 네 애비가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진짜 저 화상 저거
0: 야 그 존재감이 아주 사뭇 다른데요.
1: 그렇죠. 네. 네가 아들이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런 말 들은 아이하고 그 자체가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면 뭐 삶을 이겨내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것도 계속해서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피해야 하지만 계속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네. 그리고는 세상과 교제가 잘
0: 안 되죠.
1: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놀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바라볼 때 얼굴 표정도 좀 달라요.
0: 아, 이런 분들은 네.
1: 전도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는 자를 보고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아주 대한민국 전역에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너무너무 가슴에 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하고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하고 뱉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0: 살려고 왔다.
1: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변화되는 그 세상이.
0: 맞아요.
1: 남편이랑 애가 잘 안 변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변하냐면 내가 그 변해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살면 그럼 이제 애들도 변한 나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변화된 나에 대한 반응을 남편은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겉에서 변화됐다,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사실은 반응한다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예.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반응,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한다. 예. 저희의 몸이 커졌으니까 그네는
0: 작아진다.
1: 작아졌다. 그리고 저희가 커졌으니까 운동장은
0: 더 작아지고.
1: 작아지고. 저희의 키가 컸으니까 담벼락은
0: 낮아지고
1: 골목은
0: 좁아지고
1: 문방구의 유혹은 더 이상
0: 유혹이 아니다.
1: 큰 유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쇼핑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그게 별로 그냥 그건 여전히 있죠. 네. 우리 집 가난한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여할 확률이 훨씬 더 예, 높아지겠죠. 그 상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 뒤에는 누가 있느냐고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그때는 나침악한 목소리로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뭐 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월드비전
1: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0: 월드비전 교회
1: 월드비전 교회
0: 월드비전 교회입니다.
1: 네 시간 되시면 예 네. 한번 같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올해는 세상 최고의 전도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삶이라는데 저희의 얼굴 표정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뒤에 누가 있냐고
0: 물어볼 수 있게끔
1: 예, 물어보는 예, 그런 날이 이미 왔겠지만 더 확실하게 오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우리 넓은들 교회, 우리 끝내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재밌게 들어볼까요? 네.
1: 아, 오늘 끝내주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0: 여러 가지로.
1: 일단 첫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0: 아, 끝내줍니다.
1: 지금 70대 네. 아마 권사님부터 네. 7살 혹시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표정을 안 보려고 하다가 살짝 네. 봤는데 네. 우리 권사님들은 박수를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데 7살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0: 저희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좀 아이돌이 나와야지 우리 친구들이 좀 뭔가 얼굴이 필 텐데. 이게 그냥 강사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0: 강사돌.
1: 아이들한테 크게 네. 어필 못하는 게 좀 미안할 마음입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올해 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전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아이들을 봐도 아유, 뭐, 그냥 애들이 많네. 아니면 그냥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4년이 되어도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네. 할 게 뭐, 별로 없죠.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아이가 자꾸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네.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병원에 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0: 그만
1: 사실 좀 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병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해보자. 삼세판 아니냐. 그래서 이제.
0: 세 번째.
1: 아.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대형 병원이 아니라. 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우와.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집안에 좋은 일인데, 아내가 이제 한 5개월이 됐습니다. 네. 5개월이 됐는데.
0: 제일 힘드실 때죠.
1: 아, 근데 네.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여섯을 낳습니다. 여섯.
0: 6남매.
1: 네. 그런데 어머니는 뭐 입덧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입덧도 안 하시나 봐요. 입덧도 좀 여유가 있어야
0: 그렇죠.
1: 입덧을 하는 거지. 막 옛날에 우리 아마 그렇죠. 권사님들 맞아요. 그런 시절 사지 않으셨겠어요? 막 일해야 되고 막. 예? 막 그 또 시어머니
0: 맞아요.
1: 눈치 봐야 되고.
0: 그러니까 아플 시간도 없는 거죠.
1: 그렇죠. 저희 엄마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희 엄마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엄청 바쁘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뭐 엄마가 입덧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듣지도 못했고 또 누나들이 뭐 입덧했다 누나가 4명인데도 별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딱 근데 처음부터 입덧이 시작되는 건데요. 살이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빠지고 먹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3번 입원을 했습니다.
0: 먹었다 하면 계속?
1: 먹었다 하면 다 토하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가려고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0: 아내가 저기 구토.
1: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0: 아니 얘가?
1: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야. 그리고 요즘 아파트의 화장실은 다 안방?
0: 그렇죠. 화장실이 다
1: 안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게 막 새벽에도 처음에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해줄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제 나도 힘들다. 제가 애를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도 힘들고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서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계속 링겔을 맞고 이러다가 사람이 이게 죽겠구나.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나는 입덧을 좀 심하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세요. 네.
0: 난 정말 네, 여기 앞에
1: 와 우리 아. 한 분만 입덧 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다
0: 그냥 뭐 아무 일 없으시고 그냥
1: 우리 그럼 우리 집사님 마이크 한 번만 네. 한 번. 우리 집사님 아이가 몇 명이세요?
2: 그래서 두 자녀 주셨어요.
1: 아들 딸인가요?
2: 아니요 아들만 둘이요.
0: 아들만 둘. 네.
1: 첫째가 힘들었나요? 두 번째가?
2: 첫째요.
1: 첫째?
2: 네.
1: 한 몇 개월 입덧하셨습니까?
2: 글쎄요 한 3개월 했나요?
1: 3개월.
2: 네.
1: 그때 이렇게 구토도 많이 하셨어요?
2: 네, 무조건 다 토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네. 근데 갈비만 먹으면 또 안 토했는데.
0: 아. 오 갈비만 드시면. 네.
1: 갈비를 먹으면 안 토하니까.
2: 네. 갈비만 먹으면 안 토하는데.
0: 다른 걸 이제
2: 다른 건 다 토했어요. 저도 이러다 이게
0: 죽는 거 아닌가
2: 누워 있는데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0: 그렇죠.
2: 예. 아 튀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 튀김이 왔다 갔다.
2: 예. 꿈속에서 막 너무 못 먹으니까
1: 주님이 왔다 가신 게 아니라 튀김이 왔다 가셨어요.
2: 튀김이 왔다 갔다. 하시고 예.
1: 너무 힘드시고
2: 이게 죽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 그렇게 힘드셨어요.
2: 예.
0: 희한한 건 갈비를 드시면 또 괜찮고.
1: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집사님처럼 아. 없고 그냥 뭐 다 토해내는 겁니다. 아유. 그리고 무슨 냄새만 맡으면 계속 토하는 겁니다. 김치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0: 아이고.
1: 뭐 집안에 냉장고가 이렇게 딱 열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당연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제가 그래갖고 오빠 아우 냉장고 열었어? 그러면 제가 그럼 나도 굶어 뒤지라는 얘기야?
0: 나도 먹고 살아야지.
1: 나도 집에 와서 뭘 나도 밖에서 나 앵벌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0: 그러니까 아,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1: 나 뭐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아,
0: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1: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여섯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병원에서 안 낳았어요. 다 집에서 여섯을 낳아버렸어요. 엄마 혼자.
0: 엄마
1: 그래가지고
0: 혼자요?
1: 저희 엄마는 야생동물이가. 엄마는 그냥 저 사파리에서 그냥 혼자 나시고 탯줄 혼자 끊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0: 아 정말로요?
1: 예. 네. 옛날에는 뭐 지푸레기 깔아놓고 그 저희 엄마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나 봐요.
0: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네요.
1: 그러시죠. 왜냐하면 일은 넘으신 권사님들은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산후조리원
0: 뭐 이런 건 없었죠.
1: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또 이제 남편이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이 뜻은 언제까지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0: 그럼 10개월을 거의 1년을.
1: 나는 10개월을 냉장고도 못 열고 그 신소리에 일어나고 아내는 계속 힘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6개월째는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아닙니다. 5개월째부터는 좋아집니다. 어쨌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해 주십시오. 이 시기에 만약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0: 평생
1: 70년 기억합니다.
0: 앞으로 70년
1: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화날 때만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0: 그때 그 잘못해 준 거?
1: 그때 그 인간이 냉장고 문 자주 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0: 치밀어올
1: 확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밥도 밖에서 사먹고 들어가는데요. 야 밖에서 밥을 사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엄청 참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맛있고 아무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즘은 좀 좋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내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0: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1: 그러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요. 사람은 임신을 하면 왜 토를 하는 겁니까?
0: 진짜
1: 왜 오바이트를 해내고 웬만한 음식을 잘 못 맞고 냄새 난다고 하고 그걸 다 토해내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분이 아주 편안하게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초기에는 엄마가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0: 뱉어낸다.
1: 다시 뱉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0: 아이를 위해서.
1: 아이를 위해서죠. 그건 어쩌면 엄마의 의식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의식은 사실 이 음식이 아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0: 잘 모르죠.
1: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의식 이전 상태, 그게 무의식이든 본능이든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놓으신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주 엄마의 몸을 깨끗하게 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참 하나님이 사람의 대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시는 게 참 놀랍구나. 부모의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속시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런 걸 사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뭐 전데요. 그 치즈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0: 치즈가루가
1: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라.
0: 과자를.
1: 그리고 이제 뭐 정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세보니까 현재까지 17가지. 뭐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먹고 싶은 게 엄청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다 줘라. 와. 지금 안 사다 주면 그거 몇 년 기억한다고요?
0: 70년!
1: 70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꼭 사다 주고 섭섭한 얘기는
0: 하지 말아라.
1: 하면 안 된다. 잘 도와줘야 된다, 남편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치즈가루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찾아야 되는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 뭐 구체적인 그렇죠. 명시, 붕어빵은 안 되고 궁합빵을 사와라. 뭐 이런 아주 독특한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누가 먹고 싶어 한다고요?
0: 아기가.
1: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0: 아니라.
1: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다?
0: 우리 아기를 위해서.
1: 아이를 위해서다. 이제 아이의 태명이 그레이스거든요.
0: 그레이스.
1: 그레이스. 은혜. 그레이스.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레이스. 이 아이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그레이스가 먹고 싶어 한다.
0: 그레이스.
1: 그레이스가 국화빵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와라. 그러면서 이 과정을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되지도 않았는데 겪으면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딱 형성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평생 태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어떻게 하는 대로 산다고요?
0: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1: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넘쳐나면 말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나 실수로 그런 말 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구랍니까? 뻥입니까? 뻥이에요. 사실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
0: 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1: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뭘로 나오나요? 말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생각한다고요?
0: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1: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좋은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좋은 거.
1: 그 부부라는 네. 것은 좋은 거구나. 나도 얼른
0: 부부 결혼해야지.
1: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딸은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엄마가 니에비 같은 놈을 만나면은 머리를 끈질러 버린다고요?
0: 나니 몽댕이.
1: 다리 몽댕이를
0: 끈질러 버려.
1: 꽉 끈질러 버릴 거야. 너 니에비 같은 놈 너 엄마 평생 사는 거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이 딸은 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아, 결혼이라는 건 별로?
0: 안 좋은 거구나.
1: 안 좋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은 그리 좋은 게 아니다. 아니구나.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아빠, 저 엄마, 저 목회할래요.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 이런 집이 있어요. 너 정말 그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런 집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 저 목회하겠어요. 너 엄마 죽이고 해. 너 지금 엄마 어떻게 사는지 너 몰라?
0: 그러니까.
1: 어? 네가 어디 신학교 절대 안 돼.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왜 없겠어요?
1: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네. 네?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목회하는 걸 보고 엄마가 목회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가 먹어서 아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놀랄게요. 아이의 뼈가 형성될 때가 됐는데 엄마가 그만한 양의 칼슘, 예. 뼈를 만드는 것들을 먹어주지 않으면 엄마 뼈에서 가져간대요.
0: 그 뺏어가죠.
1: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고 허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0: 다 그냥.
1: 허리 굽어진. 그거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0: 자식놈들, 자식놈들.
1: 자식들이 다 가져간 거죠. 큰아들이 갖고 가고 둘째 아들이 갖고 가고 셋째 아들이 갖고 가고. 뭐를 빼간 거예요? 엄마의?
0: 칼슘.
1: 전 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칼슘이라고.
0: 엄마의 골을 빼갔다고?
1: 엄청 교회가 유식하시네요, 저 지금. 교양이 있으시네요. 엄마의 뭐를 빼갔다고요?
3: 골을
1: 빼갔다고요? 엄마의 골을. 예? 네? 엄마의 골,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이 어디로 간 거예요?
0: 자기.
1: 자녀에게 간 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0: 먹어야 돼.
1: 잘 먹어야 돼.
0: 영양 보충도 잘 해줘요. 네.
1: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가난해가지고 그때 막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많이 낳고 먹는 거는
0: 못 먹고
1: 잘 못 먹고
0: 그러니까 몸이 다
1: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 비가 오면
0: 쑤시고
1: 아프고 네?
0: 관절염
1: 또 걸리고
0: 맞아요.
1: 엄청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아들이 왔잖아요. 네. 지금 아들 뼈가 엄청
0: 아, 좋아요. 아유, 튼튼하고 멋져요.
1: 저 뼈, 누구 뼈에서 가져갔을까요? 우리 아드님?
0: 엄마
1: 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엄청 그러니까. 약해요, 엄마가. 엄마가.
0: 속으로 뼈는.
1: 뼈가 없어, 지금 엄마. 지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그치. 엄마가 비가 오면 막 삭신이? 쑤셔.
0: 쑤셔요.
1: 그거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0: 아들이
1: 다 가져가고 목사님이 또 속색이고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건 사람은 전 여기서 음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0: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1: 귀로 듣는 것도
0: 먹는 것이다.
1: 먹는 것이죠.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귀로 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티 안 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송 한번 부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들어서 먹고 보아서 먹고 경험으로 인간의 영혼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 부류가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맨날 들으면 잘 모르고 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0: 중요성을 잊고 듣고
1: 잊어버리고 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보아서 먹고
0: 들어서 먹고
1: 들어서 먹고 경험해서
0: 먹고
1: 다시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교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 몸 밖에 나온다고 해서 태교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의 뭐를 봅니까?
0: 그렇죠. 엄마의 모습이나 행동.
1: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아빠한테
0: 어떻게 말하는지,
1: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는 아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야 할까요?
0: 아빠 편.
1: 항상 아빠 편 들어야죠. 아들이 막 아빠, 엄마, 우리 아빠 나 완전 짜증나 진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요?
0: 아빠 편.
1: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0: 그러니까.
1: 아빠가 이중인격자야. 예를 들어, 목사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0: 우리 지금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1: 거의 심장을 확 쥐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한다고요?
0: 아빠 편.
1: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0: 응. 맞아.
1: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생각하죠. 그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에게도
0: 저렇게
1: 항상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자라면 아,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0: 먹는 거예요.
1: 그 마음이 먹은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지금 저를 엄청 먹고 있는 거죠.
0: 지금 말 한마디
1: 근데 한마디. 표정이 맛있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정이 이러고 있거든요.
0: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처음부터 네. 좋아졌습니다.
0: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1: 네. 네.
3: 좋아서 되나 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평생 자기의 삶으로 자녀에게 자기의 삶이 자녀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네. 어른의 삶은 후세대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경험한 거니까요. 듣는 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본 거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신 삶은 절대 잊을 수 없죠. 엄마가 했던 명언은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명언 많이 하셨거든요.
0: 명언을? 어떤 명언을 줘?
1: 근데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주로 기억나는 건 뭐 같이 죽자 이런
0: 같이
1: 거.
0: 죽자.
1: 같이 죽자.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 못하니까
0: 그러니까 시험 못 보거나 이런
1: 공부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0: 같이 죽자고
1: 같이 죽자
0: 아이고
1: 이 오살할 놈아 그러니까. 이 오살할 놈아 이 미애비 같은 놈아 같이 죽자 이런 것만 기억나고 엄마가 해주신 조금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렇구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흘리신 눈물이나 엄마가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와서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 네. 엄마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탁탁 이렇게 못 구르시니까요. 불편하게 걸으시는.
0: 그렇죠. 그 걸음.
1: 그 모습. 네. 그리고 자식들은 좋은 거 사주고 본인은 이렇게 변변한 거 안 하시고 안 좋은 걸 쓰시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은 절대 잊혀질 수가 없던 거죠. 아버지의 힘든 손의 느낌. 네.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거는 보고 자식이 다 먹는다는 거죠. 후세대가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때는 막 유난히 그러다가 아이 훅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나 이거 끝났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우 진짜 나도 뭐 진짜 아우 나 진짜 엄청 힘들었어 아우 정말 알트니까 쏙 빠졌네 그냥
0: 이제 알아서 커
1: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놀아 야 놀자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행동
0: 다 한 거죠
1: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뭘로 먹었다고요?
3: 눈으로 먹고
0: 귀로 먹고 경험으로 또 먹고
1: 경험으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교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남자는 평생 아이를 갖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고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0: 내 안에?
3: 마음?
1: 누구 마음이요?
0: 나의 마음.
1: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는 내 마음에 요만한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슬퍼서 우는 아이도 있고.

0: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저희 안에 또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기가 한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내가는 것보다 그 한 자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와이프 때로는 남편을 그렇게 살아있는 태교를 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서 또 저희 안에서 음식도 좀 삼가해주고
1: 그렇죠.
0: 아무거나 엄마가 다 먹지 않잖아요. 아이를 태교하면 막 술 먹고 엄마가 막 이러지 않거든요. 술을 먹던 엄마도 아이를 갖게 되면 술을 먹지 않죠. 음식도 삼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저희 안에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후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2: 보고
0: 그리고 좋은 공동체
2: 그렇죠.
0: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미 아이는 다 낳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몇 분은 또 아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지만
2: 보이기에
0: 이 아이가 안 나옵니다.
2: 안 나오죠.
0: 엄청 안 나옵니다. 네. 사모님도 둘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구 있다고요?
2: 내 마음, 내 아이, 어린 아이.
0: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